0: 맞서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유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장모 경감은 아들의 범행 이후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장씨 아버지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만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이에 친족 특례 개선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구시대적 조항이라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2: 그동안은 가해자의 피의자 인권 쪽에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피의자 쪽도 이제 생각을
3: 신중권
2: 해야
3: 변호사입니다.
2: 되니까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1: 다만 인간 본성을 고려한 조항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건 본능에 가까워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4: 가족이 애처로운 마음에 그거를 숨겨주고 은폐했다고 해서 그
3: 이창현 한국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4: 범죄자를 또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형법적으로 기재 가능성도 없죠.
1: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윤기 부친을 당장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도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5: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잠시 개표해서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은 국조특위위원들이 게이트 앞을 지나가자 위원들에게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반년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0: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의 불편도 만만치 않아서 찬반 논쟁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6: 혼잡한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 앞에 휠체어 수십 대가 서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호하라는 피켓을 목에 건 활동가들이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7: 보장하라고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또한번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6: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지난 1월 지방선거 이후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한 전장현은 매주 수요일 버스 탑승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장현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해달라고 호소합니다.
8: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입니다.
6: 전장현의 시위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지난 2001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교통약자법이 제정됐지만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주장합니다. 20년 넘게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는 동안 정치권이 때마다 중재에 나섰지만 큰 성과는 없었고 출근길 시민들이 겪는 불편만큼 찬반 논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9: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더 알려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좀잘 환경들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10: 불평 불만이 있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정당하게 표현하지 저런 식으로 그냥 막 나가는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가 곤란하지 않을까.
6: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와 시민들의 불편이 충돌하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을 풀어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5: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생리대 사업이 내일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0: 올해는 1,300만 개 정도를 공급하며 수요를 측정해 본다는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1: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가 내일부터 배치됩니다. 일단 서울 광진구와 은평구, 경기 광명시와 수원

0: 부천시, 목포, 구미, 제주 등 전국 지자체 12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 공공시설 500여 곳에 자동과 수동 지급기 700대가 설치됩니다.
1: 생리대는 선택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필요한 기본 생활용품입니다.
2: 원민경
1: 이번
2: 성평등
1: 사업은
2: 가족부
1: 소득이나
2: 장관입니다.
1: 연령 등에 관계없이 생리대가 긴급하게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0: 포장 겉면에 공공 생리대 이미 표기돼 있고 한 팩에 중형 생리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올해 모두 1,300만 개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비치합니다. 무분별하게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 수동 지급기는 관리 인력이 충분한 곳에 설치하고 자동 지급기는 한번 생리대가 나온 뒤 재가동하기까지 20초씩 대기 시간이 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중고 플랫폼에 되파는 행위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3: 중고 거래나 좀 오남용 좀 이용이 없도록 그 당근 같은 데에
2: 조민경
3: 저희
2: 성평등가족부
3: 거래지
2: 성평등
3: 한 부분을 좀
2: 정책관입니다.
3: 지정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0: 성평등가족부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통해 공급 채널을 다변화해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네, 경제 뉴스입니다. 우리 증시가 그야말로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정책으로 도입된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도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금융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5: 코스피가 연일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상승을 이어가며 한때 9천을 넘었던 코스피는 지난주 목요일 7,600대로 주저앉았다가 다시 5% 넘게 급등하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루 사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도 이미 흔해졌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매수와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 발동만 31번.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한때 97.99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키운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목됩니다. 특히 주가에 따라 수익도 2배지만 손실도 2배인 만큼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 주식시장의 경우 미 반도체의 움직임에 따라 급등락이 한층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6: 우리나라는 이 두 개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60%
2: 염승환 LS증권
6: 이들의
2: 이사입니다.
6: 손님은 당연히 ETF가 인기가 있어서 돈이 몰리면 위쪽으로 가는데 빠지는 날은 반대로 빠지거든요.
5: 실제로 지난 1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 대금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면서 실패를 인정하고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는 13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금융시장의 역동성과 대외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4: 국민연금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연금발 매도 폭탄도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국민연금은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7: 지난 1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을 비롯한 투자 자산이 목표 비중을 넘으면 기준에 맞게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리밸런싱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올 상반기 코스피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불장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덕분에 지난 4월 말 국민연금기금적립금은 1670조 7천억 원까지 불어났고 국내 주식 수익률은 무려 6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리밸런싱이 재개되자 국민연금이 덜어내야 할 국내 주식 규모가 6, 70조 원에 달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매도 러시에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 매물까지 더해지면 하방 압력이 거세질 거란 우려가 커졌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이른바 74조 매도 폭탄설은 수치부터 틀렸다며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단기간 대규모 매도는 없다면서 일부 주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 리밸런싱 재개 이틀간 연기금의 매도 규모는

0: 600여억 원에 그쳤습니다. 다만 AI 버블 노이즈에 6조 원을 팔아치운 외국인 영향으로 코스피는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일엔 오히려 563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급반등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불안을 의식해 정부는 앞으로도 리밸런싱 충격파를 최소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1: 앞으로 리밸런싱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0: 롤러코스피로 불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하반기 주가 향방도 갈릴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2: 국제 뉴스입니다. 미국이 각국 정부의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외교적인 압력을 가했다는 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적어도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하거나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3: 미국이 세계 각국 정부에 광범위한 압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각국의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외교 공관에 비밀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침에는 미국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재국 정부가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아랍 외교관은 루비오 장관이 최소 5개 아랍 국가의 외교 장관들과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나 개발도상국 정부에는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 미국의 개발 원조가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아프리카의 한 국가는 장례식 참석 대표단의 격을 낮췄다고 타스님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전방위적 압박에 최소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유럽 3개국과 아프리카 5개국, 페르시아만 연한 아랍국가 2개국, 동아시아 2개국 등입니다. 일부 국가는 이란 주재 자국 외교관을 참석시키려 했지만 이란이 거부했습니다. 타스님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일부 국가들이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란 측에 비밀리에 양해와 사과의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지도부와 파키스탄, 러시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의 고위급 조문단이 조문을 마쳤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 아라비아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의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례식 뒤에 재개될 협상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핵 협상 등 여러 핵심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박살내 이란이 간절히 협상을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공산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하루 만에 제압했고 이란은 박살냈다면서 이란이 간절히 협상을 원해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장례식을 치르라고 일주일의 휴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 부상하는 강성 진보 진영인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규정하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통합보다는 분열과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 이남 지역엔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확대되며 이제는 일부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강원 남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 오늘 하루에만 비의 양은 내륙에 20에서 60mm, 경남 서부 남해안에 최고 70mm, 전남 남해안에도 최고 80mm가 예상이 됩니다. 빗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무엇보다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일단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신갈분기점 4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뒤쪽으로 2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서초 나들목까지 시 구간에서 정체가 됩니다.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잠원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짧은 구간에서 정체가 조금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은 계속해서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 작업 구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군자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많지 않아서 밀리지는 않지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 부근에서 잠깐 서행이고 올림픽대로 역시 하남 가는 길 한강대교 부근에서는 잠깐 서행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주말과 휴일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9시 때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9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이 시간도 실시간 주요 뉴스와 함께 다양한 음악 감상해 보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채팅창 통해 참여해 주세요.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가 준비한 노래 만나봅니다. 힐러리 더프의 So Yesterday.

YTN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힐러리 더프의 So Yesterday 함께 들어봤어요. 이 시간 여유롭게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의 풍경을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8920번님, 원피스 3개, 손수건 3개, 예쁘게 다림질해서 옷걸이에 걸어놨습니다. 다림질하고 나니까 좀 덥긴 한데 그래도 이거 입을 생각에 기분이 업됩니다 하셨어요. 그쵸, 주말 그리고 일요일 이렇게 한 주간 또 입을 옷들 정리하면서 깨끗하게 다려놓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입고 나가면 또 금세 구겨지긴 하지만 그래도 새옷 이렇게 깨끗하게 다려입고 특히 막 운동화 같은 거 깨끗하게 빨아서 새 운동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신고 나가면 괜히 그 걸음걸음이 좀 좋은 기운이 되는 것 같고 그래요. 날이 더운데 다림질 하려고 하면 진짜 땀 많이 나요. 설거지도 좀 기름 설거지 막 따뜻한 물로 하려고 하면 되게 더운데 그래도 아침 운동 이로써 잘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7443번님. 간식으로 먹는 과일도 참 맛있지만요. 저는 찹쌀 꽈배기를 좋아합니다. 따뜻할 때도 맛있지만 이건 식어도 맛있어요. 오늘 아침도 뉴스 앤 뮤직 들으면서 꽈배기 먹겠습니다 하셨어요. 과일 이야기를 하시길래 여름 과일 드시나 했는데 완전히 이게 급반전해서 꽈배기 드신다고요? 좋죠. 커피 딱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내려서 같이 먹으면 그냥 휴일 아침 딱 아침 식사로 정말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 저희도 제작진과 함께 335 모여서 빵과 커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3025번님, 해바라기가 위아래로 나란히 이렇게 놓여있는 꽃사진에다가 우와 이 모음자 야 있죠? 야. 그거를 딱 넣어서 양바라기꽃입니다 하시면서 사진 선물해 주셨어요. 해바라기가 아니라 양수진 바라기 양바라기꽃이다 이렇게 해주신 거죠. 와,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선물을 제가 어디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청취자님들 덕분에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휴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께 저도 보답의 선물을 드려야겠죠. 음악 선물.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Shape of My Heart,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7월 5일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오전 9시 뉴스의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9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잠실개표소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은 국조투기 위원들이 게이트 앞을 지나가자 위원들에게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총합 5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급 사범 2명이 아랍에미리트 당국과의 공조 끝에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어제 3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 8천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 수익을 세탁한 의혹과 함께 세금 포탈과 마약 제공, 투약,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는 10월 아르헨티나 공연이 열리는 라 플라타 시의 명예 외빈으로 선정됐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라 플라타 시의회가 지난 2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을 도시의 명예 외빈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문화적 파급력과 전 세계 청소년 권리 증진, 문화 분야의 국제 활동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앤뮤직 이어지는 음악 두 곡입니다.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 B2B의 넌 감동이야 준비했어요. 신청곡인데요. 먼저 듣고 오죠.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년 만에 미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어 선을 방문해 이란을 박살내 이란이 간절히 협상을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공산주의에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하루 만에 제압했고 이란을 박살냈다며 이란이 간절히 협상을 원해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장례식을 치르라고 일주일의 휴가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강성 진보 진영인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규정하며 통합보다는 분열과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다음 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집단 방위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뜻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을 입수해 나토 정상들이 오는 7일에서 8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나토의 상호 방위 조항인 5조에 규정된 집단 방위 의무를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선언부는 조약 5조에 따른 집단 방위와 대서양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앙카라에 모였다며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음악과 뉴스 함께 전해드리는 주말 뉴스 앤 뮤직 9시 때 끝곡 3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박효신의 좋은 사람, 이수영의 라라라, 서영은의 좋아 좋아 전해드리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0: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 이남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지역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마권이 들고 있고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갑작스레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또다시 낮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까지는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오전 정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소통 상황이 원활한 상황인데 자동차 전용도로 중심으로 교통량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 반대편 외곽 구리 쪽으로 묵동에서 신내까지도 짧은 구간이지만 밀리기 시작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편인데요. 군자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는 계속해서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 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반포, 반대편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양방향 시구간에서만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휴일 오전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먼저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국회가 내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월 임시회의를 엽니다.
4: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반발로 국민의힘은 불참할 거로 전망되는데 당분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는 거죠?
5: 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요구서가 제출됐고 이에 따라 내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임시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는 반쪽 국회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국민의힘에선 일방적인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국회 보이콧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지난달 있었던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이 결렬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실제로 법사위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참여 없이 열렸고 민주당 간사만 선출하고 제1소위 구성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규정 등이 민생 발목잡기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를 정비해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협조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변수는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할지 여부인데요. 국회를 계속 파행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만큼 이번 주에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비공개 협의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 그 내용이 주목됩니다.

0: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일탈에 사회의 대응이 지나치단 취지였지만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거센 반발을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올리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고등학교 야구 경기 도중 상대 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내일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할 예정입니다.
2: 배재고 학생들은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정곤 기자.
3: 네, 오정곤입니다.
2: 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언제 광주를 방문하나요?
3: 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은 내일 월요일 오후 3시쯤 광주 제1고를 찾습니다. 배재고 학생 야구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사과를 표명하기 위해서 광주에 가는 건데요. 부적절한 응원고를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고등학교 야구 경기 도중에 상대 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응원 구호를 외쳤는데요. 논란이 일자 배재고등학교 측은 지난 1일 광주 제1고에 방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광주 제1고 측이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거절했는데요. 재차 다시 방문 의사를 밝히면서 응원 구호 논란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내일 만남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광주 제1고 측은 기말고사 일정과 학생들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서 배재고등학교에 내일 사과 방문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는데요. 두 학교는 광주 제1고 강당에서 약 30분가량 사과의 시간,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5.18 묘역 참배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 광주 교육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배재고 야구부에는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응원을 주도한 학생 두 명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광주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경찰,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취재본부에서 YTN 오정곤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용사를 통해 18차례 사고판 걸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투자 계좌 두 곳에 쿠팡 보통주 주식을 담고 거래해왔으며 현재 남은 주식의 액면가는 최대 13만 달러, 약 2억 원일 걸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주식 거래는 운용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한미 외교통상 분야 중요 현안과 관련한 기업에 대한 투자인 만큼 이해충돌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윤리청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지난해 10월 쿠팡 주식을 처음 매수한 데 이어 올해 5월까지 18차례 거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최대 도시인 뉴욕 등 전국 곳곳에서 성대한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또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가 한꺼번에 겹친 슈퍼 주말을 맞이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여행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250년 전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분위기를 살려 대형 범선들이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20여 개국을 대표하는 범선 40여 척입니다. 범선 퍼레이드와 함께 미국과 각국 군함 50여 척이 참가하는 국제 관람식도 펼쳐졌습니다. 1975년 추역해 내년 퇴역하는 미 해군 현역 최장수 항공모함인 니미츠호가 등

0: 시장했고 한국 해군은 4,400톤급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파견했습니다. 뉴욕에서 범선 퍼레이드와 관함식이 함께 열린 건 1976년 건국 200주년, 1986년 자유의 여신상 건립 100주년, 2000년 밀레니엄 행사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1: What defines America is our diversity. I think that's a huge strength of this country.
2: 다양성은 미국의 정책성이고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다양한 종교와 배경, 인종이 공존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세워진 기반이죠. 이 나라가 건국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0: 미국에서 국립 기념일 연휴에 월드컵이 겹친 슈퍼 주말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역대 최다인 미국인 7,220만 명이 최소 80km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폭염이 미국 동부와 중부를 덮쳤지만 LA에서 뉴욕까지 8인승 전용기 편도 가격이 7,600만 원까지 치솟을 정도로 초대형 행사들이 이동 수요를 떠받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25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런 가치를 함께 지켜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70여 년 전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이어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로 이틀째를 맞은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은 대규모 반미 애국 집회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인 아들 모즈타바의 등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안장식 때 모습을 나타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4: 대사원 광장에 구름대처럼 몰려든 추모객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35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물 한 개를 분사할 정도지만 복수를 다짐하는 붉은 깃발은 쉴 새 없이 펄럭입니다.
2: 제국주의와 미국에 맞서는 폭풍 같은 함성, 하메네이 장례식 기도 직전입니다.
4: 반미 애국 집회를 방불케 한 하메네이의 장례식. 추모객들은 트럼프를 제거하라는 팻말을 들고 암살자에게 피해 죽음을 외쳤습니다.
2: 신께서는 최고 지도자의 암살자를 저주해 트럼프도 사랑하는 이가 죽는 고통을 겪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메네이 장례식 추모객입니다.
4: 장례식이 시작됐지만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례식 마지막 날엔 등장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오는 9일 하메네이의 고향에서 열릴 안장식에 직접 참석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과 경호팀의 만류로 최종 등장 여부는 극도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례식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며 가짜 눈물일지 모른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 모인 인사들을 한 방에 제거할 수 있지만 협상할 상대를 없애지 않으려고 참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3: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 아라비아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의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례식 뒤 재개될 협상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핵 협상 등 여러 핵심 현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부터 백악관 회동을 제안받았다며 우리는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누가 보스인지 안다며 회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후 이르면 그 다음 주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 건 지난 2월 이란 공습이 이뤄지기 전 상황실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5: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물 폐기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정보가 유출되거나 수사의 부족함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수사 과정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6: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논란의 시작은 현직 경찰관인 부친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에서 촉발됐습니다. 수사팀에서 알려준 장윤기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장 경감이 집에 있던 성인용품을 내다버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경찰은 감찰관을 보내 당시 수사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장윤기가 구속된 뒤라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집 주소를 알려줬고 성인용품 영상과 유전자 감식 등 증거도 확보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증거 보존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더해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성인용품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도 그 결과 보고서는 송치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파악하고 결과를 회신받은 지 6주 만에 뒤늦게 검찰에 보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에서 감식까지 맡긴 사항이고 고의로 누락할 이유는 없다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장 경감이 장윤기와 직접 통화하거나 과거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수사팀원과 수차례 전화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유착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역시 경찰은 장윤기 진술을 끌어내려는 수사 기법이었을 뿐이고 수사팀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윤기의 자백과 증거를 토대로 살인죄를 입증했고 부적절한 유착이나 유출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혐의가 경찰이 적용한 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된 만큼 핵심 정황 증거인 성인용품을 방치한 데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수사 감찰과 일반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 전반은 물론 장 경감 개인 비위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5: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줄지어 이동하는 경찰들 사이로 중년 남성이 몸을 내던집니다. 급기야 온몸으로 경찰을 밀어내는데 경찰이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실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을 당시 특위 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가로막고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조특위 헌법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나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8: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경찰들한테 욕한 자리 한 거 없고 저는 아주 지금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칩니다.
7: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두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근무 중인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먼저 구속 송치됐습니다. 반면 잠실 출동 투표소 시위 현장을 떠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두 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여성을 다음 주 소환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9: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엔 단호히 대응해 법원 판단을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0: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는 있지만 경남과 제주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습니다. 차츰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전국이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대 15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이 되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정체 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주요 고속도로들은 계속해서 소통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중동에서 송내까지 정체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도로가 중앙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곶까지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과 한강대교 부근 일대로 각각 짧은 구간이지만 밀립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 시작이 됐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과 이촌동 부근 일대로 구간 서행입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간 거리 좁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정체가 모두 풀렸는데 다만 군자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계속해서 녹지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요. 차로 변경에만 각별히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7월의 둘째 주 일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할게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실시간 주요 뉴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0시 때 이번 시간은 최신 가요 즐겨볼게요. 파밍 타이거의 킵 온 들으며 출발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바밍 타이거의 Keep On 들으며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도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통해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좋은 소식은 원래 두 번, 세 번 막 연달아 들어도 좋은 법이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YTN 라디오 평일 프로그램이 새 옷을 입습니다. 개편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소식 전해드릴게요. 경제 정보, 생활 밀착형 정보, 그리고 속 시원한 시사까지 라인업이 아주 화려해지는데요. 또 중요한 건요, 내일 개편에 맞춰서 커피 쿠폰 이벤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화요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는 하루 먼저 내일부터 커피 쿠폰을 쏩니다. 평일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에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하셔서 YTN 경제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올라와 있는 콘텐츠들 좋아요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론칭되고 바뀌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른 아침입니다. 오전 6시 20분, 6시 20분 가장 빠른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준비하고 있어요. 김우성 앵커가 여러분들 찾아가고요. 이어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더 길고 깊어진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또 퇴근 시간보다는 조금 이른 이 시간대 오후 5시 정각 정시에 돌아온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가 방송됩니다. 이동경 작가와 함께 날카롭게 분석하는 저녁 시사 정치 프로그램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도 만나볼게요. 코스믹 보의 Can I Love,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10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코스믹보우의 Can I Love 노래 두 곡 만나봤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구 야교부 징계 사태를 5.18의 성역화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이 위원장의 SNS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는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비하성 의원 구호로 배재구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화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는 SNS에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재구 야구부 징계 사태와 관련해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정치권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민경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내고 역사를 정치에 이용한 어른들의 책임은 외면한 채 학생의 미래를 끊는 징계는 교육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정치권부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다음 세대가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 만나봤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0120번님, 저희 집 옥상에 채송화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파이팅 하셨어요. 노란 채송화 꽃이 진짜 예쁘게 피었네요. 제법 많아요. 화단 예쁘게 가꾸고 계시네요. 듣기 좋은 음악도 전해드릴게요. 꽃 구경하시면서 편안하게 감상해보시죠. 새소년의 조크, 실리카겔의 노 페인, 한로로의 게임 오버.

음악과 뉴스 함께 듣는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드롭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에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 아라비아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의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례식 뒤에 재결될 협상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핵협상 등 여러 핵심 현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부터 백악관 휘둥을 받았다며 우리는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누가 보스인지 알고 있다며 회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후 이르면 그 다음 주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지만 강풍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스페인 카탈루냐 북동부 헤로나주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하면서 축구장 3,200개 면적에 해당하는 2,300헥타르가 소실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불로 주택과 농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 9,700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제 등 뒤로 창문이 있는데 돌아보면 하늘이 맑았다가 또 돌아보면 금세 먹구름이 져있고 하네요. 오늘 비 소식 있고 내일도 전국에 비 소식 있고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계속해서 장맛비 소식 있으니까요.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10시 뉴스의 뮤직 끝곡 에픽하의 유나의 우산 모닝와인님 신청곡 비비의 범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지만 점차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는 최고 60mm 안팎, 남해안 부근에 최고 80, 제주는 내일까지 산지에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이 30도, 대구는 28도, 광주 27도 예상이 되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것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고속도로들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교통 흐름은 여유가 있습니다. 일부 구간 정체만이 시작이 됐는데 다만 사고 구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 서울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신갈분기점부터 서울요금소까지 3km 구간 정체가 되고요. 이후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양재까지 시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덕소 삼패에서 강일까지 3km 구간 정체가 조금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이후 정면 충돌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2: 네, 하지만 물밑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진 모습인데 공식 출마 선언도 임박한 거로 보여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에서 나온 핵심 키워드는 단합이었습니다.
4: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0: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4: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3: 회동 직후 유력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통합으로 화답하며 정면 충돌은 잠잠해진 분위기인데 물밑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진 기류도 감지됩니다. 일단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민석 전 총리는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당대표란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당 복귀 첫 지방 일정으로 이 대통령의 충청권 일정에 맞춰 청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게 대표적입니다.
6: 당도 거기에 전력 두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0: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6: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당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3: 정청래 전 대표는 당심 밀도가 높은 호남 공들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홀대론이 흘러나온 전북을 향한 행보와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7: 전북은 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전북도
0: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7: 소외감이 없도록 당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3: 송영길 전 대표의 외연 확장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일단 당권 경쟁 초반 메시지는 주로 친청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8: 전북 소외론의 그런 물론 그런 심정을 느끼는
0: 게 있지만 송영길 민주당 의원입니다.
8: 편승하는 모습은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이런 가운데 김 전 총리는 조만간 당 혁신 토론회를 열겠다고 예고했고

0: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을지 국민의힘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 단식과 지방선거 지원 후유증으로 병원 신세를 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퇴원 첫 일성은 기강이었습니다.
2: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0: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2: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1: 선거 국면에서 잠시 멈췄던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다시 가동한 것으로 그동안 쌓인 징계 요청만 4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 한동훈계 의원부터 소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까지 포함됐는데 지목된 이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3: 과연 우리 지도부가 민심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0: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0: 김재석
4: 생각하고.
0: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다만 수십 건 징계 요청에도 실제 절차에 돌입할 현역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 당원 당규상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현역 의원들을 징계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 당권파 안에서도 장 대표 공개 비판에 나섰던 김재석 의원 등은 징계 대상에서 빠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대로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에 나섰던 이들은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쟁 후보를 지원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탈당 공고 등의 중징계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2월 배현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8명의 한동훈 의원 대구 방문 동행을 해당 행위로 정의했고 지난 5월 한 의원의 부산 북구 갑 예비 후보 등록 현장을 찾은 한지하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를 날렸습니다.
5: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0: 장동혁
5: 하겠습니다.
0: 그 이후에 대표입니다.
5: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1: 여기에 부산에 집까지 마련했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선 앞서 관련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당장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실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복된 징계 정치가 또다시 현실화하며 내전 수준의 내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6: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자세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경찰이 폭발 협박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글이 이어질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광주 제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배재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광주 1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6: 네, 앞서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논란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7: 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고 선수 일부가 지역 비하성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수들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하게 하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이후 광주일고의 항의와 온라인상의 비판이 잇따르자 배재고는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인해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렸다는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배재고는 상대팀인 광주일고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 차례 성사되지 않았고 재차 방문 의사를 밝힌 끝에 내일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6: 경기 성남에서 과거 교제하던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스토킹 신고로 피해자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는데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열흘 만에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이 50대 남성이 붙잡힌 거죠?
8: 네, 과거 연인 사이였던 6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가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도 범행 직후

0: 구 자헤르 시도에 현재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둘은 과거 4년 동안 교제한 사이로 최근에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직장 인근에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미 피해 여성이 스토킹으로 남성을 신고한 상태였다고요.
0: 네, 피해 여성은 스토킹 피해로 이 남성을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8일 A씨가 직장에 찾아오자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 차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로도 A씨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자 피해 여성은 지난달 10일 경찰에 스토킹 피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A씨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1호에서 3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이틀 뒤인 2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그로부터 열흘 만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당시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3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당일 행적을 CCTV로 추적하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종합 5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두 명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청소년까지 범죄에 끌어들였는데 지난해 12월 출범한 범정부 합동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가 검거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두 명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밖으로 나옵니다.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급 사범 두 명이 올해 상반기 아랍에미리트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추정 판돈은 약 5조 3천억 원. 이들 가운데 30대 A씨는 필리핀 등에서 4조 8천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수백억 원대의 세금 포탈과 마약 제공,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가 지난 6월 12년 만에 덜미를 잡힌 건데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5천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또 다른 피의자 40대 B씨는 중고등학생을 유인해 이른바 총판 자리를 주며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해 사회적 폐해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번 검거 작전은 작년 12월에 출범한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가 주도하고 외교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중동전쟁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송환한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도피 범죄자에 대한 추적 검거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 수익 환수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핵심 증거를 없애고도 친족 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는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 본성에 닿아 있는 조항이라 폐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맞서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유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장모 경감은 아들의 범행 이후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 아버지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만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이에 친족 특례 개선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구시대적 조항이라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4: 그동안은 가해자의 피의자 인권 쪽에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피의자 쪽도 이제
5: 생각을 변호사입니다.
4: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없애버릴 수도 있으니까.
3: 다만 인간 본성을 고려한 조항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건 본능에 가까워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6: 가족이
5: 애처로운 마음에 그거를 숨겨주고 은폐했다고 해서
6: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5: 범죄자를 또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형법적으로 기대 가능성도 없죠.
3: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윤기 부친을 당장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친족특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도 친족특례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에 나오는 거죠?
7: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12.3 비상계엄 583일 만에 이뤄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인데요.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서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는 1,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서 촉박하게 소집을 알린 점도 참석 기회를 박탈한 거로 보고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이에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최고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기관의 공적 책임을 저버렸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 예, 이 밖에도 특검이 기소한 사건 선고가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돼 있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윤영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오는 9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등을 건넨 혐의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 등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또 전 씨도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오는 10일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의 구형과 한 총재 측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 2심 선고도 9일 이뤄집니다. 지난해 7월 자신이 특검 수사 대상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이를 지인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데요. 1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증거를 없앤 거로 볼 수 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

0: 차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학원.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전남 해안, 경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서울 하늘도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데요. 차츰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지만 다소 덥겠습니다. 게다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후텁지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교통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현재 가장 길게 밀리는 곳이 라고 한다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설악 부근, 다시 덕소 산패에서 강일까지 모두 앞에 11km 구간 차량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가는 길은 매송 부근에서 잠깐 정체가 됐다가 서울 다가서 일직에서 금천 사이로 3km 구간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역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잠원에서 양재까지 양방향 시구간에서만 정체 서행입니다. 이 밖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5km 구간 정체 조금 늘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도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 2차로에 고장차가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한 해 절반을 지나 7월 초에 들어섰습니다. 오락가락 내리는 비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지만 여름날의 휴일 오전 기분 좋게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양한 최신 팝들 즐겨볼게요. 첫 곡 사브리나 카펜터의 노래로 출발해 봅니다. Feather.

사브리나 카펜터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페더, 화이트 앤 아류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화이트 앤 아류 11시 뉴스 앤 뮤직. 일요일인 오늘도요. 여러분들께 좋은 플레이리스트로 가까이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Mama's Gone의 Say You Will Be Mine, Shawn Mendes의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까지 노래 두 곡 더 들어봅니다.

마마스건의 Say You Will Be Mine, Shawn Mendes의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이고요. 들어온 뉴스를 살펴봅니다. 코스피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해 상반기 변동성 완화 장치 발동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개별 종목 주가가 급변할 때 해당 종목을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 장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29,357건이 발동됐습니다. 지수가 하루의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얼마나 오르내렸는지를 나타내는 변동률도 올해 상반기 동안 코스피 평균은 3.3%로 나타나 지난 1998년 상반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안면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내일부터 전체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전국의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모든 채널에서 기존의 신분증 확인보다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에 따른 사망자 수가 3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FP 통신은 베네수엘라 정부 공식 발표를 인용해 지진 사망자가

2,954명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하루 전에 집계된 2,645명보다 309명이 더 늘어난 수치로 부상자 수는 16,000명을 넘어선 반면 구조 소식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일요일이다. 왜 벌써 일요일인가. 주말은 언제 이렇게 다 흘러가 버린 거야 하면서 문자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 많으신데요. 새 한 주의 시작을 새로운 동력으로 시작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신 분들을 위해 제가 공짜 커피 한 잔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가요. 개편맞이 청취자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고를 드렸는데요. 내일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YTN 라디오가 새 단장을 마치고 일부 프로그램들이 새 출발을 합니다. 오전 6시 20분.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 6시 20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반부터 정오까지는 더 길고 깊어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그리고 오후 5시에는요.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가 방송됩니다.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론칭하는 프로그램들, 시간대가 변경된 프로그램들, 진행자가 바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아침 경제부터 퇴근길 빠짐없이 챙긴 이슈 풀어보는 정치 시사 방송까지 더 깊고 풍성하게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또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도 새롭게 론칭이 됐으니까요. 찾아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 정보 즐기기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일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면 시원한 커피 쿠폰 챙겨드리는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곧 시작될 청취율 조사에서도 YTN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언제나처럼 오후 4시 20분에 굿모닝 굿나잇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주말에는 이렇게 함께 음악 즐기기 위해 애청자분들 곁으로 가까이 와 있겠습니다. 노래 두 곡도 만나볼게요.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자미로콰이의 스페이스 카우보이.

11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홈플러스가 운명의 2주를 맞이한 가운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처분되며 공중 분해될 것이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은 홈플러스 자가점포 56개를 신탁담보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탁담보는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메리츠는 담보로 잡은 점포들을 처분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용사를 통해 18차례 사고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투자 계좌 두 곳에 쿠팡 보통주 주식을 담고 거래해왔으며 현재 남은 주식의 액면가는 최대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주식 거래는 운용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한미 외교 통상 분야 중요 현안과 관련한 기업에 대한 투자인 만큼 이해 충돌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주재 이란 대사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중국 등 우호국들엔 특별 대우를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압돌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주중 이단 대사는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평화 포럼에서 호르무즈가 영해의 일부인 나라로서 반드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신 가요들, 최신 팝들 함께했는데요. 9497번님, 아이 학원을 라이딩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개편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월요일에 시작되는 YTN 라디오의 새 단장이 많이 기대된다고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셨네요. 동네가 흐릿흐릿합니다.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니까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우산은 우리가 필수로 잊지 말고 챙겨야 내리는 비에 당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꿉꿉한 장마철이지만 그래도 보송한 휴일 보내시길 바라며 끝곡 보내드립니다. 선셋 롤러코스터의 음악 준비됐습니다. 서먼 보넘 그리고 마르코스 발레, 스테이시 켄트, 짐 톨린스의 소 나이스 디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황해도 해주 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 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린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2: 단어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수.
1: 독립운동가 김원수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3: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찌르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충청과 전북, 경남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또한 일부 경기 남부와 인천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충청, 전북에는 최대 60mm가 예상이 되고요. 제주도 산지는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구 28도, 광주 27도까지 오르겠고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주요 고속도로들 상행선 중심으로 교통량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진부 3터널에서 2터널, 둔내터널 부근 일대로 주춤하고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도 차량이 밀립니다. 다시 반월터널을 나오자마자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군포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서울 가는 길은 양양 부근, 그리고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설악 부근, 또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모두 앞에 13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배재고 응원 논란 이후 발생한 광주제일고 폭발물 설치 협박과 관련해서 경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청와대가 5.18은 성역이냐고 언급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직접 경고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전원은 내일 광주일구를 찾아 사과하고 이어 5.18 민주묘지도 참배합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쿠팡 주식을 18차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3: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가 폭염에 이은 폭풍우 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우가 지나가면 새벽 2시가 돼도 연설을 하겠다며 연설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1: 교제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한 달 만에 과거의 연인을 찾아가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광주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3: 네,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협박글이 이어질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경찰이 폭파 협박글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글이 이어질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광주 일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글에는 광주 일구에 폭탄을 설치했고 배재구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교직원들을 대피시킨 뒤 학교 내부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1: 네, 배재구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구호 사태가 이제는 정치권의 이념 논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 5.18이 성역이냐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 범여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5: 서울 배재구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날

0: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 이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이런 가운데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내일 광주제일고를 찾아서 사과할 예정입니다.
2: 배재고 학생들은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점권 기자.
3: 네, 오정근입니다.
2: 배재고 야구부가 언제 광주 방문합니까?
3: 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내일 월요일이죠. 오후 3시쯤 광주 제일고를 찾습니다. 배재고 학생 야구 선수들,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사과를 표명하기 위해서 광주에 가는 겁니다.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고등학교 야구 경기 도중에 상대 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응원 구호를 외쳤는데요. 논란이 일자 배재고등학교 측은 지난 1일 광주 제1고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제1고 측이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방문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내일 만남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광주 제1고 측은 기말고사 일정과 학생들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서 배재고등학교의 내일 사과 방문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교 학생들은 광주 제1고 강당에서 약 30분가량 사과의 시간, 화해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는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5.18 묘역 참배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김대중 전남 광주 교육감도 동행합니다. 현재 배재고 야구부에는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응원을 주도한 학생 2명은 생활교육위원회에 넘겨져서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취재본부에서 YTN 오정권입니다.
1: 네, 국회가 내일부터 국민의힘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7월 임시회의를 엽니다. 민주당은 민생 보이콧이라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했고, 국민의힘은 폭거의 의도를 알려야 한다며 강경 투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반쪽 국회가 되겠군요.
4: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국회는 내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월 임시국회를 엽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 국회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런 국민의힘의 보이콧은 곧 민생 보이콧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오직 민생만 바라보고 즉시 산적한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단독 의정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요. 후반기 원 구성 협상,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11곳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여야 관계는 급격히 경색됐습니다. 이후 실제로 법사위가 지난 2일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열리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최수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사수 의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목적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의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걸 목표로 향후 의총에서 구체적인 대여투쟁 방안을 논의할 거라 밝혔습니다.
1: 네, 여야 당내 분위기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전대 열기가 서서히 가열되고 있죠?
4: 네, 맞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권 주자들 간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르면 내일 호남 광주 군공항에서 가장 먼저 당대표 출사표를 던질 거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을 하루 앞두고 있고 해당 지역이 메가 프로젝트에 반도체 생산기지 입지로 거론된 점 등이 고려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정청래 전 대표는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방문과 5.18 민주묘지 참배 등 호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SNS를 통해 1인 1표제와 또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또다시 언급하면서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주말 사이에 인천 주민들을 국회로 초청해

0: 폐지였고 민심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출마 선언을 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 징계 방침에 따라 내일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앞서 윤리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접수된 징계 요청안들이 많아 내용을 살펴보고 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주까지 최소 50건이 넘는 징계 요구안이 접수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부산 북갑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 대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이 우선 논의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기류인데요. 다만 원내에서는 산적한 대여투쟁 현안 속에 자칫 선거 전과 같은 내홍 블랙홀로 회귀할까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반복적으로 쿠팡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18차례나 사고 팔았는데요. 자신이 직접 운용한 게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해 충돌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2: 최근 미국 정부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쿠팡 주식을 매수한 뒤 여러 차례 사고 팔기를 반복했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정부 유출 사태가 터진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쿠팡 사태에 주목하면서 하원 법사위 증언을 추진하던 올해 2월 초 최대 규모로 쿠팡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투자 계좌 두 개를 이용해 올해 5월까지 모두 18차례나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현재 남은 주식은 최대 13만 달러, 2억 원어치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쿠팡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만큼 큰 수익을 올리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팡 주식을 포함해 모든 투자 거래는 전적으로 운영사가 결정하고 자신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해 충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쿠팡 사태를 다루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들도 과거 쿠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법률회사에 재직하던 2024년 강연과 자문 사례금 명목으로 만 달러를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앨리슨 후커 국무부 차관도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을 해주고 보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1: 미국에서는 곳곳에서 독립 250주년 행사가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드컵까지 겹치는 슈퍼 주말을 맞게 되면서 미국 내의 자동차 여행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250년 전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분위기를 살려 대형 범선들이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20여 개국을 대표하는 범선 40여 척입니다. 범선 퍼레이드와 함께 미국과 각국 군함 50여 척이 참가하는 국제 관람식도 펼쳐졌습니다. 1975년 취역해 내년 퇴역하는 미 해군 현역 최장수 항공모함인 니미츠호가 등장했고 한국 해군은 4,400톤급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파견했습니다. 뉴욕에서 범선 퍼레이드와 관람식이 함께 열린 건 1976년 건국 200주년, 1986년 자유의 여신상 건립 100주년, 2000년 밀레니엄 행사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4: 다양성은 미국의 정체성이고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엔 다양한 종교, 배경, 인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반이자 미국이 건립된 이유이기도 하죠.
3: 독립기념일 연휴에 월드컵이 겹친 슈퍼 주말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역대 최다인 미국인 7,220만 명이 최소 80km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폭염이 미국 동부와 중부를 덮쳤지만 LA에서 뉴욕까지 8인승 전용기 편도 가격이 7,600만 원까지 치솟을 정도로 초대형 행사들이 이동 수요를 떠받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25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런 가치를 함께 지켜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과거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스토킹 신고로 피해자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는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열흘 만에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5: 네, 과거 연인 사이였던 6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가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도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둘은 과거 4년 동안 교제한 사이로 최근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직장 인근에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1: 네, 보니까 사전 징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피해 여성이 스토킹으로 남성을 신고한 상태였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8일 A씨가 직장에 찾아오자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 차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로도 A씨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자 피해 여성은 경찰의 권유로 지난달 10일 스토킹 피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A씨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 1호에서 3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이틀 뒤인 2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그로부터 열흘 만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당시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3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당일 행적을 CCTV로 추적하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륙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 지역 안에서도 비가 내리는 곳도 하늘만 흐린 곳도 있는데요. 우산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은 20에서 60mm, 영남은 5에서 50mm, 제주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는데 제주 산지는 120mm 이상 오는 곳도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성주휴게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남한산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빗길 주의 구간이 많아서 속도 줄여서 이동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에서 서울요금소 구간 비로 인해서 길 미끄럽습니다.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고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 위 모두 이동량은 거의 없는 편인데요. 한강을 따라서 용산과 강남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구리 쪽은 한강 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종암분기점 방향은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에서 탄천 1교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12시 뉴스앤트롯 문 열겠습니다. 저는 박기빈입니다. 오늘은 날이 무덥겠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도 있어요. 아무래도 습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후텁지근한 날씨 될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좀 더울 수 있기 때문에 손 선풍기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선풍기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손이 무거울 수 있겠습니다. 우산도 챙기셔야 되고 손 선풍기도 챙기셔야 되고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챙기면서 이 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뉴스와 음악 보내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 트로트입니다. 서른도 사랑이 이런 건가요? 첫 곡으로 듣고 옵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12시 뉴스앤트롯 문 열었습니다. 뉴스 전해드리면서 이번 시간 트로트 준비합니다. 12시와 1시 때는 트로트입니다. 성인가요 준비할 거고요. 트로트 듣고 싶으신 분들 신청해 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으로 참여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벌써 앱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인사를 남겨주고 계시네요. S010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파란수국님도 찾아오셨네요. 20분 걸어서 퇴근하는데 너무 더워요. 시원한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지금 밖에 되게 덥죠. 오늘 비 소식이 있다 보니까 습도가 매우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무더위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나마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람이 조금 불고 이렇게 막 무덥진 않았던 것 같은데 드디어 무더위가 왔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전하겠습니다. 박서진의 흥타령, 윤태화의 조사하면 다 나온다 두 곡 듣고 옵니다.
5: 얼씨구!

누군가였고요. 그 전에는 박서진의 흥타령이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33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이른바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협박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앞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구 경기 도중 상대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구호를 외쳐 논란이 커진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내일 광주 제1고를 찾아 사과할 예정입니다. 배재고 학생 야구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은 월요일 오후 3시쯤 광주 제1고를 찾을 예정입니다. 두 학교 학생들은 광주 제1고 강당에서 약 30분가량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경기 성남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 3호까지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10일 60대 여성의 스토킹 피해 고소장을 접수한 뒤 가해 남성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호부터 3호까지 신청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3호는 피해자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2481번님이요. 초복 무렵에는 큰 힘 쓰지 말라고, 내일의 더위와 싸울 힘을 남겨두라고, 기운 아껴 나눠 쓰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대요. 그렇긴 합니다. 여름에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 더운 무더위를 견디면서 한 어쨌든 두 달, 7월, 8월은 그렇게 덥잖아요. 9월 초까지도 덥던데 그 기간 동안을 버티려면 에너지를 조금 분배를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해가지고 진짜 우리 2481번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좀 영양가 있는, 이렇게 힘나는 음식도 중간중간 먹어주는 거죠.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쭉 내려오는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앱으로도 여러분 노래 신청해 주시고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시간이 이제 트로트 보내드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또 성인가요라고 해서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 60, 70, 80 요 당시의 노래 보면 또 요즘 가요들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그런 걸 보통 예전에는 성인가요 이렇게 타게 묶어서 통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침 구창모, 예, 블랙테트라 보컬입니다. 구창모의 노래 듣고 싶다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0622번님, 금방이라도 물폭탄을 쏟아부을 듯 서울 하늘은 저녁 굶은 시어머니 얼굴처럼 잔뜩 찌푸렸습니다. 저녁을 굶으면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누구나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구창모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블랙테트라의 곡입니다. 구름과 나 전해드리고요.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이어갑니다.

두 곡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였어요. 9849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블랙테트라의 구름과 나였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신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25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런 가치를 함께 지켜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비투 금액도 지난 2분기 동안 하루 평균 60조 원을 넘기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 기준으로 지난 4월에서 6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하루 평균 35조 9,418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 1분기에 31조 127억 원보다 15.89% 증가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지만 강풍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스페인 카탈루냐 북동부 헤로나주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하면서 축구장 3,200개 면적에 해당하는 2,300헥타르가 소실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불로 주택과 농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 9,700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080번님이요. 오늘은 조금 덥지만 산책 나왔습니다. 흐리고 바람이 좀 불어서 할만하네요. 이어폰 꽂고 룰루랄라 걸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우 이렇게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룰루랄라 걸으신다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조명섭의 노래 신청하셨는데요. 노래 준비하고 있어요. 3139번님은요. 엄니하고 비 온다고 해서 들깨 심고 출발했는데 햇빛이 쨍쨍 걱정길에 출발했는데 피곤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최윤아의 노래 신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휴일에도 산책도 하시고 또 들깨도 심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오늘 방송이 있어서 이렇게 근무하러 나왔지만 솔직히 일이 없는 날은 주말 휴일에 좀 많이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주의라서 휴일에도 부지런히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청곡 최윤아의 별난 사람, 조명섭의 서교동을 걸어요. 신우리의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세 곡으로 12시 뉴스앤트롯 마무리하고요. 저는 1시 20분 뉴스앤트롯으로 다시 옵니다. 박기빈입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40분 새 비가 많이 그쳤습니다. 그래도 아직 대전과 대구, 부산 등 충청 이남 지역 일부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도 많은 양의 비가 이어지기 때문에 시설물 대비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사고 소식이 늘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강일 4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강촌과 설악에서 서행흐름 보이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환간휴게소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원 갓길에서 버스 사고가 났는데요. 여파로 기흥나들목에서 수원 신갈나들목 구간 4km 정도 밀립니다.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정체고 양재에서 반포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 중이고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묵동 구간 2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인데 차선이 두 개뿐이라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뒤로 차간 간격이 매우 좁아져 있는 상태라서 앞 차와의 간격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차례 사고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투자 계좌 두 곳에 쿠팡 보통주 주식을 담고 거래해왔으며 현재 남은 주식의 액면가는 최대 13만 달러, 약 2억 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주식 거래는 운용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한미 외교, 통상 분야 주요 현안과 관련한 기업에 대한 투자인 만큼 이해충돌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윤리청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지난해 10월 쿠팡 주식을 처음 매수한 데 이어 올해 5월까지 18차례나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도 논란입니다. 지난해 가상화폐 사업과 골프리조트 수입 그리고 언론사와의 소송 합의금 등으로 수조 원을 벌었습니다.
1: 특히 가상화폐 사업에서만 무려 14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넘는 돈을 벌었는데 이해충돌 비판이 뜨겁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가상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
3: 전 아마 누구보다 가상화폐 산업을 더 많이 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 중국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2: 미 정부 윤리청에 제출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아들들과 함께 공동 설립한 가상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5억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또 트럼프 밈 코인 판매로 6억 3,500만 달러를 버는 등 가상화폐 사업에서만 14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일가 재산 확대에 혁혁한 공을 세운 가상화폐 사업을 놓고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3: 아들들이 맡고 있고 가족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는 것 같은데 난 관여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수익도 여전합니다. 특히 취임 후 재계 총수들과 각국 정상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마러라구 리조트의 지난해 수익은 7,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700만 달러나 늘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끊임없이 소송으로 맞선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사와의 소송 합의금으로도 8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미 언론들은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결정이 개인의 재산 증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처럼 대통령직을 이용해 막대한 돈벌이를 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은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업과 거리를 뒀지만 트럼프 일가는 오히려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사람들이 그러려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까지 꼬집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내건 암호화폐로 거의 100만 명이 손실을 받고 그 손실액이 38억 1천만 달러, 5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1조 원 가까이 벌어들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암호화폐 분석업체 난센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올해 6월 말 기준 트럼프 밈코인 구매자 가운데 대략 3분의 2에 해당하는 98만 8천여 명이 손실을 받았습니다.

0: 부문에도 성조기 무늬의 조명으로 밝혀졌으며 영국 외무부도 성조기 이미지를 SNS에 게시하면서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 등 전쟁 당사국 정상들도 잇따라 축전을 보냈습니다.
1: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장례식은 대규모 반미 애국 집회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0: 후계자인 아들 모즈타바의 등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마지막 안장식의 모습을 나타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2: 대사원 광장에 구름떼처럼 몰려든 추모객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35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물 한 개를 분사할 정도지만 복수를 다짐하는 붉은 깃발은 쉴 새 없이 펄럭입니다.
3: 제국주의와 미국에 맞서는 폭풍 같은 함성. 하메네이 장례식 기도 접전.
2: 반미 애국 집회를 방불케 한 하메네이의 장례식. 추모객들은 트럼프를 제거하라는 팻말을 들고 암살자에게 피해 죽음을 외쳤습니다.
3: 신께서 최고 지도자의 암살자를 저주해 트럼프도 사랑하는 이 가족은 고통을 겪게 하시길. 하메네이 장례식 추모객입니다.
2: 장례식이 시작됐지만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례식 마지막 날엔 등장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오는 9일 하메네이의 고향에서 열릴 안장식에 직접 참석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과 경호팀의 만류로 최종 등장 여부는 극도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례식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며 가짜 눈물일지 모른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 모인 인사들을 한 방에 제거할 수 있지만 협상할 상대를 없애지 않으려고 참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서 경찰이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앞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재고 야구부가 내일 광주제일고를 찾아서 사과할 예정입니다. 배재고 학생 야구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은 월요일 오후 3시쯤 광주제일고를 찾을 예정입니다. 두 학교 학생들은 광주제일고 강당에서 약 30분 정도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핵심 증거를 없애고도 친족 간 특례에 따라서 처벌을 피하게 됐죠. 이제는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유서현 기자가 쟁점을 정리해드립니다.
4: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장모 경감은 아들의 범행 이후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 아버지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만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이에 친족 특례 개선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구시대적 조항이라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5: 그동안은 가해자의 피의자 인권 쪽에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피의자 쪽에서 생각하니까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4: 다만 인간 본성을 고려한 조항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건 본능에 가까워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0: 가족이 애처로운
1: 2학년
0: 마음에
1: 한국외대
0: 그걸
1: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입니다.
0: 숨겨두고 은폐했다고 해서 그 가족까지 또 처벌한다는 거는 범죄자를 또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형법적으로 기대 가능성도 없죠.
2: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윤기 부친을 당장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도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3: 경기 성남에서는 옛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 3호까지 신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10일 60대 여성의 스토킹 피해 고소장을 접수한 뒤 가해 남성 A씨에 대해서 잠정조치 1호부터 3호까지 신청을 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3호는 피해자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 3호의 2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네,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스토킹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무부와 경찰청이 합동 대응에 들어갑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내일부터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에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등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잠정 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두 기관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인이나 성폭력 등 특정 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가 스토킹 등을 추가로 저지른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응하는 절차가 없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온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반년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만만치가 않아서 찬반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승원 기자입니다.
4: 혼잡한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 앞에 휠체어 수십 대가 서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호하라는 피켓을 목에 건 활동가들이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5: 보장하라고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또한번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지난 1월 지방선거 이후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한 전장현은 매주 수요일 버스 탑승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장현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해달라고 호소합니다.
6: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대표입니다.
4: 전장현의 시위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지난 2001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교통약자법이 제정됐지만 장애인의 대중교통이용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주장합니다. 20년 넘게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는 동안 정치권이 때마다 중재에 나섰지만 큰 성과는 없었고 출근길 시민들이 겪는 불편만큼 찬반 논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7: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더 알려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좀잘그 환경들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8: 불평불만이 있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정당하게 표현하지, 저런 식으로 그냥 막 나가는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가 곤란하지 않을까.
4: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와 시민들의 불편이 충돌하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을 풀어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경찰 내부의 수사 신속 처리 지시에도 경찰이 장기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9월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 등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사 신속 처리 지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인은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고발인의 신청을 인용하고 신속 처리 지시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이후에도 9개월 동안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이후 민주당 당권 주자들 간의 정면 충돌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하지만 물밑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진 모습인데 공식 출마 선언도 임박한 것으로 보여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에서 나온 핵심 키워드는 단합이었습니다.
10: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11: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10: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2: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9: 회동 직후 유력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통합으로 화답하며 정면 충돌은 잠잠해진 분위기인데 물밑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진 기류도 감지됩니다. 일단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민석 전 총리는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당대표란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당 복귀 첫 지방 일정으로 이 대통령의 충청권 일정에 맞춰 청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게 대표적입니다.
13: 당도 거기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 맞다고
11: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13: 그러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당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9: 정청래 전 대표는 당심 밀도가 높은 호남 공들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홀대론이 흘러나온 전북을 향한 행보와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14: 전북은 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11: 전북도
14: 소외감이 없도록 당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9: 송영길 전 대표의 외연 확장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일단 당권 경쟁 초반 메시지는 주로 친청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15: 전북 소외론에 그런 심정을 느끼고 있겠지만 거기에 편승하는 모습은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 이런 가운데 김 전 총리는 조만간 당 혁신 토론회를 열겠다고 예고했고 정 전 대표도 친청계 의원들과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새 규합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엔 당권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한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계파 간 갈등도 다시 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8: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9: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1: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쩔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22: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23: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2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0: 당분간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본격 장마가 시작이라서 많은 양의 비가 길게 내릴 텐데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 배관이나 차량도 미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호남은 최대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영남에는 5에서 50mm, 제주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위로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홍성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환간휴게소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수원 갓길에서 난 사고는 처리가 됐는데 기흥나들목에서 수원 신갈나들목 구간 정체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월릉분기점에서 묵동 구간 2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종암분기점부터 정체 반대 종암분기점 방향도 신나라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막힙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서행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하남 쪽은 여의도에서 천천히 이동 중인데요.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튼 라디오 1시 뉴스앤트롯 박규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습니다. 생방송 주말 뉴스앤뮤직 이번 시간은 트로트 준비하는 뉴스앤트롯입니다.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김희재의 미안하오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FM94.5MHz Y10 라디오입니다. 1시 뉴스앤트롯 문 열었습니다. 뉴스와 음악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 트로트입니다. 성인가요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와 앱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입니다.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Y10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앱으로 S01님이요.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준수의 싹 다 잊고 한 잔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란수공님 2부도 함께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12시 때도 뉴스앤트롯이었고 지금 1시 20분에 시작한 이 시간도 뉴스앤트롯이니까 이 시간을 2부로 지금 지칭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1부 2부로 하진 않는데 말씀대로 듣고 보니까 뉴스앤트롯은 1, 2부가 되기는 하네요. 고맙습니다. 3784번님은요. 기다리던 주말,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라디오, 신나는 트롯과 따뜻한 목소리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선곡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신청곡과 함께 사연도 함께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 뭐 하고 계신지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세 곡 보내겠습니다. 박민주의 사랑코드, 김준수의 싹 다 잊고 한 잔, 나율의 2 플러스 1. 세 곡 듣고 오시죠.

YTN 라디오 1시 뉴스 엔트로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에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와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의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체를 연대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전직 입시학원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2부는 모 학원 전 대표 43살 A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하는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던 B씨가 퇴사하고 동종학원을 열자 학원 직원에게 허위 고소를 제안하고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내건 암호화폐로 거의 100만 명이 손실을 보았으며 손실액이 3억 1천만 달러, 5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1조 원 가까이 벌어들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암호화폐 분석업체 난센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트럼프 밈코인 구매자 가운데 대략 3분의 2에 해당하는 98만 8천여 명이 손실을 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밈코인 사업의 대리인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FM94.5MHz입니다. 오늘 7월 5일 일요일인데요. 여러분, YTN 라디오가 내일 7월 6일자로 개편합니다. 개편합니다, 여러분. YTN 라디오. 그래서 이번 개편의 핵심적인 세 가지 좀 안내해 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아침 새벽에 경제시사 방송이 신설됩니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예, 여러분, 그 시간 6시 20분에 시작하거든요. 아침 6시 20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시간이면 해가 다 떠 있을 시간이죠. 이제는 여름이라 여러분 해봅시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그 시간에도 요즘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6시 20분부터 생방송 프로그램 마이텐 라디오 함께해 주시고요. 부활도 있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앵커가 마이텐 라디오 저녁 시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부활됐습니다. 오후 5시에 시작을 합니다. 오후 5시에 시작해서 6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1시간 반 90분 동안 이동형 앵커와 함께 저녁 시사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벌써부터 저희 유튜브 채널에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 게시판에 개편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벌써 많은 분들이 댓글로 기대된다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5시부터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 이 프로그램 내일이 부활절이네요. 네. 프로그램에서 달걀 준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확대 편성되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했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5분 확대 편성입니다. 10시 30분, 시작 시간은 15분 늦춰줬는데요. 10시 30분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이 프로그램 역시 90분 진행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내일부터는 7월 6일 월요일부터는 10시 반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내일부터 개편합니다. 신설, 부활, 확대 편성 모두 기억해 주시고 아침부터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여러분께 알려드릴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론칭했습니다.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유튜브로 오셔서 그 검색에다가 YTN 경제 라디오 쳐보세요. 저희 그 경제 라디오 론칭해서 바로 오셔서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정말 YTN 라디오에서 유용하게 준비하는 각종 경제 아이템들 모아서 유튜브 채널에서 모아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YTN 경제 라디오에서만 또 들을 수 있는 컨텐츠도 아마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정말 새로운 소식이 많아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7월 7일 화요일부터는 모레네요. 모레 라디오 청취율 조사 시작됩니다. 벌써 7월이니까 올해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 청취율 조사 진행되거든요. 이거는 7월 7일 화요일부터입니다. YTN 라디오 개편 월요일에 하고 하루 뒤 7월 7일 화요일부터 청취율 조사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청취율 조사 중요합니다. 개편을 바로 진행되는 청취율 조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7월 7일부터 청취율 조사니까 7월 7일부터는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무조건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들으시는 프로그램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 안내는 또 제가 월요일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되면 커피 쿠폰 이벤트 함께 진행했잖아요. 올해도 7월 7일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 커피 쿠폰 이벤트 당연히 진행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일 7월 6일 라디오 개편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커피 쿠폰 이벤트 저희 개편일에 맞춰서 청취율 조사보다 하루 먼저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라디오 개편되는 내일부터 커피 쿠폰 이벤트 바로 진행되거든요. 내일부터 아침 6시 20분부터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여러분 프로그램별로 아마 많은 안내가 나갈 텐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마 내일부터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될 거라 많은 참여해 주세요. YTN 라디오 들으시면서 많이 애청해 주시고 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커피 지금 너무 덥잖아요. 아이스 커피 한 잔씩 저희가 대접해 드릴 수 있도록. 내일부터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안내한 게 많아요. YTN 라디오 내일부터 개편합니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6시 20분 오전에 찾아와 주시고요.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0시 반에 찾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 론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7월 7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내일부터 이 모든 걸 기념하여 커피 쿠폰 이벤트 각 프로그램별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3547번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조용필의 잊혀진 사랑 전해드리고요. 미스 금의 눈물비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 1시 52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B2 금액도 지난 2분기 동안 하루 평균 60조 원을 넘기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 기준으로 지난 4월에서 6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하루 평균 35조 9,418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 1분기에 31조 127억 원보다 15.89% 증가했습니다. 올해 주택 전월세 거래량에서 아파트 거래량은 줄고 비아파트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123만 614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6% 늘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희의 잘 있나요 모모씨 전해드리면서 뉴스 앤 트루스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시 20분 뉴스 앤 뮤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박기빈입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3: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와 더위가 함께 나타나면서 후텁지근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28.1도, 대구 27도, 광주 26.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 비슷하겠고 주 중반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정체고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정체고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도 꾸준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서천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주변 4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서평택 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쿠팡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악관이 한국의 표적 수사까지 거론하면서 쿠팡 사태를 지적하는 중에도 주식 거래가 있었던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운용하진 않았다고 밝혀왔지만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튜브원 기자입니다.
2: 최근 미국 정부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쿠팡 주식을 매수한 뒤 여러 차례 사고팔기를 반복했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쿠팡 사태에 주목하면서 하원 법사위 증언을 추진하던 올해 2월 초 최대 규모로 쿠팡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투자 계좌 두 개를 이용해 올해 5월까지 모두 18차례나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현재 남은 주식은 최대 13만 달러, 2억 원어치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쿠팡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만큼 큰 수익을 올리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팡 주식을 포함해 모든 투자 거래는 전적으로 운영사가 결정하고 자신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쿠팡 사태를 다루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들도 과거 쿠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법률회사에 재직하던 2024년 강연과 자문 사례금 명목으로 만 달러를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앨리스 누커 국무부 차관도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을 해주고 보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수조 원대의 소득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화폐 사업과 골프 리조트 수입 그리고 언론사와의 소송 합의금 등이었는데요. 특히 가상화폐 사업에서만 무려 14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3: 가상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
4: 전 아마 누구보다 가상화폐 산업을 더 많이 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 중국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3: 미 정부 윤리청에 제출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아들들과 함께 공동 설립한 가상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5억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또 트럼프 밈 코인 판매로 6억 3,500만 달러를 버는 등 가상화폐 사업에서만 14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일가 재산 확대에 혁혁한 공을 세운 가상화폐 사업을 놓고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4: 아들들이 맡고 있고 가족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수익도 여전합니다. 특히 취임 후 재계 총수들과 각국 정상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마러라구 리조트의 지난해 수익은 7,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700만 달러나 늘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끊임없이 소송으로 맞선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사와의 소송 합의금으로도 8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미 언론들은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결정이 개인의 재산 증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처럼 대통령직을 이용해 막대한 돈벌이를 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은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업과 거리를 뒀지만 트럼프 일가는 오히려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사람들이 그러려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까지 꼬집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에 나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12.3 비상계엄 583일 만에 이뤄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인데요. 관련해 내란 특검 측은 9일 선고에 중계 허가를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와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허위 입장문을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앞서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이번 첫 대법원 결론이 2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판단의 가늠자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 중인 항소심 사건은 4개 재판부에서 11건, 1심 재판은 7개 재판부 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이 내란 특검은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0: 네, 이 밖에도 이번 주에 특검이 기소한 사건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죠?
1: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오는 9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김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 윤 전 본부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전 씨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오는 10일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의 구형과 한 총재 측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0: 잘못된 응원 구호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내일 오후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직접 사과합니다. 학생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여론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받은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2: 5.18 민주화운동 비하와 조롱응원을 펼쳤던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를 찾습니다.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직접 광주 제1고에 가서 사과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과 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 교육도 받기로 했습니다. 조롱응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기말고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앞서 두 학교 만남은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두 지역 교육당국이 어렵사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3: 양시도 교육감님께서도 수차례 통화를 해서
4: 서울시 교육 필요하다,
3: 해야 한다, 교육과장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조치로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든 추진을 해보자라는데 공감을 하셔서
2: 만약 진심 어린 사과와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진영 싸움으로 번진 여론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선수들에게 내린 6개월 출전정지 중징계에 대해서도 선처받을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5: 진정한 사과가 있고 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의
4: 그런
5: 사과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은 향후에 이제 징계를 조금 감경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2: 무엇보다 어른들이 만든 표현에서 비롯된 잘못을 학생들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사과 방문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YTN 임우석입니다.
0: 경찰이 이른바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협박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앞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반년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의 불편도 만만치 않아 찬반 논쟁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6: 혼잡한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 앞에 휠체어 수십 대가 서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호하라는 피켓을 목에 건 활동가들이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월 지방선거 이후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한 전장현은 매주 수요일 버스 탑승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장현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해달라고 호소합니다.
1: 오늘 박성민입니다.
2: 박경석 전장현 대표입니다.
1: 장애인 권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장할지를 밝혀주십시오.
0: 전장현의 시위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지난 2001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교통약자법이 제정됐지만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주장합니다. 20년 넘게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는 동안 정치권이 때마다 중재에 나섰지만 큰 성과는 없었고 출근길 시민들이 겪는 불편만큼 찬반 논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3: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더 알려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좀 잘 그 환경들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4: 불평 불만이 있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정당하게 표현하지 저런 식으로 그냥 막 나가는 식으로 조작이 되면 서로가 곤란하지 않을까.
0: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와 시민들의 불편이 충돌하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을 풀어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5: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오늘 새벽 과거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성의 직장 인근에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0대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8일 피해 여성은 과거 교제하던 A씨가 직장에 찾아오자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달 10일 경찰에 스토킹 피해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A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인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고 피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당일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3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행을 막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무료 이벤트 범죄까지 등장했고 확산 속도도 빠른데 철저한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6: SNS 검색창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곧바로 약물 사진과 판매 글이 나옵니다. 심지어 마약을 배달할 이른바 드라퍼를 구한다며 텔레그램 링크로 유인하기도 합니다.
7: 스마트폰 검색 단 몇 초면 마약 판매자와 바로 연결됩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6: 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이런 온라인 마약상의 가장 쉬운 먹잇감입니다. 실제로 최근 인천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한 뒤 상습 투약한 17살 A양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A양은 지난해 10월 무료 이벤트로 필로폰에 손을 댔다가 결국 직접 사들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투약할 만큼 스스로 통제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뇌가 한창 발달하는 청소년기 마약 투약이 성인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경고합니다.
8: 뇌의 성숙이 25세 무렵에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아무런
9: 천영은 마약 중독 치료 전문입니다.
8: 마약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니까 뇌에 준 손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6: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10년 사이 128명에서 674명으로 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SNS와 쉽게 휩쓸리는 또래 문화를 타고 번지는 데다 가정이나 직장에 있는 성인보다 재활 동기도 부족한 청소년들. 일상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기 전에 마약 유통망에 대한 철저한 차단과 예방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5: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전 감독 선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내부 통제기관의 권고에도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비는 지난해 9월 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 등을 맡은 서울종로경찰서에 수사 신속처리 지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이후에도 9개월 동안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에 불복해 신청한 심의를 검토하는 기구지만 수심의 의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지만 부동산 민심은 여전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을 빚고 있는데요. 정치권 각종 이슈,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안녕하십니까.
5: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했는데 메가 프로젝트가 통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10: 네, 그렇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수천주에 달하는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아,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아, 그 전주가 이제 51%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이제 제일 낮았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3%포인트 높아지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4% 나왔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6%로 그 전주에 비해서 5%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긍정평가 이유로는 이제 경제와 민생이 이제 23%로 제일 높았고요. 이어서 이제 외교 등이 이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 이제 4위에 올랐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 이후로는 경제와 민생 고환율, 그리고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 그리고 지역 간 균형 문제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한국갤럽은 이제 지지율 반등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발표 영향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예. 대규모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시설을 이제 필두로 해서 권역별 주력 사업 육성안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지역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참고로 이제 정당 지지도도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41%고 국민의힘은 26%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 전주와 이제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2%로 집계가 됐습니다.
5: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 위한 정치적 수단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 반면에 야권에서는 역대급 위선이다, 전당대회용이다 이렇게 비판 소리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10: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이번에 메가 프로젝트 발표한 것이 무슨 전당대회를 위한 것이나 무슨 아니면 이제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5: 예.
10: 그래픽 화면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재 대통령이 이제 SNS에 올리는 얘기입니다.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이제 시작을 했을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요. 또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면서 지지율은 이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 지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SNS 통해서 이제 천지 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대전환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고 또 균형 발전과 포용적 지속 성장 또 대체 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제 내일 곧바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도 바로 열기로 했거든요. 이 역시 이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차원으로 풀이대가 되고 있는데
5: 예.
10: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지지율과 무관하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을 놓고서 역대급 위선이다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어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선거 전에 발표를 했다면 다른 지역의 반발로 선거에 치명적인 역풍을 맞았을 것인데 그래서 선거 이후에 발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 자,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2: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지만 부동산 민심은 여전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반등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서 이동우 YTN 해설위원장 실장과 알아봤습니다.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5: 합성목재 예스팀바
14: 경동산업 주식회사
1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6: 건강해
1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8: 건강기능식품
2: 앞서 대담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입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0: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제주 산지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 집중되겠고 모레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강하겠습니다. 사고 소식만 전해드려도 교통정보가 가득 차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월계동과 용산, 성수와 강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출구에서 월계 1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3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10분 전에 발생한 사고라서 아직 처리 중이고 처리 시간은 더 필요하겠습니다.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가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4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문 열겠습니다. 저는 박규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는 시간이죠. 생방송 주말 뉴스 앤 뮤직. 2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최신 가요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신 노래 최신 가요들 보내주세요.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시면 되죠. 스테이시의 ASAP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2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뉴스와 음악을 함께 보내드리는 YTN 라디오의 주말 생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 뉴스도 전해드리고요. 또 음악 준비하고 있죠. 신청곡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곡 보내시면 신청곡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면 돼요. 2시 때는 최신가요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7월 5일 일요일이고요. 7월 6일 월요일 내일부터 YTN 라디오가 새 단장합니다. 개편됩니다. 여러분. YTN 라디오 새벽 6시 때부터 생방송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신설됩니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신설 프로그램이에요. 아침에 새벽 6시 20분에 시작합니다. 7시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예, 여러분 많은 청취 참여 부탁드리고요. 부활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저녁 시사죠. YTN 라디오의 대표적인 저녁 시사였습니다. 이동형 앵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름하여 돌정면.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는 어떻게 약자를 갈지 모르겠지만 돌정면 5시,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역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내일이 첫 방송이에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확대 편성됩니다. 시작 시간이 조금 늦춰져요. 10시 15분에서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해서 12시까지 역시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세단장한 프로그램들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YTN 라디오의 유튜브 채널로도 평일에 많이 들어주시잖아요. 또 평일에는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기 때문에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 유튜브 채널 하나 더 론칭했습니다. 론칭합니다.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에 YTN 경제 라디오 론칭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에서 하는 유용한 경제 정보들, 인터뷰들 다 이 YTN 경제 라디오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7월 7일 화요일부터는 어느새 또 라디오 청취율 조사 3라운드가 됐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잖아요. 화요일부터는 앞으로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열심히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YTN 라디오 개편 내일부터고요.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 채널 론칭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채널 구독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얼른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세요. 내일부터 YTN 라디오 개편에 맞춰 커피 쿠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미리 예고해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많이 참여하시라고 여러분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 예고하겠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많이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 커피 쿠폰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다가 새벽 6시 20분 시작하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부터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청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2026년 7월 6일 세단장하는 YTN 라디오도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견, 조언도 얼마든지 문자와 앱을 통해서 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 시간은 2시 뉴스앤뮤직입니다. YTN 라디오 주말 생방송 프로그램 2시 뉴스앤뮤직 이번 시간 최신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나가겠습니다. 리센의 Runaway 들으시고요. 미아오의 띠로리 이어갑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미아오의 띠로리였고요. 그 전에는 리센드의 런어웨이였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2시 40분 막 됐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내일 광주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 전 총리는 내일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시내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오후에는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도 구체적인 등판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인가란 주장을 비판한 데 대해 정말 문제면 조리돌림할 게 아니라 즉각 해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용술 당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 부위원장은 오랜 시간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사고 이재명 정권은 통합과 보수 인사 기용을 내세워 그의 철학과 발언을 알고도 요직에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인사 기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보여주기식 인사를 해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부위원장은 버리기 아까운 보기 좋은 떡에 불과한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울 화양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로 0120번이며 개편 방송 응원합니다. 유익한 방송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내일 새벽 5시 이렇게해서 YTN 라디오 개편합니다, 여러분. 9080번님, YTN 라디오 콘텐츠 더 풍성해지네요. 이미 참 좋은데요. 기대하며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이미 좋은데 더 좋아지는구나.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예, 내일부터 새 단장하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더불어서 9080번님이 이런 문자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네네, 전화 잘 받을게요. 정직하게 잘 대답할게요. 요거는 7월 7일 화요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화요일부터는 전화도 잘 받겠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547번님, 구독 버튼 벌써 옛날에 했지용 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저희 새로 론칭한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경제라디오 YTN 경제라디오입니다.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새로 론칭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가셔가지고 그 채널에 구독 많이 해주세요. 예, 거기 앞으로 유용한 경제 콘텐츠들, 경제 시사 콘텐츠들 많이 올려질 거니까요. 자주 좀 봐주시고 여러분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돼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이번 시간 최신가요 보내드리고 있고요. 신청곡 기다릴게요. 보이 넥스트 도어의 No Doubt 전해드리고요. 엔플라잉의 진짜가 나타났다 두 곡 갑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엔플라잉의 진짜가 나타났다였고요. 그 전에는 보이 넥스트 도어의 노 다웃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2시 50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은 기술혁명이 아닌 생산혁명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SNS에 인터넷이 정보의 혁명이었다면 인공지능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식과 판단 자체를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만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인터넷 시대의 승자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었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승자는 생산체계를 가진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누가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생산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SNS 게시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박병헌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영의 기준은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인가에 있다며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커가 피싱 페이지를 만들어 카드 정보를 탈취한 정황이 확인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3시 20분에도 뉴스 앤 뮤직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듣고 싶으신 노래 지금부터 보내놓으세요. 8616번님 애정하는 YTN 라디오 개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당장인가요? YTN 경제 라디오 채널에 관심이 가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내일 당장 YTN 라디오 개편하고요. YTN 경제 라디오는 지금 유튜브 들어가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꾹 눌러주세요.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이브의 블랙홀 전해드리면서 2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하고 저는 3시 20분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옵니다. 박규빈입니다.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교통안전 1분 터.
2: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 이남과 제주 지역은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후 내내 내륙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일도 정체전선이 전국 곳곳에 자리하면서 장맛비가 계속되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전국에서 비가 예상되고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처리 중이고 성수대교부터 밀리는데 주변이 많이 혼잡합니다.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북은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에서 새말까지 정체고, 여주에서 이천까지 1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둔내터널 구간도 10km 정도 막힙니다.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향 다운 4터널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6: 오늘 폼 미쳤다
7: 미쳤다
8: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9: 미쳤다 오, 오,
10: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1: 살아있는 YTN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 YTN 24 시작합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협박글이 이어질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글이 어제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수사에 들어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글이 이어질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글에는 배제구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의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0: 네, 배제구 선수들의 응원구호 논란이 발단이 된 건데 내일 선수들이 광주일고를 찾아서 사과를 한다고요?
1: 네, 서울 배제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은 내일 오후 3시쯤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광주일고에는 배제구 야구부 학생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찾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부적절한 응원구호를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광주일고 교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권 선수대회에서 배제구 선수 일부가 광주일고 선수들을 향해 지역비하성 응원구호를 외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비판이 잇따르자 배재고는 광주일고의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한 차례 성사되지 않았는데 재차 방문 의사를 밝힌 끝에 사과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국회는 내일부터 국민의힘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7월 임시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민생 보이콧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고 국민의힘은 폭거의 의도를 알려야 한다면서 강경투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여야의 강경한 대치 속에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군요.
2: 네, 국회는 내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월 임시국회를 엽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 국회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런 국민의힘의 보이콧은 곧 민생 보이콧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직 민생만 바라보고 산적한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단독 의정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요. 후반기 원구성 협상,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11곳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여야 관계는 급격히 경색됐습니다. 이후 실제로 법사위가 지난 2일 국민의힘 없이 여당 주도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사수 의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목적에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의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걸 목표로 향후 의총에서 구체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할 거라 밝혔습니다.
0: 민주당은 이번 주에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있다고 하던데요. 전대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죠?
2: 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권 주자들 간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내일 광주와 서울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유력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건데 출마가 유력한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SNS에 1인 1표제와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언급하면서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한 뒤 국민과 당원을 섬기는 건 모두 노무현 정신이다. 검찰개혁도 완수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고향 전남 고흥에 있는 우주센터를 방문하는 등 전문성 부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 징계 방침에 따라 내일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앞서 윤리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접수된 징계 요청안들이 많아 내용을 살펴보고 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주까지 최소 50건이 넘는 징계 요구안이 접수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갑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 대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이 우선 논의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당 지도부에선 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원내에선 산적한 대여투쟁 현안 속에 내홍 블랙홀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0: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1: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0: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2: 선거 국면에서 잠시 멈췄던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다시 가동한 것으로 그동안 쌓인 징계 요청만 4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 한동훈계 의원부터 소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까지 포함됐는데 지목된 이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3: 과연 우리 지도부가 민심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원입니다.
4: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2: 다만 수십 건 징계 요청에도 실제 절차에 돌입할 현역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 당원 당규상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현역 의원들을 징계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 당권파 안에서도 장 대표 공개 비판에 나섰던 김재섭 의원 등은 징계 대상에서 빠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대로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에 나섰던 이들은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쟁 후보를 지원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탈당 공고 등의 중징계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2월 배현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8명의 한동훈 의원 대구 방문 동행을 해당 행위로 정의했고 지난 5월 한 의원의 부산 북구 갑 예비 후보 등록 현장을 찾은 한지하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를 날렸습니다.
0: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됩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2: 여기에 부산에 집까지 마련했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선 앞서 관련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당장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실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복된 징계 정치가 또다시 현실화하며 내전 수준의 내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반복적으로 쿠팡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18차례 사고 팔았는데요. 자신이 직접 운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혀왔지만 이해 충돌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건 기자입니다.
6: 최근 미국 정부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쿠팡 주식을 매수한 뒤 여러 차례 사고 팔기를 반복했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정부 유출 사태가 터진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쿠팡 사태에 주목하면서 하원 법사위 증언을 추진하던 올해 2월 초 최대 규모로 쿠팡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투자 계좌 두 개를 이용해 올해 5월까지 모두 18차례나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현재 남은 주식은 최대 13만 달러, 2억 원어치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쿠팡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만큼 큰 수익을 올리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팡 주식을 포함해 모든 투자 거래는 전적으로 운영사가 결정하고 자신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쿠팡 사태를 다루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들도 과거 쿠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법률회사에 재직하던 2024년 강연과 자문 사례금 명목으로 만 달러를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앨리스 누커 국무부 차관도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을 해주고 보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5: 미국 내 기록적인 폭염과 폭풍우 때문에 독립기념일 행사가 곳곳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수도 워싱턴에는 저녁 무렵부터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려서 내셔널몰에 설치된 기념식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관객 수천 명에게 한때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념식은 2시간 정도 지연됐고 관객들이 다시 보안 검색을 받고 입장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악천 후에도 연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기념식장에 나와서 1시간 정도 대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 기념연설에서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산주의는 패배자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공산주의자들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산주의는 빨리 잘라

0: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연설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대 진영을 미국의 적인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독립기념일 연휴는 월드컵 같은 대형 이벤트가 겹치면서 이른바 슈퍼 주말을 맞았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여행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 250년 전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분위기를 살려 대형 범선들이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20여 개국을 대표하는 범선 40여 척입니다. 범선 퍼레이드와 함께 미국과 각국 군함 50여 척이 참가하는 국제 관람식도 펼쳐졌습니다. 1975년 취역해 내년 퇴역하는 미 해군 현역 최장수 항공모함인 니미츠호가 등장했고, 한국 해군은 4,400톤급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파견했습니다. 뉴욕에서 범선 퍼레이드와 관람식이 함께 열린 건 1976년 건국 200주년, 1986년 자유의 여신상 건립 100주년, 2000년 밀레니엄 행사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2: 다양성은 미국의 정체성이고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엔 다양한 종교, 배경, 인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3: That's what we were built on. That's
2: 그것이 우리의 기반이자 미국이 건국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1: 미국에선 독립기념일 연휴에 월드컵이 겹친 슈퍼 주말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역대 최다인 미국인 7,220만 명이 최소 80km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폭염이 미국 동부와 중부를 덮쳤지만 LA에서 뉴욕까지 8인승 전용기 편도 가격이 7,600만 원까지 치솟을 정도로 초대형 행사들이 이동 수요를 떠받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에 탑재된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강건호의 전투체계 성능 평가 시험 계획에 따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함상포 등 주요 무기체계들의 시험이 진행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결심을 더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식 당시에 물에 띄우려다가 선체가 기울어지며 넘어졌다가 22일 만에 다시 세워졌던 만큼 함정의 성능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성남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한달 전에 이미 스토킹 신고를 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요. 경찰도 접근 금지 처분까지 취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 이번에도 결국 범행을 미리 막지 못한 건데요. 사건의 경위부터 좀 알아볼까요?
4: 네, 먼저 YTN이 확보한 사건 직후 CCTV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골목길로 경찰차가 긴급하게 들어오고 경찰관 두 명이 내립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두 대가 잇따라 들어와서 들 것을 실어서 옮기는 모습입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가에서 60대 여성이 칼에 찔린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오늘 새벽 3시쯤입니다. 50대 남성이 과거 연인 사이였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뒤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A씨도 응급수술을 받은 채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둘은 과거 4년 동안 교제한 사이로 A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직장 인근에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0: 네, 사전 징후도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피해 여성이 스토킹으로 남성을 신고한 상태였죠.
4: 네, 피해 여성은 지난달 8일 A씨가 직장에 찾아오자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 차례 경고 지치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A씨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포함해 20여 차례 연락이 계속되자 피해 여성은 경찰의 권유로 지난달 10일 스토킹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A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명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0: 접근금지, 사모인 연락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A씨에게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 조치 3회 2호와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4호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씨가 과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잠정 조치를 위반하는 등 별다른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위험도 보통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과거 17년 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지만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로부터 열흘 만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당시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3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홍명보 전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내부 통제 기관의 권고에도 이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9월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 등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사 신속 처리 지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고발인의 신청을 인용하고 신속 처리 지시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이후에도 9개월 동안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포항과 창원에서만 빗방울 떨어지고 있고요. 내일도 전국에 비 소식 있는데 적게는 5mm,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올 텐데 산지는 12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가까워지면서 정체 늘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향 다운 4터널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북원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현재 처리 중인데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정체 늘었습니다. 현재 13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이후 천안에서 정체고 안성분기점에서도 혼잡합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에서 화도까지 20km 정도 막힙니다. 인제 양양터널에서 내린천휴게소 구간도 답답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 박규빈입니다. 오늘 7월 5일 일요일입니다. 내일 7월 6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죠. YTN 라디오도 내일 새 단장합니다. 개편합니다. 개편. 내일 오전 6시 20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신설 프로그램이에요. 새벽 6시 20분 생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 떠있는 시간이죠. 해봅시다.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 이 시간 첫 곡입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였습니다. 위드 커피 이 시간 첫 곡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문 열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방송 요청이 왔습니다. 3시 20분에 들어온 요청이고요. 호우, 돌풍, 낙뢰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사항입니다. 재해 지역 전국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호우, 돌풍, 낙뢰가 예상됩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호우, 돌풍, 낙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야외 활동 삼가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계곡과 하천변 접근 금지하시고요. 금지됩니다. 예. 산비탈, 급경사지, 축대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내일 YTN 라디오 개편합니다. 앞서 새벽 6시 20분 신설되는 프로그램 안내해 드렸죠. 부활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돌아온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5시부터 6시 반까지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예전에 YTN 라디오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이었어요. 대표 저녁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동형 앵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동형 작가가 앵커로 새로 또 저녁 시사를 맡게 됐는데요. 그래서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부활된 프로그램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대 편성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전 10시 15분에 시작을 했죠. 그동안은 좀 늦게 시작합니다. 10시 반에 시작해요. 10시 30분에 시작해서 대신 더 길게 합니다.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역시 90분 동안, 1시간 반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새 프로그램 기억해 주세요. 신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새벽 6시 20분. 부활!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후 5시. 확대 편성.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0시 반. 내일부터입니다. 7월 6일 내일부터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하루 전에 안내해드립니다. 아마 어제도 안내가 나갔을 거예요. 뉴스앤뮤직에서 우리 아나운서들이 안내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도 하나 론칭했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채널이에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유튜브 가셔가지고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해서 그러면 채널 지금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구독 눌러주시고 YTN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경제 콘텐츠들, 경제 시사 콘텐츠들 모아서 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예, 이 채널에서 또 채널에서만큼 YTN 경제 라디오 채널에서만 또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컨텐츠들도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YTN 라디오가 개편을 하는데 마침 또 화요일에 라디오 청취율 조사도 시작이 됩니다. 7월 7일 라디오 청취율 조사 진행이 되는데요.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하죠. 화요일부터는 또 전화 여러분 주의 깊게 번호 봐주시고 02로 시작되면 받아주세요. 내일 YTN 라디오 개편에 맞춰서 각 프로그램별로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개편 첫날이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별로 여러분 문자도 많이 보내시고 유튜브 채널 그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에도 많은 글 남겨주세요. 커피 쿠폰 이벤트 함께 진행할 텐데 근데 아무래도 문자로 보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이기 때문에 나중에 당첨이 되신 분은 모바일 커피 쿠폰이 그 핸드폰으로 가기 때문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아무래도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게 좋겠죠. 문자로 참여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7월 5일 일요일 뉴스앤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 3시 뉴스앤뮤직이고요. 가요 준비하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고 저희 개편하는 YTN 라디오의 그 개편 축하 메시지 또 여러분이 요런 것좀 많이 해주세요. 신경 써주세요. 여러분 의견도 좀 보내주세요.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방송 그 제작할 때또 참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훈, 이혜진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 사랑 이대로 전해드리고요. 제2의 어제처럼 두곡 이어갑니다.

제2의 어제처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영훈, 이혜진의 우리 사랑 이대로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3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은 기술혁명이 아닌 생산혁명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SNS에 인터넷이 정보의 혁명이었다면 인공지능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식과 판단 자체를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만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인터넷 시대의 승자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었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승자는 생산체계를 가진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누가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생산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실체 없는 허황된 불꽃놀이로 규정하면서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800조 반도체 프로젝트는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독이 됐다면서 S&P가 한국의 AI 경기 사이클 취약성을 지적하는 등 고점에서 내려오는 반도체 피크아웃 공포에 국민만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강제 청산된 B2 물량만 3조 원에 육박하는 등 증시는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면서 정부는 반도체 하강 사이클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면 재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연 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전년보다 32시간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1736시간보다 97시간 더 많이 일을 해서 36개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었습니다.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긴 곳은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등 다섯 개 나라였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받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내일 YTN 라디오 개편합니다. 예,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게 제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따가 5시 20분부터는 이태원 아나운서가 뉴스앤뮤직 진행을 할 텐데 아마 이태원 아나운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예, 여러분 YTN 라디오 내일부터 개편합니다. 새벽 6시 20분 이제는 아침 그러니까 낮 시간이 길어져서 그때면 정말 해가 떠서 굉장히 밝잖아요. 겨울엔 그 시간이면 조금 어두컴컴한데 예, 그래서 그 시간에 뭐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워낙 부지런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막 5시 때, 막 4시 때부터 이렇게 막 일어나갖고 이동하시면서 YTN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요. 내일부터 6시 20분 YTN 라디오 생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신설됐습니다. 내일 새로 첫 방송 하거든요. 내일 첫 방송 때 여러분 인사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내일부터 개편에 맞춰서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할 거니까요. 생방송 중에 많은 참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시 후에 뭐 부활되는 거 확대되는 거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일기예보 인형의 꿈 두 곡 듣고 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3시 49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사이버레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30일 안에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뒀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쯔양 사태에서 사이버레카들이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감옥을 다녀와도 콘텐츠 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면 계속 돈을 번다며 영리 목적의 묻지마 폭로 비즈니스를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 시행을 앞두고 과잉 삭제와 사전 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악의적 사이버 폭력은 엄정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온라인엔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는 등 스스로 자기 검열을 시작하고 있다며 표현에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처벌을 걱정하며 침묵을 선택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며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은 결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8일 피해 여성은 과거 교제하던 A씨가 직장에 찾아오자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달 10일 경찰에 스토킹 피해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A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인 연락금지 조치를 취했고 피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다만 위험 징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2호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4호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3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시 20분에는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되고요. 뉴스앤뮤직은 5시 20분에 이태원 아나운서가 이어갑니다. K2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3시 뉴스앤뮤직 마무리하고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는 거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날은 꽤 습합니다. 주 중반까지 비 소식이 있어서 내일도 우산 챙겨주셔야 하고요. 정체 전선이 지금은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 있는데 주 중반쯤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다만 위치는 바뀔 수 있어서 비 예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도 늘고 사고 소식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제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인제 터널에서 인제 나들목 구간 5km 정도 밀립니다. 설악에서 화도까지 20km가량 정체고 인제 양양 터널에서 내린천휴게소 구간 14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까지도 정체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 방향 서한성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도 정체 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고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도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쿠팡 주식을 18차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을 직접 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해 충돌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4: 폭염과 폭풍우 등 악천후 속에서도 미국의 독립 250주년 행사가 86만 발의 불꽃을 쏘며 성대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연설에서 연이틀 공산주의 체제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3: 배재고 응원 논란 이후 발생한 광주제일고 폭발물 설치 협박과 관련해서 경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18은 성역이냐고 언급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여권 일각에서 사퇴론이 불거졌습니다.
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번째 5,000톤급 구축함인 강건호 무기사격을 참관했습니다. 희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전략순항 미사일 등 10여 발이 연달아 솟구치는 화면도 공개했습니다.
3: 교제폭력으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한 달 만에 과거 연인을 찾아가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역시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광주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 학교를 대상으로 가는 협박글이 이어질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승훈 기자, 경찰이 폭파 협박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광주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글이 이어질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광주 1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글에는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의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예, 이런 가운데 내일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1고를 찾아가서 사과에 나서죠?
5: 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은 내일 오후 3시쯤 광주1고를 찾아 사과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광주1고에는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학교를 찾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부적절한 응원구호를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광주1고 교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고 선수 일부가 광주1고 선수들을 향해 지역 비하성 응원구호를 외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비판이 잇따르자 배재고는 광주1고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한 차례 성사되지 않았는데 재차 방문 의사를 밝힌 끝에 사과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1고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의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해 경찰은 내일 학교 주변에 경력을 배치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국회는 내일부터 국민의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월 임시회의를 엽니다.
4: 민주당은 민생 보이콧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고 국민의힘은 폭거 의도를 알려야 한다며 강경투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죠?
6: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내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다만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 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은 곧 민생 보이콧이라고 직격했는데요.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직 민생만 바라보고 산적한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단독 의정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11곳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여야 관계가 급랭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사수 의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목적에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의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걸 목표로 의총에서 구체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할 거라 밝혔습니다.
3: 예, 여야 당내 분위기도 정리해 주시죠.
6: 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권 주자들 간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내일 광주와 서울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유력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건데 출마가 유력한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SNS에 1인 1표제와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언급하면서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한 뒤 국민과 당원을 섬기는 건 모두 노무현 정신이다. 검찰개혁도 완수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고향 전남 고흥의 우주센터를 방문하는 등 전문성 부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출마 선언을 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 징계 방침에 따라 내일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앞서 윤리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접수된 징계 요청안들이 많아 내

0: 5.18 민주화운동 관련 SNS 게시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죄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오늘 SNS에 청와대가 경고했는데도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병원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 같다며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1: 최근 백악관이 한국의 표적 수사까지 거론하는 등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갈등의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쿠팡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운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혀왔지만 이해 충돌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2: 최근 미국 정부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쿠팡 주식을 매수한 뒤 여러 차례 사고 팔기를 반복했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정부 유출 사태가 터진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쿠팡 사태에 주목하면서 하원 법사위 증언을 추진하던 올해 2월 초 최대 규모로 쿠팡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투자 계좌 2개를 이용해 올해 5월까지 모두 18차례나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현재 남은 주식은 최대 13만 달러, 2억 원어치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쿠팡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만큼 큰 수익을 올리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팡 주식을 포함해 모든 투자 거래는 전적으로 운영사가 결정하고 자신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쿠팡 사태를 다루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들도 과거 쿠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법률회사에 재직하던 2024년 강연과 자문 사례금 명목으로 만 달러를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앨리스 누커 국무부 차관도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을 해주고 보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내건 암호화폐로 거의 100만 명이 손실을 봤으며 손실액이 38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1조 원 가까이 벌어들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암호화폐 분석업체 난센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트럼프 밈코인 구매자 가운데 대략 3분의 2에 해당하는 98만 8천여 명이 손실을 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밈코인은 최근 1.76달러에 거래됐으며 이는 고점 대비 97% 하락한 겁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가 기록적인 폭염과 폭풍우 때문에 곳곳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수도 워싱턴에서는 저녁 무렵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서 내셔널몰에 설치된 기념식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관객 수천 명에게 한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기념식은 2시간 정도 지연되고 관객들이 다시 보안 검색을 받고 입장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악천후에도 연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기념식장에 나와서 1시간 정도 대기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열린 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듭 이념 공세를 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공산주의자들을 원하지 않는다며 암과 같은 공산주의는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연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대 진영을 미국의 적인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0: 경기 성남에서 과거 교제하던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한 달 전 스토킹 신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경찰도 접근 금지 처분을 취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혜리 기자,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3: 네, 먼저 YTN이 확보한 사건 직후 CCTV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골목길로 경찰차가 긴급하게 들어왔습니다.

0: 경찰관 두 명이 내립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두 대가 잇따라 들어와 들 것을 실어 옮기는 모습입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가에서 60대 여성이 칼에 찔린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오늘 새벽 3시쯤입니다. 50대 남성이 과거 연인 사이였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A씨도 응급수술을 받아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둘은 과거 4년 동안 교제한 사이로 A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직장 인근에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미 피해 여성이 스토킹으로 남성을 신고한 상태였다고요?
0: 네, 피해 여성은 지난달 8일 A씨가 직장에 찾아오자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 차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로도 A씨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포함해 20여 차례 연락이 계속되자 피해 여성은 경찰의 권유로 지난달 10일 스토킹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A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명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인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A씨에게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회 2호와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4호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씨가 과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등 별다른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위험도 보통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과거 17년 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지만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로부터 열흘 만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당시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3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학.

0: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4도, 강릉 22도, 광주 23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1도, 제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날이 습해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고속도로 위 상행선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시 때까지가 가장 밀릴 시간이라서 조금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시간대는 정체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서한성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이동시간 살펴보면요. 5시에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은 4시간 30분, 광주에서 서울 3시간 20분, 강릉에서 서울은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총 26km 정도 밀립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제터널 부근에서 내린천휴게소 구간 막히고 있고요. 설악에서 화도 구간은 20km 정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평창에서 둔내터널 구간 1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여주분기점에서 이천 구간도 혼잡합니다. 조금 전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강대교 못간 지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서 흥미로운 사회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전업 남편의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밖에서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남편이 안에서 살림을 도맡는 가정의 형태가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운 모습이 된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가정의 구조가 달라졌다면 우리 집 가계부를 지키는 재무설계와 보험의 틀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만약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아내 대신에 남편 이름으로만 보장을 채워둔다면 정작 아내에게 공백이 생길 때 가계부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아닌 우리 가족 형태에 딱 맞춘 커스텀 재무 설계가 필요한 시대. 굿모니 굿나이프에서 정형화된 정답이 아닌 오직 우리 집만을 위한 맞춤형 재무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전업 남편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2: 와, 네, 부럽네요.
0: 그리고 뭐 요즘은 아빠 휴직, 아빠 네. 육아 휴직 이런 것도 회사에서 많이 권유를 하다
2: 맞아요,
0: 보니까
2: 네.
0: 그렇죠. 오히려 가정의 경제 주체가 아내, 엄마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가정이야말로 진짜 맞춤 재무설계가 꼭 필요하겠어요.
2: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외벌이로 뭐 다들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사망보험금도 있죠. 그거를 와이프가 아닌 저는 저 이름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와이프가 이제 막 일을 한다. 그러면 제가 아니라 당연히 와이프가 더 보장을 튼튼하게 해놔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플러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전략 자체를 아예 다르게 전략을 좀 펼치셔야 되는 거죠.
0: 애초에 네네. 아빠가 가정의 경제 주체, 그러니까 남편이 경제 주체였던 가정이라면 지금처럼 아내로 바뀌었을 땐 변경을 해야 하고.
2: 당연하죠.
0: 그렇죠. 나중에 또 바뀔 걸 대비했을 때 미리 좀 계획을 세워두는 자세가
2: 맞습니다.
0: 필요하겠어요.
3: 맞습니다.
0: 그렇죠. 우리 집만을 위한 맞춤 재무 플랜이 탐난다. 그리고 우리 집도 이렇게 가정의 경제 주체가 향후 바뀔 예정에 있다라고 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도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고 상담 신청을 해 주셔야겠죠.
2: 네.
0: 네, 좋습니다. 오늘도요.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어놨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들어가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에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 상담 문자창 열어놓고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봅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5838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코스피 ETF로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어머니가 넣어주신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이 ETF에 더 돈을 넣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는 주식 변동률이 심한 것 같아서 참아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ETF 중에 혹시 더 안전한 ETF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은 말하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거, 개별 네. 기업을 그냥 사는 거, 우리가 그냥 직접 투자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하고 네네. ETF 펀드 투자는 간접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1: 맞아요.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간접 투자라 하면 그래도 직접 투자에 비해서 안정성이 조금은 더 확보가 된 건데 네네. 청취자님은 한 발 더 나아가. 그럼 네. 그 안에서 그 중에서 더 안전한 상품이 있겠느냐 궁금해하십니다. 요즘 문의가 참 많이 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주식을 해야 하는지 ETF를 사야 하는지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사실 투자 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도 그런 게 지금처럼 저도 뭐 투자 공부를 한 20년 넘게 하고 있고 직접 투자도 사실 10몇 년 넘게 하고 있는데 와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적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네 그 지금 보면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이 있을 때 발동하는 게 있거든요. 이러면 일정 시간 주식 시장 거래가 중단하는 그런 제도가 서킷 브레이커인데 이게 보통 보면요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보통 요 정도인데 올해만 벌써 5번.

0: 단일 레버리지 ETF까지 나오면서 또 이런 쏠림이 더 과속화가 되다
1: 맞아요.
0: 보니까 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또 계속되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연금을 깨서 섣불리 투자라고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2: 그러면은 벌써 정답이 나온 걸까요? 우리 두분 전문가는 코스피 ETF를 연금을 깨서까지는 들어가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신
1: 네,
2: 거죠?
1: 맞아요. 일단 뭐 단일 종목보다는 ETF가 조금 더 분산되는 거 맞습니다만, 사실 대부분 뭐 ETF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질문 말씀하셨잖아요. 질문에서 뭐 ETF 중에서 또 안전한 ETF가 있냐. 사실 투자라는 게 안전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뭐냐, 조금 더 분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 ETF를 한번더 묶은 EMP 펀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ETF 펀드를 한번더 묶은 EMP 펀드. 이거는 뭐죠?
0: 네, 이게 이제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의 줄임말인데요. ETF를 펀드처럼 여러 개 담아서 운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펀드를 이제 분산 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EMP 펀드는 이 펀드를 또 분산 투자를 하니까 초분산 투자라고 이제 이름이 불리워지는 거죠.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이 금리나 이 요즘같이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이 좀 심할 때, 높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1: 뭐 그렇다고 EMP 펀드가 무조건 수익을 본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손실을 날 수도 있는 투자 상품이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요. 다만 ETF를 고려할 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참고 정도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투자는 절대 안전한 것도 없고요. 본인 판단하에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맞습니다. 이 말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게 투자라는 말에는 안전이란 말은
1: 맞아요.
2: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1: 그렇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산은 불려야 하고 안전하게 지켜내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재무설계 전문가가 코칭해주는 이야기들을 잘 정보화시켜서 여러분들 생활에 접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 내 재무 목표에 맞는 투자, 그리고 방법,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에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나도 투자를 해보고 싶고 자산을 불려나가고 싶은데 도무지 우리 집 가게에는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담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현장에서 만나 상담해 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김현철 팀장님이 직접 사연을 읽어주신다고요?
1: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택시 운전하는 6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제가 병원을 좀 자주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보험 혜택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험을 좀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도 먹어가고 사실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지금 보험료를 이만큼 내는 게 맞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보험 점검 한번 해서 보험료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60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남성 청취자분이시고 네. 병원에 많이 가서 보험 혜택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혜택 많이 보신 분들을 보면요.
1: 보험 좋아하죠, 참.
0: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보험을 대하는 마음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고
1: 맞아요.
0: 열려 계십니다. 청취자님도 딱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자, 총보험료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내고 계실까요?
2: 네, 먼저 이제 배우자분 보험료를 빼고 이제 청취자님 혼자서만 89만 원을 내고 계셨어요.
0: 와, 진짜 많이 내고
2: 계시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배우자분 보험료를 포함하면 거의 한 150만 원 가까이 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0: 그렇군요.
1: 두 분 진짜 많이 내고 있습니다.
0: 그쵸? 이 정도면은 네네. 보험료 자체가 이제는 좀 과하다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 아까 병원에 자주 다닌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것 때문에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걸까요?
2: 네, 여쭤보니까 먼저 10년 전부터 이제

0: 고지혈증이 있으셔서 그걸로 병원에 꾸준히 가셨던 거고요. 또 이거 말고도 뭐 자잘자잘하게 허리 아파서 아니면 손가락 골절 아니면 또담 걸리셔서 이렇게 가셨는데 뭐 그렇게 큰일로 이제 가곤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5년 이내를 보게 되면 딱한번 이제 교통사고로 5일을 입원한 적이 있으시고 그 외에는 대장용종 한번 제거하셨습니다.
1: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2: 네.
1: 1년 이내, 3년 이내,
2: 맞아요.
1: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에 병원을 다니거나 질병, 질환을 진단받거나 아니면 뭐 입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걸 항상 묻잖아요.
2: 맞죠?
1: 청취자님은 5년 내에 입원 이력이 있으시고
2: 네.
1: 대장용종 이것도 결국에는
2: 수술
1: 수술에 해당하는
2: 맞습니다.
1: 거니까 수술 이력까지 있는 상황이십니다.
2: 네.
1: 그러면요, 청취자님 그동안은 이렇게나 보험을 많이 가지고 계셨으니까
2: 네.
1: 혜택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2: 일단 한 번씩 볼게요. 일단 기본 실손 보험이 있으니까 병원 갔던 거는 당연히 다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손가락 골절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1: 네.
2: 그럼 사실 골절 진단비 받을 수 있겠고요.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으니까 입원 일당 뭐 하루에 몇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했으니까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아마 요 정도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종 제거하고 수술비 해당되거든요. 이러면 보통 수십만 원에서 한 100만 원딱그 정도 수준으로만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어림잡아서 지금 다 더해봤는데
0: 네.
1: 200만 원이 채안될것 같거든요.
0: 그렇죠.
2: 맞아요.
1: 그러면은 한 달에 청취자님이 89만 원이나 보험료를 매달 내시고 그동안 받은 혜택이 생각보다 일반 사람에 비해 병원을 많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200만 원밖에 안 된다? 엄청 많이 받으신 건또 아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간혹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고객분이 이제 용종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제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거고 또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라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데 확인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수술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족한 암이나 이제 혈관 쪽에 위주로 이제 보완을 해준 케이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없으시고 기존에 이제 가입하셨던 수술비에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뭐 무슨 보험 잘못 갖다 가입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되려 화를 내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좀 이럴 땐좀 난감합니다.
1: 근데 왜 화를 내시는 걸까요? 부족한 거 보완해 줬으면 잘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2: 맞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지난달 아니 뭐 지난달도 아니고 어제 있었던 일도 사실 기억이 잘안 나잖아요, 냉정하게. 그러다 보면 상담을 할때 분명 해당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다 같이 얘기를 해서 결정을 내려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가 이래요. 나 누구는 나 용종 제거했는데 100만 원 나왔어라고 하면은 나도 얼마 나오지? 근데 내가 적게 받거나 못 받으면 어때요?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1: 손해 나는 것
2: 네.
1: 같고요.
2: 그래서 저희가 딱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용종 제거할 때 수술비 몇십만 원 받는 거 중요하다. 자,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한 달에 보험료 최소 3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1년이면 36만 원, 2년이면 72만 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몇십만 원을 받기 위해서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는 혹시나 큰 목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보험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제서야 이해를 하시고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화를 가라앉히시는 거죠.
1: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라도 오해가 좀 풀릴 수 있으면 참 다행이겠어요.
0: 맞습니다. 이제 보통 치아보험의 경우에는 또잘 계산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이 치아보험으로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1년이면 60만 원이고 이제 2년이면 120만 원 내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 임플란트를 받으셨을 때 100%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소한의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2년 이후에 임플란트를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두개 이상은 임플란트를 받아야지만 내가 낸 돈보다는 더 받게 되는 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2년 뒤가 아니라 4년 뒤에 한다? 그러면 240만 원을 내는 거니까 최소 임플란트를 3개 이상은 해야지만 이득인 거예요.
2: 그래서 이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따져야 되는데 사실 안 따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치아보험의 경우에 제 기존 고객분도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물어봐요. 치아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아요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반대로 물어봅니다. 치아 상태가 어떠신데요?를 먼저 물어봐요. 자, 그러면 치아 상태가 지금 임플란트는 몇년 뒤에는 해야 될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찾아서 해드리지만 실제로 나중에 나이가 들면 당연히 치아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입하지 마세요라고 오히려 말씀드립니다.
1: 그러면 뭐 치과 치료야 뭐든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만 네네. 치아 보험에 대한 가입을 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는 이게 단순 뭐 충치 치료 이런 게 아니라 임플란트 그렇죠. 정도는 돼야지 가입을 내가 생각해볼지 맞습니다. 말지를 그렇습니다. 결정하실 네.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치아보험은 가성비가 좀 떨어지니까
2: 네, 맞습니다.
1: 정말 필요한 분들 아니고서 그냥 미리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건 권유하지 않는다.
2: 맞습니다.
1: 설명을
2: 맞습니다.
1: 해주셨습니다. 무조건 뭐 좋은 보험이고 보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보험 나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서 매달 매달 돈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김현철 팀장님, 이규범 팀장님 님 목소리가 흘러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고민 사연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계속해서 편하게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청취자님 보험 현황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0: 네, 보험료 89만 원 보험료는 이제 납부 중이신데 보험료 대비 이제 보험 건수만 보면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셨어요. 2세대로 가입한 실손보험부터 또 택시 운전하시니까 운전자 보험이 있으셨고요. 화재보험 2건, 갱신형 암보험과 건강보험이 각각 한 건씩, 그리고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한 간편보험이 4건에서 총 10건의 보험이 있었습니다.
1: 다른 건 뭐 그냥 다 그렇다 치는데 네네. 왜 화재보험을 두 개나 가지고 계셨을까? 혹시 우리 청취자님이 네. 집이 두 채여서
2: 그렇죠.
1: 어, 맞아요?
2: 맞아요. 오. 그럼 당연히 화재보험을 두 채니까 가입을 하지 일반적으로 가입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재보험 두 건은 집이 두 채라서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1: 뭐죠?
2: 일단 A로 가입한 곳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과 세를 주고 있는 집 두 개를 묶어서 가입을 했고요. B로 가입한 곳은 세를 주고 있는 곳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세 네. 주고 있는 그 곳은 그러니까 임대 결국에는 주고 있는 그 곳은 보험이 두 개 중복할 때네요.
2: 두 개 중복으로 가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1: 아, 모르셨던 거예요?
2: 그렇죠.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각각 한 개씩 가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가입을 하신 거죠.
1: 근데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게 비례 보상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0: 맞습니다. 이제 비례 보상이 이제 되기는 하지만 중복으로는 또 가입이 또 가능해요.
1: 아, 근데 이거는 약간 네. 보험사 측면에서 중복이어서 가입해드리지 않습니다를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맞습니다.
2: 뭐,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A로 가입한 곳에는 세를 주고 있는 곳에 임대인 배상 책임이 없었고요. 또 B를 세주고 있는 집은 임대인 배상 책임이 가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B의 적립금이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건물이 좀 오래돼서 이제 임대인 배당 책임 특약이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해서 이제 B는 유지를 했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만 화재보험 한 건으로 이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2: 이 임대인 배상 책임을 조금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우리가 임대 말 그대로 내가 세를 주고 있는 집에서 혹시나 아랫집에 누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 그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뭐 무리세거나 하는 경우보다는 실제로 노후가 돼가지고 무리세서 아랫집에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0: 맞습니다.
2: 그런 경우에 이 임대인 배상 특약을 가입을 해놔야 아랫집에 누수가 되는 부분들도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대인 배상 책임은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가족 일상 배상 그죠 네. 책임 보험 같은 네네. 경우에는 큰 보험료 드리지 않고 이런 골치 아픈 돈 나가는 것들 보험 혜택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전혀 모를 뻔했을 사실들인데
2: 그렇죠.
1: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을 또 네 건을 갖고 계신다.
2: 네네.
1: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기에서 가장 큰 보험료 지출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2: 맞아요. 이제 간편보험을 보니까 전부 3, 2, 5로 가입이 되셨는데요. 이게 뭐 자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5년 이내에 암이나 뭐 혈관 쪽 관련된 뭐 중대 질환이 없거나 2, 그러니까 3, 2, 5 중에 5는 5년 이내 중대 질환, 중간에 있는 2는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앞에 3은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입원 수술이 기본이 되는데 청취자님은 교통사고로 아까 전에 입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입원이 3년과 4년 사이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3, 2, 5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5년을 보는 거잖아요. 5년에 비해서 2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 비싸다라는 게 약간 단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4개로 가입을 했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취자님이 네. 3, 4년 사이에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청취자님이 선택할 수 있었던 보험은 3, 2, 5 비싼 유병력자 보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 아무리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라고 해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2: 자,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서 깜짝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처럼 청취자님의 병력에서는 3, 2, 5 간편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당연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당연하다. O인 거죠. 왜냐면은 뭐 어떡해요. 이게 사실인 걸.
2: 사실인 걸?
1: 네.
2: 정답은?
1: 아니에요.
2: 한번 네, 한번 옆에 잘못 찾는데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1: 아, 그래도 그 실로폰 박스가 튼튼하네요. 네. 부서지지 않네요.
2: 네, 그래서 이게 네,
0: 네 이게 이제 회사마다 인수 여건도 다르고 또 청취자님 병력에 따라서 이제 쪼개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1: 그러니까 결국에는 325가 아니어도 더 유리하게 더 저렴한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암부터 볼게요. 이제 고지혈증부터 아까 교통사고로 입원, 골절 뭐 이런 거는 이제 암이랑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네, 물론 대장용종은 연관성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다만 이 대장용종 제거를 한 지가 2, 3년이 이미 지났고 또 어떤 회사는 이 부담보 조건 없이도 인수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비싼 325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할 게 아니라 암 특약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보험은 쪼개서 가입할 수 네. 있으니까 암은 똑대서 네. 건강한 일반체 보험으로
2: 그럼요.
1: 해라. 아, 그렇군요.
2: 325는 정말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사실 325로 하면은 심사가 편하니까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 아.
2: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이 담당 뭐 설계사나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렇게 일반 보험으로도 저렴하게 또 가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겠죠. 아까 절대 안 된다고 했죠.
1: 네.
2: 된다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역시 다르네요.
2: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암은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고지혈증은 혈관 쪽과 연관성이 있겠죠. 다만 또 몇몇 회사는 고지혈증까지도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1: 그래요.
2: 네, 그래서 심사를 넣었더니 물론 대장용종 때문에 부담보가 3년을 잡혔는데 어차피 혈관 쪽만 또 요건 할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보 잡히더라도 혈관 쪽을 일반 보험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1: 우리가 어떤 물건 싸게 사고 싶은 발품 많이 판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보험은 손품을 어떻게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더 저렴한 상품을 찾을 수 있는데 굿모닝 은혜프 전문가분들이 그 손품을 청취자님 대신해서 팔아주시니까 이렇게 저렴하고 보다 좋은 보장과 보험료 구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 진짜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일단 이제 간편보험이 내 건에 보험료가 64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만 일반 보험으로 변경해줘도 보험료가 30만 원 절반 이상이 줍니다. 네, 그러면 또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럼 보장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단비도 기존과 비교해도 주지 않았고요. 또 치료비는 오히려 더 늘어났거든요. 물론 수술비 일부가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 수술비는 혹시 필요 없으셨을까요?
2: 그렇진 않는데요. 청취자분도 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수술비와 기존에 없던 간병보험도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 두 개는 일반 보험이 아니라 간편보험으로 가입해서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렸던 거죠.
1: 굉장히 길고 꼼꼼하게 네. 청취자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머니 처방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일단 화재보험에서 2만 5천 원 줄였고요. 아까 간편보험에서도 34만 원 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갱신형 보험 두 건을 해제해서 8만 원 줄였고요. 여기 아까 부족한 수술비랑 간병보험까지 더해서 준비를 했더니 최종 89만 원에서 51만 5천 원으로 37만 5천 원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이거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우리 보통 보험 20년 내야 되잖아요. 20년 기준으로 보면요. 9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줄인 거죠. 그러니까 매우 처방전이 요원만큼도 정말 잘 쓰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1: 보험료만 줄인 게 아니라
2: 맞아요. 네.
1: 보장은 개선하면서
2: 없던 간병도 추가됐으니까.
1: 그렇죠. 네. 불필요하게 내고 계셨던 이 돈에 대한 지출을 딱 틀어막아 주신 건데요. 이제 우리 청취자님이 보험 가지고 아플 때 활용하시고 그리고 남은 이 잉여 자금으로

0: 조금 더 탄탄한 노후 대비까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처방전이 정말 잘 쓰여졌죠. 나도 보험 점검 통해서 중복되는 게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또는 보험료 나도 이렇게 과하게 내고 있는데 보장 이 청취자님처럼 부족했던 건 아닌지 점검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지만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1: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2: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현철 팀장님, 이규범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실시간으로 질문 주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3770번님 이런 네네. 질문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인분께서 보험 일을 하시는데 저축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종신보험이에요. 가입한 네네. 지 2년 조금 지나긴 했는데 네네. 보니까 이게 7년 납입이더라고요. 네네. 5년을 더 내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거 잘못 오인해서 가입했습니다 하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전문가 조언 얻고 싶습니다.
3: 일단은 상품이나 뭐 해약금 이런 것들을 대부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잠깐 들었을 때 우리 한때 한 2024년 요때쯤 해가지고 23년도 말부터 23년 초까지 해서 그때 단기납 종신이라고 해서 10년 시점에 뭐 130%, 133%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자 주신 게 2년 좀 지났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때 가입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 7년 납 중에 2년 냈고 앞으로 5년만 내시고 그다음에 거치를 3년만 하시면 아마 그 정도 환급금은 나오실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그냥 유지해도 될 것 같은데 더 정확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해약환급금 표가 있거든요. 그 표를 보고 제가 말한 것처럼 10년 시점에 130% 이상 환급률이 나오는지를 보시고 이거를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아이고 네. 우리 김현철 팀장님 답변 주시는 거 보니까 이 추리가 네. 탐정 같아요.
3: 제가 그래도 이쪽에서 일한 지 한 16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어떤 상품을 팔았고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제 머릿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그래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3년 전에 굉장히 핫했던 그 단기납 종신보험.
3: 맞아요.
0: 타이틀은 종신자를 달고 있지만 맞아요. 그거 알고도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3: 맞습니다.
0: 혹시라도 우리 3770번님 가지고 계신 그 상품 확인해보니 단기납 종신보험이 맞다면 굳이 해지해서 많은 손에 떠안지 마시고 10년 이후에 비과세 혜택까지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전문가 조언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만나볼게요. 이거는 꼭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4264번님이요. 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실손보험 제가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4: 네, 먼저 이제 일반 실손보험은 가입이 안 돼요.
0: 안 돼요.
4: 만약에 이제 네. 일반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거라면 약을 끊으시고 5년 정도는 지나봐야 이제 일반 심사를 한번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이제 지금 당장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이제 유병자 실손보험입니다. 근데 이제 유병자 실손보험이 일반 실손보험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약 처방은 안 돼요.
3: 맞아요.
0: 약 처방은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청구할 수 없다는
4: 그렇죠.
0: 거죠.
4: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비급여 MRI나 뭐 도수치료, 뭐 주사치료는 또 안 됩니다.
0: 혜택이 되게 줄어드네요.
3: 맞아요.
4: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이 없다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가입을 할 게 아니라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기존에 제가 가입을 하고 있는 보험이 어떤 건지를 먼저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제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단약을 하시고 약을 네네. 끊으시고 5년이 지나야지만
3: 맞아요.
0: 우리가 일반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얼른 몸을 잘 회복하셔서 네네. 실손보험도 가입하시고 더 이상의 그런 아픈 곳이 없게끔 우리 청취자분께
3: 맞아요.
0: 저희가 꼭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맞춤 1대1 재무상담으로 가능하니까요.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계속해서 상담 신청 청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가정경제주치 재무설계 전문가

0: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보험료 많이 냈으니 보장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보험은요, 차라리 그 돈 저축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는 상품들도 있는데요. 우린 흔히 이런 보험들을 가성비 떨어지는 보험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은 아닌지,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건지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 상담 통해 무료로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맞춤 재무 상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트 끝곡은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d M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그쳤다가도 다시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 호남 일부 지역에서 비가 오고 있고 제주와 영남은 그쳤습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2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40분 전 여의도에서 난 사고는 아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1차로인데요. 아직 시간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 청담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고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도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북은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26km 정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장남이 피해자의 8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지난달 4일 A씨가 태전 의원의 장남 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 씨는 A씨에게 8억 6,7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태 씨가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아들로 과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거나 일부 경찰과 친분이 있었던 거로 보인다며 이를 내세워 A 씨의 신뢰를 얻고 A 씨를 속이는 데 활용한 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5: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모레 시행됩니다.
4: 가짜뉴스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론장이 크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이어지는데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불법 정보뿐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 후원 수익을 챙긴 이른바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됩니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여기에 더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처럼 사적으로 나누는 SNS 대화 내용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시 내용이 허위 조작 정보나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SNS나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깁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자는 관련 기준 등이 담긴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보고서도 내야 합니다.
7: 해외 사업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이상이면 모두 해당입니다. SNS라든가 아까 말씀 주신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들이 주요 대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6: 하지만 자율규제 운영 상황을 감시 감독하는 건 결국 정부인 만큼 사업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과잉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구체적 근거와 증빙 자료, 신고자 신상 등을 필수로 적어야 합니다. 또 공익 목적의 보도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4: 내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외환 거래가 평일 24시간 체제로 전환됩니다. 외국인 자본 유입 등에 대한 기대로 고환율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8: 올해 2분기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01.93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평균은 무려 1,520원을 넘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꼽힙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도한 주식은 157조 3,08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치솟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 비율 재조정, 리밸런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환율 기조는 상승 압력이 높은 국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기간에 과거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고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외환당국은 원달러 거래 시장을 평일 24시간 중단 없이 열기로 했습니다. 뉴욕 서머타임 기간에는 월요일 새벽 6시부터 토요일 새벽 6시까지 운영되면서 원래는 거래가 불가능했던 새벽 2시에도 원달러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투자자 저변이 확대돼 국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될 것이고 글로벌 장기 투자자금도 유입돼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들도 실시간으로 환전 주문이 가능해져 새벽에 급격한 환율 변동이 있더라도 환차손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장 야간 시간대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작은 만큼 거래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9: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 특히 우리는 굉장히 소규모 외환시장 거래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이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고요.
8: 외환당국이 필요하다면 유동성을 공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이 외국인 자금 이탈과 고환율이라는 상황을 안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우리 증시가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는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며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엔 최근 출시된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10: 코스피가 연일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상승을 이어가며 한때 9천을 넘었던 코스피는 지난주 목요일 7,600대

0: 움직임에 따라 급등락이 한층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는 이 두 개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60%가
2: 염승문
1: 됩니다.
2: LS 증권
1: 이들의
2: 이사입니다.
1: 쏠림은 당연히 ETF가 인기가 있어서 돈이 몰리면 위쪽으로 가는데 빠지는 날은 반대로 빠지거든요.
0: 실제로 지난 1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 대금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면서 실패를 인정하고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는 13일 국내 주요 자산 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금융시장의 역동성과 대외 신뢰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3: 정부가 국민 반찬,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부터 17일까지 노르웨이 등 주요 고등어 생산국에 정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 등으로 구성된 고등어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단은 현지 정부와 생산 수출업계를 만나 고등어 공급 여력을 점검하고 영국과 페로제도 등 신규 수입선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 오는 8일부터 3주 동안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장에서 국내 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생리대 사업이 내일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올해는 1,300만 개 정도를 공급하며 수요를 측정해 본다는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4: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가 내일부터 배치됩니다. 일단 서울 광진구와 은평구, 경기 광명시와 수원시, 목포, 구미, 제주 등 전국 지자체 12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 공공시설 500여 곳에 자동과 수동 지급기 700대가 설치됩니다.
5: 생리대는 선택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필요한 기본
2: 원민경
5: 생활용품입니다.
2: 성평등가족부
5: 이번
2: 장관입니다.
5: 사업은 소득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생리대가 긴급하게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4: 포장 겉면에 공공 생리대임이 표기돼 있고 한 팩에 중형 생리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올해 모두 1,300만 개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비치합니다. 무분별하게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 수동 지급기는 관리 인력이 충분한 곳에 설치하고 자동 지급기는 한번 생리대가 나온 뒤 재가동하기까지 20초씩 대기 시간이 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중고 플랫폼에 되파는 행위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6: 중고 거래나 좀 오용 오남용 이용이
2: 조민경
6: 없도록
2: 성평등가족부
6: 그런
2: 성평등정책관입니다.
6: 부분들에 저희가 중 거래제한 품목으로 좀 지정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4: 성평등가족부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통해 공급 채널을 다변화해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전년보다 32시간 줄어든 거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1,736시간보다 97시간 더 많이 일해 36개국가 중 6번째로 노동시간이 길었습니다.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긴 곳은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등 5개 나라였습니다. 연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독일로 우리보다 501시간 적게 일했고, 미국은 1,800시간으로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 거듭 반공을 외치며 이념 공세를 폈습니다.
3: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오랜 기간 공들인 행사였지만 악천후로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8: 한 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공산주의 반대를 외쳤습니다. 공산주의는 패배자이고 암적인 존재라며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 우리는 그런 암 같은 공산주의 위협을 시작되기도 전에 즉시 막아내야 합니다. 뿌리째 빨리 뽑아야 합니다.
8: 오늘 11월 중...

0: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대 진영을 미국의 적인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적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역대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기회로 삼아온 독립기념일 연설을 당파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데 이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군대를 괴멸시켰다며 미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했습니다.
1: 한순간에 이란 해군 159척을 전부 해저로 가라앉혔죠. 정말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0: 하지만 이란에서 미군 공습으로 숨진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고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숨진 사람만 3천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가 잔뜩 기대했던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는 악천후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공식 기념식장도 폭우로 한때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서 2시간 넘게 일정이 지연됐고 무더위와 비바람에 지역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날씨 탓에 연기하자는 참모들의 요청에도 트럼프가 연설을 강행하면서 공식 행사는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250년 뒤에 개봉할 타임캡슐이 매설됐습니다. AP통신은 미국 필라델피아 국립 독립 역사공원에서 현재 미국 사회를 상징하는 물품이 담긴 400kg 무게의 원통형 타임캡슐이 묻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캡슐에는 최신형 주황색 아이폰과 캘리포니아의 250년 뒤 모습을 내다본 인공지능 클로드의 예측, 쿠키 레시피 등이 담겼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타임캡슐을 매설해왔으며 1876년에 묻은 타임캡슐은 1976년에 개봉됐고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서 1976년에 제작된 타임캡슐은 2076년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100달러짜리 지폐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지폐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을 기리는데 그의 서명이 담긴 미 달러 지폐보다 강력한 방법은 없다며 이 역사적인 화폐가 건국 250주년에 발행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칭송했습니다. 미 달러화에 현직 대통령 서명이 인쇄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 지폐가 언제부터 유통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9: 김나입니다.
8: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9: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 다시 비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 호남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당분간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서 물가 접근 피해 주시고 하수도와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할 수도 있어서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정체에서 서행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강남과 용산, 마포에서는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하남 방향도 같은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지문터널에서 성산램프까지 정체고 성수분기점 방향은 홍은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창동교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6.4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정체 보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제에서 내린천휴게소 구간 정체 짧아졌지만 아직 9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설악에서 화도까지 17km 정도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총 30km 정도 막힙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News and Music for Weekend.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7월 5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올해의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후텁지근한 장마철 날씨에 괜히 몸과 마음이 까라지기 쉽상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계절도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를 만들어주고요. 또 시원한 음료 한 잔이나 선풍기 바람,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이 평소보다 더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죠. 7월의 첫 주말, 오늘만큼은 습한 공기보다는 좋은 노래가 더 오래 기억되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 하시죠.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콜드플레이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Him for the Weekend.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Him for the Weekend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목소리로 출발해봤고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팝 선곡해서 채우는 뉴스 앤 뮤직.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Phil Collins의 Can't Stop Loving You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Savage Garden의 The Animal Song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 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SNS 게시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직 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죄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오늘 SNS에 청와대가 경고했는데도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고 김남국 의원은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조국 혁신당 박병원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 같다며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인가란 주장을 비판한 데 대해 정말 문제면 조리돌림할 게 아니라 즉각 해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용술 당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 부위원장은 오랜 시간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사고 이재명 정권은 통합과 보수 인사 기용을 내세워 그의 철학과 발언을 알고도 요직에 임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인사 기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보여주기식 인사를 해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부위원장은 버리기 아까운 보기 좋은 떡에 불과한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체를 연대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전직 입시학원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2부는 모 학원 전 대표 43살 A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하는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던 B씨가 퇴사하고 동종학원을 열자 학원 직원에게 허위 고소를 제안하고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느낄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의 둘째 날도 저녁 시간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죠. 새로운 한 주 시작에 맞춰서 내일부터 저희 YTN 라디오도 여름 개편 시작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평일 오전 6시 20분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신설되고요. 또 평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뉴스 정면 승부는 새로운 목소리의 진행자가 찾아오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또 유튜브에 지금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YTN 경제 라디오 채널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지금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유익한 경제 정보 많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팝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S010109님의 신청곡이에요.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 듣고요. 이어서 니나 시몬의 My Baby Just Cares For Me까지 함께 띄워드릴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정청래 전 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봉하마을을 방문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고 노무현 키즈임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고 당의 주인인 당원을 섬기는 것도 다 노무현 정신이라며 1인 1표제 소신도 노 전 대통령에게서 출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내일 광주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 전 총리는 내일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시내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오후에는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도 구체적인 등판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국민반찬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부터 17일까지 노르웨이 등 주요 고등어 생산국에 정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 등으로 구성된 고등어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단은 현지 정부와 생산 수출업계를 만나 고등어 공급 여력을 점검하고 영국과 페로 제도 등 신규 수입선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실버 컨벤션의 Fly Robin Fly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3: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제주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 이따금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오늘 서울에도 포함한 수도권 등 전국 내륙에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도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2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강원권에서 서울로 오는 길 인제에서 내린천휴게소까지 쭉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설악에서 화도까지도 17km나 길게 속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적수삼패에서 강일까지 정상속도를 못 내고요. 강원권에서 오는 고속도로 위로 차가 좀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둔내터널 부근 횡성에서 새말, 여주에서 여주분기점, 그리고 용인분기점에서 용인,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월곶분기점을 지나갈 때 정체되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 인천 쪽으로는 일찍에서 광명터널 남동 부근으로 속도 내려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외텐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쿠팡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인은 주식을 직접 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해 충돌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4: 교제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해 검거됐습니다.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은 경찰이 3분 만에 도착했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3: 배재고 응원 논란 이후 발생한 광주일보 폭파 협박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글 등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4: 내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평일 24시간 거래체제로 전환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고환율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최근 백악관이 한국의 표적 수사까지 거론하는 등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갈등의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쿠팡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진 않았다고 밝혀왔지만 이해 충돌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5: 최근 미국 정부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쿠팡 주식을 매수한 뒤 여러 차례 사고 팔기를 반복했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정부 유출 사태가 터진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쿠팡 사태에 주목하면서 하원 법사위 증언을 추진하던 올해 2월 초 최대 규모로 쿠팡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투자 계좌 2개를 이용해 올해 5월까지 모두 18차례나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현재 남은 주식은 최대 13만 달러, 2억 원어치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쿠팡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만큼 큰 수익을 올리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팡 주식을 포함해 모든 투자 거래는 전적으로 운용사가 결정하고 자신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해 충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쿠팡 사태를 다루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들도 과거 쿠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법률회사에 재직하던 2024년 강연과 자문사례금 명목으로 만 달러를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앨리스 누커 국무부 차관도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을 해주고 보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내건 암호화폐로 거의 100만 명이 손실을 봤으며 손실액이 38억 1천만 달러, 5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1조 원 가까이 벌어들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암호화폐 분석업체 난센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트럼프 밈코인 구매자 가운데 대략 3분의 2에 해당하는 98만 8천여 명이 손실을 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익을 낸 투자자 수는 5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며 이들이 낸 이익의 합계는 4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트럼프 밈코인은 최근 $1.76에 거래됐으며 이는 고점 대비 97% 하락한 겁니다.
4: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오늘 과거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4년 동안 교제했던 사이로 최근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3: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8일 피해 여성은 과거 교제하던 A씨가 직장에 찾아오자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달 12일 경찰에 스토킹 피해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A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인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고 피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다만 위험 징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회 2호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4호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해온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한 남양주 사건 넉 달 만에 이렇게 또 같은 일이 성남에서 발생했습니다.
4: 법무부와 경찰청이 스토킹 살인 사건 재발을 막겠다며 합동 대응을 예고한 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6: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김훈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려왔습니다. 위치 추적까지 당해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넉 달 만에 또 일어났습니다. 스토킹으로 전 연인을 신고했던 60대 여성이 살해당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법무부와 경찰이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막겠다며 합동 대응을 예고한 날입니다.
7: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8: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7: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법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6: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이미 차고 있는 범죄자가 추가로 스토킹 등을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도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피의자 정보만 공유해온 겁니다. 이에 살인이나 성폭력 등 특정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스토킹을 저질러 접근 금지됐을 때도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0: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향후 관련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1: 경찰이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학교나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협박글 등이 올라올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협박범은 배제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즉각 내부 수색을 벌였는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일고는 배재고 선수들의 사과 방문을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 등을 우려해 현장에 기동대 등 경력을 학교 외부에 배치해 대비할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내일 오후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직접 사과합니다. 학생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여론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받은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전망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2: 5.18 민주화운동 비하와 조롱응원을 펼쳤던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를 찾습니다.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직접 광주제일고에 가서 사과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과 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 교육도 받기로 했습니다. 조롱응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기말고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앞서 두 학교 만남은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두 지역 교육당국이 어렵사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3: 양시도 교육감님께서도
4: 김어중 서울시 교육청 체육관광예술교육과장입니다.
3: 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조치로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든 추진을 해보자라는 데 공감을 하셔서
2: 만약 진심 어린 사과와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진영 싸움으로 번진 여론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선수들에게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에 대해서도 선처받을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5: 진정한 사과가 있고 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그런 사과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은 향후에 이제 징계를 조금 감경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2: 무엇보다 어른들이 만든 표현에서 비롯된 잘못을 학생들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사과 방문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0: 장마가 시작됐지만 예년 장마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정체 전선이 남쪽에 머물면서 내륙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비가 그친 곳은 다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6: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간 정체 전선이 좀처럼 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체 전선을 다시 남쪽으로 밀어낸 영하 1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이어지지만 내륙은 산발적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지나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충청에는 한때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륙의 산발적인 비는 화요일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은 수요일쯤 다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도 장맛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정체전선은 7일경
4: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7: 활성화되어 동쪽으로 이동하여 8일경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태풍 등 남쪽 열대요란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정도와 정체전선의 변동성이 크므로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남쪽에 있는 9호와 10호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주변 기압계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친 지역에서는 다시 더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 등 곳곳에서 30도를 웃돌았고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았습니다. 당분간은 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이어질 걸로 보여 호우와 온열질환 모두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일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전북 일부 지역에선 강한 비와 바람으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0: 미궁 처마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 사이에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와 상관면 신리, 봉동읍 은하리에서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낮 12시 10분쯤에는 진안군 진압읍 군상리에서 지붕 아래 처마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6: 교통안전 1분 터.
7: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20에서 60mm의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진 않겠지만 비가 집중될 때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하게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 전주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해서 한낮에는 오늘처럼 날이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은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릅니다. 간선도로 정체가 그리 길지는 않은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사이로는 속도가 늦춰져 있고요. 동우대교와 반포대교 사이로도 공항 들어가는 길은 짧게나마

입니다. 그리고 반대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은 대체로 여유가 있는데요.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로는 짧은 지체 보여지고요. 잠실대교 부근으로는 물이 좀 많이 고여 있습니다. 이쪽으로 흙탕물이 많이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순환도 양방향 큰 정체 없이 가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외곽에서 종암 쪽으로 가는 길, 쭉 구리나들목을 시작으로 얼릉분기점 쪽으로 가다서다 하다 보니까 같이 가는 화랑로도 월곡 쪽으로는 갈매교차 부근으로 속도가 내려가면서 화랑대역 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강원권에서 오는 길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꾸준히 차가 많습니다. 알텐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2026년 7월 5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4개 중에서 7월 수학의 노래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주 독일의 오푸스 클래식 2026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요. 올해 기악 연주자 부문으로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임윤찬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으로 이 상을 받았는데요. 지난해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라벨 피아노 독주 전곡 음반으로 같은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오푸스 클래식을 받았습니다. 이야. 오푸스 클래식 수상작 들어보겠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에서 아리아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어서 라벨의 쿠프랭 무덤 중에서 여섯 번째 곡 토카타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에서 아리아,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 이어서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중에서 여섯 번째 곡, 토카타,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교회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드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010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디의 존재를 몰랐다면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없었을 거예요.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원동력이 되어주어서 감사해요 해주셨습니다. 뮤지컬 관련하는 일이 또 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뭘 한 건 없습니다. 제 공연을 진짜 열심히 하고 저도 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어떤 분에게는 한 줄기 나아가야 될 길로 보였다면 앞으로 변하지 말고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80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디. 전 얼마 전 사촌동생의 초대로 드보르작 시리즈 신세계로부터 라는 음악회를 다녀왔어요. 동생은 트럼펫 연주자인데 처음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 동생이 트럼펫을 하는데 처음 봤군요. 괜히 제가 다 떨렸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수석 연주자로서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마추어들이 모여 만드는 무료 공연이었는데도 참 멋있었답니다. 앞으로 이런 공연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세 분 늘고 뭐 100분, 500분, 1000분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클래식계가 더 다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737님입니다. 오늘 일하면서 오랜만에 예전에 다운받았던 곡들을 들었답니다. 팬텀싱어 시즌 1 곡들이 나오더라고요. 듣다 보니 그때의 기록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뭔지 모르게 뭉클한 게 올라오는 거 있죠. 시즌 1 하면 애틋한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그립기도 하고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테디도 유난히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곡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인기 현상의 슬픈 베아트리체 듣고 싶어요. 그럼 뭐 곡들이 있죠. 저는 옛날에 진짜 그 베니아미노 질리, 뭐 엔리코 까로소, 유시 비올링 뭐 그때 들었었던 반가운 음악 같은 게 들리면 그 대학교 시절, 고등학교 후반 시절, 성악을 전공했었던 시절이 떠올라요. 떠오르고 마찬가지로 팬텀싱어의 곡들을 들었을 때 약간 그때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휩싸이죠. 룬님입니다. 토이스토리 1탄 때 드디어 3D 그래픽 애니가 나오다니 혁명이다 했었죠. 메이킹북도 샀고요. 아직도 집에 있어요. 지금은 고전이 되어버렸네요. 그때 3D 영화가 이 토이스토리도 그랬고 개미라는 뭐 또 만화가 있었어. 애니메이션이 막 개미의 입장으로 사람이 걸어 다녔을 때 어떻게 피해 다니고 막 굴이 있고 그런 거 참 재밌게 봤었는데 맞아. 떼끼에로님입니다. 저희 동네 꽤 큰 교회에서 바자회를 열었는데 분식, 한식, 김치전, 부추전 등 먹을거리와 각종 반찬, 음료에 구제 의류, 가방, 신발과 펜시 용품까지 군것질하며 물건 구경, 사람 구경하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사람 냄새나는 동네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체코 맥주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종류별로 마셔볼 날이 있겠죠. 갑자기 교회 바자회에서 체코 맥주로 갔네요. 백인태화 유술기의 소월에게 묻기를 신청해봅니다.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맥주를 뭐 그 종류가 있잖아요. 뭐더라. 그 아무튼 좀 향이 많이 나는 류의 맥주가 있고 뭐 그런데 저는 라거 종류를 좋아해요. 좀 따끔따끔하면서도 깔끔하면서 시원한 거. 너무나 그곳에서 이제 다채로운 향들은 전 다른 술에서 느끼는 거 좋아하고 맥주는 딱 깔끔하게 아주 목따갑게 이걸 좀 좋아하네요. 정말 약간 취하는 탄산수 먹는 느낌. 그리고 이 교회가 외국에도 교회들이 있잖아요. 한인교회. 한인교회에서 바자회 하면 막 떡볶이, 김밥 그 밖에서 사먹기 비싼 것들을 거기서 집사님들이 만들어주시니까
그때 진짜 거기 한인에서 유학하던 사람들이 없는 그 종교에 대한 신앙심, 없던 신앙심도 저 김밥과 떡볶이와 그리고 뭐 집에 가서 먹으라고 챙겨주는 그 전들로 인해서 진짜 이 저 밑에 있던 신앙심이 올라오는 그런 걸 느낀다고. 그래서 그렇게 종교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그냥 일용할 양식도 그런데 얼마나 외로워 타지에서. 근데 매번 챙겨주고 막 집이 힘들다고 그러면 난방도 고쳐주고 하고 막 이러시니까 참. 퓨어보이스님입니다. 축구 생각에 우울합니다만 김치전 먹고 기분 달래야죠. 이거 뭐 지금 어디 분이죠? 근데 재밌는 건 어제 야구도 못 봤는데 졌고 오늘은 야구 보고 있는데 이기고 있네요. 징크스 드디어 깨짐. 그거는 김치전 먹어서 이겼나 보죠? 축하드립니다. 해롱이님입니다. 감자는 계란처럼 무한한 변신이 가능해요. 삶아도 구워도 튀겨도 볶아도 조려도 다 맛있어요. 삶은 감자에 설탕이냐 소금이냐도 많이 갈리잖아요. 인태님은 어떻게 드신지 궁금해요. 당연히 설탕은 전 찍지 않습니다. 전 무조건 소금파. 옛날에 감자튀김을 좋아했지만 이제 감자튀김을 즐겨 먹지 않습니다. 구운 감자에 버터 올라간 거는 좀 좋은 것 같고 조린 감자는 따뜻했을 땐 좋은데 조린 감자를 냉장실에 넣어서 반찬으로 꺼내면 감자가 꽤나 딱딱해져서 그땐 또 별로다. 하지만 삶은 건 또 약간 따뜻했을 때 이 소금에 팍팍 찍어갖고 앙 깨물어 먹고 우유 꿀꺽꿀꺽하고 이런 맛이죠. 3266님입니다. 인태님이 출연하는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배경이 러시아잖아요. 작품을 좀 더 잘 즐기고 싶어서 러시아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했어요. 러시아 회화책을 읽기도 했고 러시아 요리를 맛보기도 했고 시집에서 러시아 작가의 작품을 읽기도 했어요. 미약하지만 러시아 스타일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색다른 시간이었고 덕분에 제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진 기분이었어요. 이분은 그 연기를 하는 저보다 이미 러시아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합니다. 저도 해봐야겠네요. 듀더클 팬님입니다. 곧 다음 작품 발표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조금 힌트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뭐 오페라도 했고 뮤지컬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오페라를 하려나 뮤지컬을 하려나 저도 좀 궁금합니다. 마리안나님입니다. 테디 덕분에 대학로에 자주 가다 보니 어느새 단골 식당도 생기고 혼자 즐기는 법도 터득했네요. 일요일을 이렇게 여유롭게 보내니 너무 좋습니다. 월요일 출근 걱정도 줄어들고 음악이 좋으니 더 좋음요. 해주셨습니다. 단골 식당을 공유합시다. 단골 식당을 다음에 어디 어디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도 한번 조금 검색을 해보고 그 메뉴를 보고 안 다음 저도 괜찮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백인태의 유슬기의 소월에게 묻기를 이어서 인기 현상의 슬픈 베아트리체 듣겠습니다.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7월 5일 일요일 인테대 1분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수요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미하엘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협연은 첼리스트 한재민이 맡았는데요. 지휘자인 잔데를링도 첼리스트의 출신인 음악가입니다. 루체른 심포니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로 3년 정도 간격으로 우리나라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중 1악장 미하엘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2: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3: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전선이 제주 부근 해상에 있습니다.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내륙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 20에서 60mm, 수도권 등 전국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 전주는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고요. 내일도 전국적으로 비가 더 내리는데 20에서 60mm의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 정체 구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는데요. 현재는 강변북로 위로 양방향 정체 구간 없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 일부 구간,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더디게 이동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많이 짧아진 가운데 강원권에서 오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만 아직은 좀 차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내리 인천휴게소 부근 그리고 설악에서 화도까지 아직은 길게 막힙니다. 그리고 설악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고 서울 쪽으로 다 와서 덕주 삼패에서 강일까지 약 3km 구간 정상속도 못 냅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3번 부근 판교 쪽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경기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교제하던 관계였는데 남성은 피해 여성의 퇴근길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9: 새벽 시간 한적한 골목길을 걷던 여성이 한 남성을 마주치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한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서더니 어깨를 붙잡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고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10: 보리스라인이죠. 이렇게 성각으로 이렇게 쳐 있고.
11: 목격자입니다.
10: 바닥에는 저렇게 좀 흥건했어요.
9: 새벽 2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한 A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12: 남성의
11: 목격자입니다.
12: 기운이 약간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혈하면서 특이하게 봤던 게 손에 방코팅 장갑을 끼고 있더라고.
9: 경찰은 피해 여성이 A씨와 과거 4년 동안 교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퇴근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길목에서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직장은 이곳에서 걸어서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곳 현장에는 범행 당시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A씨에 대한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우선 경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8: 오늘 새벽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0: 구사되었습니다. 지난달 8일 피해 여성은 과거 교제하던 A씨가 직장에 찾아오자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달 10일 경찰에 스토킹 피해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A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인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고 피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당일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3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김수현 사건이 N번방과 비교가 안 된다는 등의 언급을 하면서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대표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을 언급하며 드라마 퇴출 수준이 아니고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대표가 김수현의 하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것 말고도 다른 사진이 있고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관련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강요 미수 혐의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자신의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채 범행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성폭행 목적의 납치 시도를 입증하는 대목이라면서 관련 증거를 재판에서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시 으슥한 공간에 차량을 주차한 장윤기는 조수석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피해 여학생을 등 뒤에서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를 신속히 하라는 권고에도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늑장 수사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조원 기자입니다.
1: 홍명보 전 감독 재선임과 관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건 2년 전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한 겁니다. 경찰이 처분을 계속 미루자 고발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했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사건을 맡은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수심의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경찰 수사 통제 장치로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대해 불복해 신청한 수사 심의를 직접 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수심의 의결의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결과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처분 없이 또 9개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월드컵 부진 책임 론이 불거진 이후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관련 사건을 모두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뒷북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2: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첫 최종 결론인데 특검은 선고 과정을 중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3: 지난해 1월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9일 이뤄집니다. 비상계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최고법원 판단입니다. 계엄 관련 범죄 행위 다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정점에 대한 첫 결론이라 더 주목됩니다. 내란 특검팀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은 1심 8건, 항소심 11건, 상고심 3건 등 총 22건에 달합니다. 내란 특검은 선고 장면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는데 성사된다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재판부, 소부 역사상 처음입니다. 다만 대법원 선고 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중계 요청이 받아들여져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같은 날 체포

0: 진술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역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관련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지난달 초순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 연락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전 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거로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안면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내일부터 전체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모든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에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모레 시행됩니다. 가짜뉴스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론장이 크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이어지는데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주요 쟁점,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불법 정보뿐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 후원 수익을 챙긴 이른바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됩니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여기에 더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처럼 사적으로 나누는 SNS 대화 내용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시 내용이 허위 조작 정보나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SNS나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깁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자는 관련 기준 등이 담긴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보고서도 내야 합니다.
3: 해외 사업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4: 신영규 방미 통일 방송통신 이용자 정책 국장입니다.
3: SNS라든가 아까 말씀 주신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들이 주요 대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 하지만 자율 규제 운영 상황을 감시 감독하는 건 결국 정부인 만큼 사업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과잉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구체적 근거와 증빙 자료, 신고자 신상 등을 필수로 적어야 합니다. 또 공익 목적의 보도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5: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이틀째 엄수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이란 전역에서 모인 시민들은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대모살라 중앙광장에 모여서 하메네이를 추모했습니다. 중앙광장을 가득 메운 추모객들은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대모살라에서 시민들이 참석하는 영결 예배가 열린 뒤에 6일에는 테헤란 시내에서 장례 행진이 진행되고 이후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에서 시아파 고위 성직자들이 참석하는 장례 예배가 마련됩니다. 북한이 첫 5,000톤급 구축함인 최현호에 이어서 두 번째 구축함 강건호에서도 시험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연이어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북한은 이 미사일에 전술 핵을 탑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지상 탄도 미사일에 이어서 핵 위협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6: 북한의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에서 동해상으로 전략 순항 미사일이 잇따라 발사됩니다. 지난해 5월 진수식 도중 선...

0: 제가 넘어지며 좌초됐다가 다시 복구된 함정입니다. 지난 4월에는 서해에서 첫 번째 구축함 최연호가 대대적인 시험 사격을 진행했는데 각각 동해와 서해에 배치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번에 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은 화살 계열 미사일로 북한은 전술핵을 탑재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1: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 의지와 결심을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0: 다만 진수식 때 넘어졌던 강건우는 당시 선체 일부가 물에 잠겼었던 만큼 실전 배치 시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북한은 앞서 이보다 크거나 같은 구축함을 해마다 두 척 이상 건조하겠다며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의 탄도미사일과 함께 해상 발사로 핵위협 수단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240mm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을 섞어 쏜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국경의 화력 태세 변화를 거론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무기 체계를 끊임없이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7: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8: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9: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0: YTN is FM.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20에서 60mm의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진 않지만 비가 집중될 때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로 시작해서 30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요.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동부 남부간선도로 따라 의정부 쪽 가는 길 월계 1교 부근 1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어서 공사 구간 주의해서 통과하셔야겠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종암 방향의 정체가 짧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에서는 제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성수 쪽 가는 길 중랑교에서 장안교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정체됩니다. 중랑교와 장안교 사이 2차로 쪽에 사고 여파를 받아서 이 부근으로 통과하는 차량들은 제속도를과 안 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 정체 구간 없고요. 동작대로는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까지 정체고 반포대교로는 서울 성모병원에서 서초역 사거리까지 신호대기에서만 제속도가 안 납니다. 영동고속도로 따라서 강릉 가는 길 대체로 수월하고요. 인천 쪽으로 들어오는 길은 교통량이 꾸준하게 많은 구간 용인 부근 있고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이천 부근, 행성휴게소 부근에선 차가 많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펄스 럴러바이. 진주의 자장가 유니케 탄질의 음악이었습니다. 유니케 탄질은 인도네시아 출신 작곡가로 클래식과 영화 음악 분야를 넘나들며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들은 곡은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고 얼마 전 나온 음반 중 한 곡이었습니다.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야나첵의 작품입니다. 바로 예누파. 야나첵은 체코 출신의 작곡가로 1854년생입니다. 드보르작이 1841년생이니까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음악가입니다. 야나첵은 독일의 영향을 받은 스메타나와 드보르작에 비해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드보르작보다는 현대적인 성격이 강한 편입니다. 야나첵이 오페라 예누파를 작곡할 때 이탈리아에서는 메리즈모 오페라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야나첵도 이 오페라를 통해 체코 시골의 모습, 유럽 봉건사회의 부조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예누파 역의 엘리자벳 쥐더스트램, 그리고 양 어머니 역의 에바 란도바, 라차 역의 비에슬라프 오치만, 슈테바 역의 페테르 드보르스키, 찰스 맥커라스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과 빈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야나첵의 오페라 예누파 시작합니다.

1막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늦은 오후 시골에 있는 브리아 집안의 방앗간입니다. 할머니는 감자껍질을 까고 있습니다. 예누파는 지금 할머니의 손자 슈테바의 아기를 뵌 상태입니다. 슈테바가 군대에 가겠다며 읍내로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누파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뱃속에 아기는 있고 자기의 남편은 읍내로 가버렸으니까 뭐지? 뭐 걱정이 되는 거지.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뭐 불량배랑 시비는 걸리지 않을까?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한테 눈이 돌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누파는 아리아, 벌써 밤이 되었는데를 부릅니다. 그가 입대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뱃속의 아비는 아비 없는 자식이 될 거야. 아, 나오네요. 아, 자신의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를 할머니는 우리 손주가 거기 가서 왜 죽냐 하면서 야단치면서 말립니다.

그때 라차가 나타납니다. 라차는 할머니 장남의 부인이 되려고 온 양 아들입니다. 야, 이게 벌써 어지러워, 그죠? 라차도 손자야. 손자인데 자신의 아들의 직접적인 손자가 아니고 그 아들과 결혼한 여자가 데리고 온 아들이야. 그죠? 그는 자신은 열심히 일만 하는데 할머니는 놀고 먹기만 하는 형 슈테바만을 좋아한다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라차는 자기가 만든 채찍으로 이 임신을 한 예누파에게 장난을 치지만 예누파는 아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하면서 싫다면서 뿌리칩니다. 라차는 만일 슈테바가 그랬다면 가만히 있었겠지라고 질투합니다. 근데 당연하죠. 슈테바는 남편이잖아 임마. 이 광경을 본 방앗간 관리인은 라차에게 예누파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야. 넌 예누파 일이라면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구나 라고 말하자 라차는 그래요. 난 예누파를 좋아해요. 그런데 슈테바가 군대에 간다면 앞으로 일이 어찌 될지 모르

죠라고 말합니다. 헐. 그러니까 임신을 슈테바의 아이를 임신한 예누팔 보고 이놈의 양아들 라차가 흑심을 품고 있었네. 그러자 관리인은 그는 징집 검사에서 불합격되어서 입대가 취소되었어 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예누파는 기뻐합니다. 아, 다행이다. 군대에 입대하는 신병들이 합창을 부르면서 등장합니다. 그 무리에는 슈테바도 있습니다. 그는 입대가 거부되었는데도 술에 취해 신병들과 함께 노래하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원래 일보다는 술과 노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오늘도 취해서 난 돈도 있고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아 라고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예누파는 우리 결혼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는 예누파의 몸에 손을 대고 춤을 추면서 희롱만 합니다. 이게 남편이 아니었네. 남편이 아니었는데 임신한 거네.

이때 예노파의 양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예노파도 양어머니, 이거 뭐 죄다 양어머니네요. 양어머니는 슈테바를 보고는 나는 너희들이 결혼을 승낙할 수 없다. 일은 하지 않고 허구한 날 도는데 결혼할 순 없지. 1년간 유예를 줄 테니 그동안 슈테바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결혼을 승낙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퇴장하고 예누파와 슈테바만 남습니다. 예누파는 오히려 그에게 당신은 술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라고 위로하고는 다시 결혼해달라고 신청합니다. 하지만 슈테바는 애당초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쁜 놈! 그냥 넌 너무 이뻐. 네 볼은 사과처럼 빨갛구나 라고만 말하고 퇴장합니다. 혼자 남은 예누파의 앞에 그의 형제죠. 라차가 등장합니다. 그는 슈테바는 오직 당신 볼에만 관심이 있어 라고 말하고는 예누파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껴안으려고 합니다. 예누파는 라차의 포옹을 피하려고 하고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그만 실수로 라차가 들고 있던 칼이 예누파의 볼을 베어버립니다. 예누파는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볼만 나와? 난 네 볼이 좋아. 쟤는 네 볼에만 관심 있어. 아이고 네 볼을 배웠구나.

이 막입니다. 예누파 양어머니의 집, 반년 후 겨울입니다. 예누파는 이 집에 숨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양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예누파가 비누루 같다고 거짓말하고는 자신의 집에 숨겨 아이를 낳도록 한 것입니다. 양어머니는 예누파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아이를 원망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사랑하는 양녀의 인생이 망친 것에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지만 예누파는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누파는 아이를 낳고는 심한 열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누파가 아이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자 혼자 남은 양어머니는 양어머니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키웠나 보다. 진짜로 예누파의 기구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독백합니다. 슈테바는 결혼은커녕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슈테바가 찾아옵니다. 양어머니가 꼭 와야 한다고 연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것이죠. 양어머니는 그에게 아이 출산한 소식을 알립니다. 이 아이는 바로 네 아들이다. 너와 똑같이 생겼지? 어서 결혼의 비탄에 빠진 예누파를 위로해 다오라고 처절하게 노래합니다. 하지만 슈테바는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난 그녀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얼굴에 상처난 여자와는 살기가 싫어요. 난 총장의 딸인 카롤라와 이미 약혼하기로 했어. 말하고 나가버립니다. 이런 씨, 이 슈테바 이 슈테바.

그때 라차가 방문합니다. 라차는 양어머니에게 예노파는 비네스 돌아왔나요?라고 묻습니다. 라차는 자신이 실수로 예노파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에 계속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어머니에게 나와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라차의 이 말에 양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노파는 빈에 간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라차는 괴로워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아이를 키우겠어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양어머니는 예노파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죽었어. 일단 돌아갔다가 다시 와 라고 말하고는 글을 내보냅니다. 뭐지? 그 아이를 예노파가 잘 살길 원해서 아이만 없으면 예노파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나 봐. 아무래도 손주보다 딸이 먼저니까. 양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한 거짓말에 자기도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리아 어쩌면 어쩌면 한순간을 부릅니다. 양녀의 비참한 운명을 고쳐보려는 어머니의 심정과 제 말이 맞았네요. 아,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야. 아, 생명을 없애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살인이지만 아, 이 시골에서 옛날에 자신의 딸의 운명을 위해서 막 왜냐면은 그 남자가 그 아이를 보다가 갑자기 술 취해서 막 옛날 거 막 드라마 안 좋은 거 보면 매질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시대니까 러시아고 그죠? 자신이 앞으로 하려는 일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이 힘들게 교차합니다. 격정적인 노래를 부른 그녀는 예노파가 잠든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그러고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으로 나갑니다.

잠에서 깬 예노파가 방에서 나옵니다. 밖에 아무도 없고 아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찾던 그녀는 어머니가 아기를 슈테바에게 보여주려고 데려갔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노파는 무릎 꿇고는 아기를 위한 기도의 노래 어머니 머리가 무거워요를 부릅니다. 예노파는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지켜달라고 신에게 기도합니다.

양어머니는 아이를 개천에 버린 후 돌아옵니다. 양어머니를 보자마자 예누파는 아이를 찾습니다. 슈테바에게 아이를 보여줬어요? 라고 묻지만 양어머니는 네가 이틀 동안이나 열병을 앓고 있어서 몰랐을 거다. 실은 그동안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누파는 그때 당신 어렸을 때 많이 죽으니까. 예누파는 의외로 조용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게 아이가 죽었군요. 아마 신께서 정하신 운명인가 봅니다. 비장한 어조로 애써 자신을 타입니다. 예누파는 양어머니에게 슈테바에게 대해 묻자 양어머니는 그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구나.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라차에게 말했는데 라차는 너랑 결혼하겠다라고 하더라 라고 전합니다. 이때 라차가 들어옵니다. 예누파는 그에게 이렇게 된 나라도 좋아요? 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라차는 드디어 날 받아들인다는 거야? 라고 기뻐하고 양어머니는 빨리 결혼하도록 해. 예누파의 결정을 재촉합니다. 예누파가 드디어 결혼하겠다고 말하자 라차는 예누파를 껴안으면서 이제 과거는 잊고 새 출발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커플을 향해 양어머니가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고 새찬 눈보라가 치자 죄책감에 시달리는 양어머니는 무슨 소리가 난다며 흥분해 소리칩니다.

산막입니다. 이막과 같은 집, 3개월 뒤 봄입니다. 예누파와 라차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양어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날 이후 눈에 띄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이때 슈테파가 자신의 약혼녀 카롤카와 함께 도착합니다. 아, 그 촌장의 딸. 결혼식까지 와? 돈만 보내! 돈만 보내라고! 다들 어색해하는 가운데 사정을 모르는 카롤카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카롤카는 또 착한 사람이었네. 신랑과 신부가 한참 축복을 받는 도중에 밖에서 소란스러운 외침이 들려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봄에 얼음이 풀린 강물 속에서 얼어버린 갓난아기의 사체가 발견됐다라고 소리칩니다. 이에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가운데 밖으로 뛰어가려는 예누파를 양어머니가 붙잡더니 안돼, 넌 거기 가면 안 된다 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아이의 시체를 옮겨오고 아이를 본 예누파는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그녀는 흥분해서 그건 내 아이야, 나와 슈테바의 아들이야 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누파를 비난합니다. 그때 양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면서 내 말을 들어봐요, 예누파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죄인이에요, 다 내가 한 짓이에요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누파에게 이 어미를 용서해라 라고 말합니다. 결혼식장은 혼란에 빠지고 이런 소동 속에서 슈테바의 약혼녀인 카롤카는 전 슈테바와 결혼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는 퇴장해버립니다. 예노파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양어머니를 일으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는 죄인으로 살아가선 안 돼요 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들은 양어머니는 예누파의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안 돼, 그건 안 돼! 라고 외칩니다. 모녀는 서로 위로하고 껴안습니다. 양어머니는 아가야, 네가 날 용서해 준다면 이라고 흐느낍니다.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들 퇴장합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무대는 예누파와 라차 둘만 남습니다. 예누파는 자신의 운명을 최후의 아리아 모두들 갔군요. 당신도 가세요를 노래합니다. 예누파 라차에게 모두들 가버렸군요. 당신을 가세요. 전 재판을 받아야 될 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라차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난 당신 곁을 끝까지 지키겠어. 둘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짐이라도 기꺼이 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를 바라보던 예누파는 라차 신께서 당신을 저에게 보내셨군요. 마침내 신께서도 저에게 미소를 보내주시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나 힘든 삶을 살아온 예누파가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그를 껴안고 오페라의 막이 내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인테오페라 극장, 오늘은 야나체계 오페라 에누파 어떠셨나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글이라는 것은 그 살아갔던 그 시대를 대변하는 어떠한 한 역사의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라는 설화들이 내려오는 건 사실 실화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 입에서 많이 돌았던 이야기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런 시대였구나. 정말 모두가 어렵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진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 통해 인육을 뜯어먹는 사건까지 있었다. 이런 것도 진짜 사실 실제 이야기니까. 네, 지난 6월 24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존 오코너 피아노 리사이틀이 있었습니다. 존 오코너는 존 필드의 녹턴을 세상에 알린 피아니스트이기도 한데요. 존 필드는 쇼팽 이전에 녹턴, 야상곡이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만든 작곡가입니다. 존 오코너가 필드의 야상곡 전집 음반을 녹음하면서 이 작품의 진가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도 존 필드의 야상곡을 연주했는데 존 필드의 녹턴 14번 존 오코너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7월 5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에토의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정선은 현재 제주 부근 해상에 있고요. 오늘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 20에서 60mm, 수도권 등 전국 내륙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렸는데 내일도 전국적으로 20에서 60mm의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 전주 23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0: 비슷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도 오늘처럼 날이 더워서 서울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정체 구간 짧습니다. 강변북로나 내부순환로 위로는 여유있게 통과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만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짧은 지체가 보여집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 쪽으로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에서 차 간격 좁히고 있고요. 청담대교는 남단 쪽으로 진입하는데 속도 줍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상황도 이제는 많이 좋아져가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정상속도 안 나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좀 늦게까지 차가 많은 편입니다. 설악에서 화도까지 길게 밀리고 설악 부근에는 고장차 견인 중에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여성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기업들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합니다. 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메가 프로젝트는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신속한 이행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한성숙 총리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휴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지방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겁니다. 역사적 결단이다. 향후 30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제다라는 공감대 속에 속도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7: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속도가 늦게 실행하면
8: 한성숙 국무총리입니다.
7: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9: 적기 대응이 곧 국가의
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입니다.
9: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6: 강훈식 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조성해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은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진행 상황 검토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급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10: 대통령이 제가 직접 이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고 중앙정부는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데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6: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시대엔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망이나 산업 부지를 조성하고 공급망을 조직하는 건 국가의 일이라며 국가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업은 물론 국가 주도의 투자 필요성을 부각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 경기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교제를 하던 관계였는데 남성은 피해 여성의 퇴근길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새벽 시간 한적한 골목길을 걷던 여성이 한 남성을 마주치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한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서더니 어깨를 붙잡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고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12: 보리스라인이죠. 이렇게 성곽으로 목격자입니다. 바닥에는 저렇게 흥건했어요.
11: 새벽 2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한 A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13: 남성의 기운이 약간 빠져나가는
8: 목격자입니다.
13: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혈하면서 특이하게 봤던 게 손에 방코팅 장갑을 끼고 있더라고.
11: 경찰은 피해 여성이 A씨와 과거 4년 동안 교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퇴근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길목에서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직장은 이곳에서 걸어서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곳 현장에는 범행 당시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A씨에 대한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우선 경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5: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한 달 전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남성의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윤혜리 기자입니다.
14: 경찰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8일. 50대 남성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 여성의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오자 여성은 지난달 10일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즉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A씨에게 잠정 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인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 조치 3-2호와 구금이 가능한 4호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과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잠정 조치를 위반하는 등 별다른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안전 조치를 위한 경찰의 위험성 체크리스트 결과 A씨는 28개의 항목 가운데 9개에 해당해 위험도 보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달 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고 A씨는 그로부터 열흘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든 채 피해 여성의 퇴근 시간 직장에 찾아간 겁니다. 여성이 당시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3분 만에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5: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무부와 경찰청이 합동 대응에 나섭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내일부터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접근 금지 명령 등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은 피해자에게 동시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응원 구호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내일 오후 광주 제1고를 찾아가 직접 사과합니다. 학생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여론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받은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15: 5.18 민주화운동 비하와 조롱응원을 펼쳤던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를 찾습니다.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직접 광주 제1고에 가서 사과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과 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 교육도 받기로 했습니다. 조롱응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기말고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앞서 두 학교 만남은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두 지역 교육당국이 어렵사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0: 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1: 무엇보다 어른들이 만든 표현에서 비롯된 잘못을 학생들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사과 방문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YTN 임우석입니다.
2: 광주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향후 관련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경찰이 광주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학교나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협박글 등이 올라올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협박범은 배제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광주 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즉각 내부 수색을 벌였는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일고는 배재고 선수들의 사과 방문을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 등을 우려해 현장에 기동대 등 경력을 학교 외부에 배치해 대비할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SNS 게시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죄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오늘 SNS에 청와대가 경고했는데도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고 김남국 의원은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병원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 같다며 색깔론을 제시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인가라는 주장을 비판한 데 대해 정말 문제면 조리돌림 할 게 아니라 즉각 해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용술 당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 부위원장은 오랜 시간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사고 이재명 정권은 통합과 보수 인사 기용을 내세워 그의 철학과 발언을 알고도 요직에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예년 장마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에 머물면서 내륙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비가 그친 곳은 다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간 정체전선이 좀처럼 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을 다시 남쪽으로 밀어낸 영하 1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이어지지만 내륙은 산발적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지나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충청에는 한때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륙의 산발적인 비는 화요일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은 수요일쯤 다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도 장맛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정체전선은 7일경 산동반도
6: 기상청 예보반입니다.
5: 활성화되어 동쪽으로 이동하여 8일경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태풍 등 남쪽 열대요란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정도와 정체전선의 변동성이 크므로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남쪽에 있는 9호와 10호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주변 기압계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친 지역에서는 다시 더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 등 곳곳에서 30도를 웃돌았고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았습니다. 당분간은 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이어질 걸로 보여 호우와 온열질환 모두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0: YTN 뉴스 FM.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도 이어지는데요. 종일 내리기보다는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비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씩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 산지, 제주 산지에는 80mm 이상, 수도권 등 그 밖의 내륙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위로 수월하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로만 짧게 지체입니다. 그리고 북부간선도로는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에서 정상 속도가 안 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따라 수도권 순환하는 길 태계원이나 일산 일대로 빗길이기 때문에 노면이 좀 미끄럽습니다. 안전하게 통과하셔야겠고요. 현재로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오는 길 꾸준하게 차가 많은 편입니다. 여기가 가장 교통량이 많은데요. 설악에서 화도까지 17km 구간 정상 속도로 못 내고 설악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의 정체가 막 풀렸습니다. 이제는 시구간 포함해서도 크게 막히지 않는데요. 부산 쪽으로는 남청주 부근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 따라가는 길 양방향으로 비교적 원활하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여주 휴게소 부근, 여주 분기점 부근으로 차량만 많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1: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크고 작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일이죠. 당장 이 짧았던 주말과도 이제 곧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무언가를 잘 떠나보내야 또 새로운 내일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삶이 한편의 긴 이야기라면 숨가쁘게 달려가는 문장들 사이사이에 가끔은 숨을 고르는 쉼표 하나를 잘 찍어줘야 결국 우리가 원하는 해피엔딩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쉬운 일요일 저녁, 여러분 마음에 다정한 쉼표 하나 찍어드릴게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YTN 라디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저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사실 앞서 오프닝에서 작별 인사와 또 쉼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5월 3일 늦봄의 첫 인사를 건넸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가 잠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됐기 때문인데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만 그래도 꽤 다양한 분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진솔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완전히 막을 내리거나 영원히 마침표를 찍는 그런 건 아닙니다.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기 위해서 조금 긴 쉼표를 찍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오늘도 역시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시간들로 채워갑니다. 잠시 후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시간에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허윤정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전에 먼저 기분 좋은 소식들 만나보시죠. 굿피플 굿뉴스 이현웅 아나운서입니다.
2: 좋은 사람들의 내일을 응원하는 반가운 뉴스 굿피플 굿뉴스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원로배우 신구 씨와 박근영 씨가 사랑의 열매 새 얼굴로 발탁됐습니다. 이번 광고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만의 따뜻한 마음, 나눔의 가치를 전할 예정입니다. 두 배우는 대중에게 받은 큰 사랑을 나눔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기부 공연에 이어 이번 달 개막하는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그 뜻을 이어갑니다. 오는 11일 공연은 기부 공연으로 진행돼서 수익금 전액이 청년 연극인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대학생들을 위해 졸업생 선배들이 밥값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200여 개 대학으로 확대된 가운데 최근에는 저녁 식사까지 챙기는 학교들도 늘고 있는데요. 충남대와 전북대, 한성대 등은 시험 기간에 1,000원 저녁밥을 제공하고 충북대는 방학 기간까지 2,000원 저녁밥을 상시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 뒤에는 동문 선배들의 소액 기부 등 꾸준한 후원이 있었는데요. 선배들의 내리사랑과 든든한 응원이 담긴 밥 한 끼가 우리 청년들의 고단한 일상에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 유형에 최장 장애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장애 유형이 확대되는 건 무려 23년 만인데요. 췌장장애는 인슐린 분비 기능에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당뇨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동안 일상과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장애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분들이 이제는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굿피플 굿뉴스.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굿피플 굿뉴스가 전해드리는 소식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굿뉴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1991년 전국의 여성 변호사는 딱 22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은 그 숫자가 무려 12,000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공은요. 눈부신 변화의 한가운데서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 여성 변호사회 허윤정 회장님 모시고 여성 변호사들이 걸어온 길 그리고 변호사로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한국 여성 변호사회 회장 허윤정 변호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먼저 회장님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법무법인 GL 대표 변호사이며 2001년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26년 차가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제14대 회장을 맡아 회원분들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1월에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이제 막 7월에 접어들었으니까 임기를 시작하신 지 반년이 넘은 셈인데 회장님께서 2026 상반기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1: 정말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 회장 임기가 2년인데요. 취임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2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에 새긴 게 있다면 신뢰받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따뜻하게 연대하고 동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짐을 붙잡고 취임 전부터 준비해온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실행에 옮기면서 또 촉법소년과 같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들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어느새 반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0: 정말 정신없는 올해 상반기를 보내셨는데 말씀을 해보니까 뭐 촉법소년 관련 그런 제도 개선도 주장을 하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변호사들이 서로 연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법률 지원을 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여성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단체입니다.
0: 그렇군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1991년에 설립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 설립에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걸까요?
1: 예. 1991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의 여성 변호사가 딱 22분이었습니다. 근데 여성 변호사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 커서 과연 뭐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나 그리고 네. 정작 작은 뭐 가사 사건들 정도의 그런 사건들을 맡기고 큰 사건이면 남자 변호사에게 다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여성 변호사님들이 많은데
0: 네.
1: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변호사 업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보는 사회적인 편견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배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게 아니라 모여서 우리도 목소리를 내자라는 뜻을 모아서 만드신 단체가 한국여성변호사회였습니다.
0: 진짜 변호사인데 단순히 그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변호사가 뭐 알겠어 이런 식의 그런 알 수 없는 편견들이 좀 있었군요.
1: 네네.
0: 자료에 따르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단체가 처음 생길 때만 해도 여성 변호사가 전국에 딱 22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지금은 만 명을 훌쩍 넘겼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여성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의 몇 명 정도 될까요?
1: 3명 중에 1명이 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점점 그 수가 늘어나서 네. 3분의 1까지는 올라온 상황이군요.
1: 그럼
0: 회장님께서는 이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신가요?
1: 예, 물론이죠. 일단 저를 만나면 올해 여성 변호사는 몇 명이나 시험에 합격했니? 50% 되는 거는 금방이겠다. 마침 올해 49.7%인가 해서
0: 네.
1: 합격자 수의 딱 절반 정도가 여성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추이에 대해서 일단 주변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만큼 또 여성 변호사들이 많아지는 만큼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성 변호사회의 사업은 어떤지 또 그런 회원들 증가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뭐 제가 변호사로서 법정에 가보면 예전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0: 네.
1: 이제는 법정에 여성 변호사만 있는 법정도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0: 아, 과거에 예. 좀 외로웠는데 지금은 좀 덜 외로울 수 있겠네요.
1: 예, 가면 눈인사합니다. 예.
0: 끈끈한 그런 동지의식이 또 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그 합격자 비율 보면서 아, 정말 이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50대 50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또 체감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예전에는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에 좀 엿볼 수 있었는데 여성 변호사님들도 뭐 출산이나 뭐 육아 때문에 불이익을 또 겪거나 안정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또 들었습니다. 과거에 정말 그랬는지 궁금해요.
1: 예. 뭐 변호사라는 자격이 있었던 거는 맞으나 여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의 어느 곳에 있는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출산이나 육아가 사실 경력 공백이나 뭐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변호사를 쉬어야 되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로펌이나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의 없었고
0: 네.
1: 그리고 제도도 충분하지 않았던 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다행히 지금은 조금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무환경 여건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은 멀죠. 예, 그래서 우리 여변에서도 그런 임신 출산과 관련된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 환경이 이전보다는 분명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예. 말씀이실까요?
1: 예.
0: 아, 그렇군요. 지금은 여성 변호사가 좀 많아졌고 시대가 많이 달라지면서 그때와는 다른 여성 변호사로서 또 다른 현실적인 고민이나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과거와 현재 여성 변호사의 삶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1: 예전에는 여성 변호사라는 존재 자체 아까 뭐 22명인 시절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그 자체가 어떤 상징성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숫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여성 변호사라는 것보다 나만의 전문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또 변호사라는 직역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열망도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여성 변호사님들께서.
0: 네.
1: 그래서 우리 후배 변호사님들 보시면 전통적인 소송 업무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나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웹툰을 그리거나 드라마, 시나리오 작업을 또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경쟁은 예전보다 훨씬 치열해졌지만 또 반대로 도전할 수 있는 분야나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0: 한국 여성 변호사회가 뭐 단순히 여성 변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익 사업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로 어떤 일 해오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활동의 절반 이상은 사실 공익활동입니다.
0: 네.
1: 전통적으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왔고요. 이주 여성이나 학대받는 아동, 그리고 장애 여성이나 장애 아동을 위한 법률 지원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건을 지원하다 보면 그 안에서 제도적인 문제들이 눈에 띄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를 열어서 실제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 굉장히 힘써왔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동 양육시설 청소년과 가정밖 청소년, 자립준비 청년, 위기 임산부, 한부모 가정처럼 그 지원 대상을 점점 넓혀가고 있어요.
0: 스토킹이나 뭐 교제 폭력 예, 그렇죠. 피해자 지원도 해주시고
1: 네네.
0: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부모 가정, 또 위기 임산부, 자립준비 청년 등 뭐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여성 변호사회가 많은 공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사업만큼은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다면 뭘까요?
1: 예, 저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법률 지원 사업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1: 그 위기 임산부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 안 된 여성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정폭력 또는 심리적인 불안 같은 이유로 출산과 양육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기 임산부라고 합니다.
0: 네.
1: 그 정식으로는 위기 임산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그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임산부들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히거나 또 불안정한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그 출산

0: 태어난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도록 용기를 드리는 역할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 변호사회가 뭐 제도 개선, 입법 제안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계시잖아요. 특히 양육비 문제, 임신, 출산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과 변호사 시험 응시 제도 개선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입법 정책 활동이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0: 네. 개별적으로 사건을 하다 보면 그냥 사건에서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쟁점들은 하나의 사건에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법률 지원을 하다 보면 공통된 주제와 공통된 문제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단순히 진행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그걸 제도를 바꿨을 때 그 전체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업그레이드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0: 네.
1: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원인을 제도 개선을 통해 좀 개선하겠다.
0: 네네네.
1: 이런 의미군요.
0: 네네.
1: 한국 여성 변호사회 회장 임기가 2년입니다. 하윤정 회장님께서는 회장 임기 중에 4분의 1을 지나온 셈인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회장으로서 이것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는 목표나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한국 여성 변호사회가 여성 변호사들에게 그리고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됐으면 합니다. 아까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변호사 중에 변호사 3명 중에 1명은 여성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통적인 소송 업무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고 싶고요.
1: 네.
0: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적인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변호사회가 변호사님들이 다양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1: 네.
0: 일례로 저희가 올해 시작한 사업이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사업인데요. 법률 교육을 하는데 이거를 단순히 가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님들이 청소년들이 알아야 되는 주제를 시나리오로 써서 직접 공연을 합니다. 연극으로.
1: 네, 공연을 하는군요. 예.
0: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없는 시간 쪼개서 밤에 공연해 가지고 가면 청소년들이 요즘에 강의하러 가면 다 엎드려 잔다고 하거든요.
1: 네.
0: 너무 진지하게 공연을 보는 거예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이거 정말 좀 힘들지만 그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뿌듯해하고 보람을 느끼세요. 이런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내는 게 그리고 그걸 안정적으로 유지해내는 게 제 임기 동안의 큰 목표이자 그리고 숙제입니다.
1: 여성 변호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 또한
0: 네.
1: 청소년 멘토링 같은 그런 공익사업에서도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 여성 변호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YTN 라디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 여성 변호사회 허윤정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출연하신 분들의 신청곡 들어보는 나의 인생 나의 노래 순서입니다. 회장님 어떤 곡 신청해 주셨어요?
0: 예, 요즘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요.
1: 네.
0: 예, 그 멋진 신세계라는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그 주제가 중에 조용한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네.
0: 예, 넓은 세상에 단 하나의 내 편이 있다면 그게 다시 없는 기적이라는 가사인데요.
1: 네네.
0: 가사를 들으면서 정말 그 나의 편,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주변인이 있다면 그게 정말 소중한 거고 그게 진정한 기적이라는 의미로 들려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사에 집중해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멋진 신세계 드라마 멋진 신세계의 주제곡 서자영의 조용한 기적 듣고 오겠습니다.

0: 서자영의 조용한 기적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한국 여성 변호사회 허윤정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회장님. 사람 허윤정, 변호사 허윤정의 진솔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변호사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다고요?
1: 2001년에 변호사가 됐으니까 올해로 26년 차입니다.
0: 26년 차, 25년 지났고 26년 예. 차이시군요. 아, 네. 법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1: 예, 저는 뭐 평범한 이제 공무원인 아버지와 그리고 살림하신 어머니의 이남 이녀 중에 막내였습니다.
0: 아, 네. 막내시군요.
1: 예, 근데 이제 그때는 4살 차이가 좋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4살 터울로 자녀를 넷을 낳으셨어요.
0: 아, 개인적으로. 예.
1: 아, 그래서 등록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오빠들이 그러니까 한 10살 이상 차이 나는 오빠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 가고 이랬을 때 벌써 직장 생활을 했는데
0: 네.
1: 법대를 가라고 한 것도 그리고 사법시험을 보라고 한 것도 사실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오빠들이 굉장히 예 권해서 저는 뭐 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법대를 가고 사법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0: 아, 그 10살 터울 넘는 그런 오빠의 말 한마디가 지금의 회장님을 만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 네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확산이 되면서 변호사의 업무 환경이 꽤 많이 변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AI를 활용해서 또 승소했다 이런 이야기도 또 들려오는데 현장에 계신 분 입장에서 이 AI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변호사들에게 위기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입니까?
1: 저는 확실하게 기회로 보여집니다.
0: 기회라고요?
1: 예. 네. 경험들을 좀 모아보면 그 AI가 처음에 왔을 때는 신기한 도구로서 활용을 하다가 그 익숙해지면서 제가 변호사 업무 영역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 봤더니 사례 관련돼서 일반 논의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의견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으면서 거기서 내가 나의 사건에 가장 맞는 그런 논리들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단순히 법원의 기존 판례였거나 아니면 제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체계범위였다면 이제는 외국 사례에서도 내가 짜놓은 설계에 맞는 이론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미국 사례, 해외 사례는 이렇다라고 해서 훨씬 내용이 풍부해지고 저는 그런 게 결과적으로 승소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여집니다.
0: 아, 변호사의 역량을 또 키울 수 예. 있는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1: 네네네.
0: 그러면은 그 일반 법률 서비스를 받는 그런 시민들이 AI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을 때 어떤 걸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가 쓰는 AI하고 일반 시민이 법률적 목적으로 쓰는 AI하고 그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요.
1: 네. 뭐 요즘에 변호사 그 상담하러 오시면 한 10페이지, 20페이지 들고 오십니다. 각종 네. AI에서. 예. 그래서 그걸 딱 펼쳐놓고 이 중에 무슨 말이 맞느냐부터 말씀을 하세요.
0: 아.
1: 그러면 이제 그걸 덮어놓고 사례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라고 결론을 원하는 바를 묻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과 필요치 않은 내용들을 선택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께서는 그냥 내가 뭐 폭행을 당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단순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범위 내에서 단순한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을 이분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AI가 느끼는 순간 전혀 다른 답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도 구제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약간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AI가.
0: 아.
1: 예, 그래서 그 뭐 요즘에 아첨 뭐 편향성 AI라고 해서 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갖고 오신 내용들의 질문에 따라서 답이 계속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AI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현명하거나 아, 지혜롭지 않다. 아, 지혜와 현명함은 사람들 사이에 있고 대화에서 예, 인간들 사이에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AI한테 한참 물어서 한 가득 가져와서 변호사님께 이게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하면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셈이니까.
1: 일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죠.
0: 아, 굉장히 피로하시고요.
1: 그리고 그게 네. 왜 틀렸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0: 아, 그렇죠. 단순히 그냥 틀렸다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번거로워지는군요.
1: 네네네.
0: 그래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요. 법률 서비스를 접할 때 내가 이런 일로 변호사를 좀 찾아가도 될까? 상담을 받으려면 돈이 좀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전문가로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1: 의외로 주변에 어렵지 않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저는 그 서울시에서 마을 변호사라는 제도를 도입 을 해가지고 지금도 운영 중인데요.
0: 마을 변호사요.
1: 예,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사무소에서 매달 이렇게 예약을 받아 상담을 하는데, 저는 그 제도 도입 취지에 굉장히 그 적극 지지했기 때문에 시범 단계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마을 변호사 꼭 상담은 갑니다. 근데 가서 이런 제도가 상담 어렵지 않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한국 여성 변호사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를 받으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알아보면 변호사 상담은 어렵지 않다, 문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유료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0: 돼서 결과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사전에 자문을 구해서 일의 방향을 잡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봐도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이런 게 사실 그러니까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보면서 쌓인 결과에 대한 조언이니까 그
0: 네.
1: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언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조언이다. 소중한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추측컨대 변호사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갈등을 접하다 보니까 아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 나참 변호사 되길 잘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0: 굉장히 어려웠던 어떤 분이 아까 그 제가 추천한 고객처럼 하나뿐인 내 편이 변호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사건을 마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1: 네.
0: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사건적으로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그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1: 네.
0: 2011년도인데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이 거의 용변 보는 게 보이는 화장실이었어요.
1: 네.
0: 21세기에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거죠. 그
1: 네.
0: 여러 명이 한 명이 화장실 사용하면 그 위아래를 볼수 있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개방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화장실로 바꾼 이렇게 문을 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 아, 네.
0: 예, 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TV에서 유치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문이 정상적으로 달려 있는 걸 보면서 아, 저거 내가 했지.
1: 아,
0: 그러면서 라고 뿌듯한 굉장히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1: 굉장히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권인데 그
0: 예.
1: 문 가림막 하나 다는 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0: 네.
1: 마지막 질문이 될것
0: 네.
1: 같습니다만은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변호사는 과연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는 걸까요? 변호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변호사가 굉장히 갖춰야 되는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경청의 힘인 것 같습니다.
1: 경청이요.
0: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와 다른 점은 저희는 경청을 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을 계속 듣고 그 말을 공감해 주는 능력.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같이 사건을 헤쳐나가는 동지이자 또 조언자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후배 변호사님들께서도 사건에 치이면 사실 미워지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그럴
1: 네.
0: 때마다 스스로 그거를 케어하는 치유하는 법을 좀 터득하셔서 그런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행복한 변호사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 여성 변호사회 허윤정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동네 문방구의 마지막 인사가 얼마 전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상가. 텅빈 점포 외벽에 붙은 손편지였습니다. 약 15년간 문방구를 운영했던 70대 사장님 부부가 직접 쓴 글이었죠. 상가 계약 만료로 가게 문을 닫게 되셨다면서 편지에는 사랑하는 어린이 식구들 그리고 수많은 고객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하는 다정한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건 사장님이 써놓은 수많은 이름들이었습니다. 민찬이, 서원이, 준서, 성원이, 잘생긴 서진이. 사장님 부부가 기억하는 동네 꼬마 손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애정을 담아 적으신 건데요. 그러면서 두 분은 오랜 시간 너희들이 많이 그리울 거야. 항상 응원 많이 할 테니 파이팅, 사랑합니다. 라는 작별 인사를 남기셨죠. 때로는 멈춰서고 닫아야 하는 아쉬운 순간도 찾아오지만요. 서로 진심을 나눴다면 그 만남의 끝은 언제나 해피엔딩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쉼표와 여러분의 만남도 따뜻한 해피엔딩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재정비한 뒤에 색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수잔네 룬댕의 당신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장맛비는 내일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며 무덥겠고요. 예상 강수량 전국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60mm, 영남권은 5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서는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아침 서울은 24도, 광주 23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서울이 29도에서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고 장맛비는 대부분 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천남대교 위에서만 짧게 지체고요. 강변북로는 양방향 수월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 쪽으로는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에서 정상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그 외 구간으로는 대체로 여유있고 편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고속도로 위로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만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씩은 짧아져가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설악에서 서종까지, 서종에서 화도를 지나 덕수 삼태에서 강일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몽탄 2터널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경기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교제하던 관계였는데 남성은 피해 여성의 퇴근길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새벽 시간 한적한 골목길을 걷던 여성이 한 남성을 마주치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한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서더니 어깨를 붙잡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고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5: 보리스라인이죠. 이렇게 성각으로 이렇게 쳐 있고.
6: 목격자입니다.
5: 바닥에 저렇게 흥건했어요.
4: 새벽 2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한 A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7: 남성의 기운이 약간 목격자입니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혈하면서 특이하게 봤던 게 손에 방코팅 장갑을 끼고 있다고.
4: 경찰은 피해 여성이 A씨와 과거 4년 동안 교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퇴근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길목에서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직장은 이곳에서 걸어서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곳 현장에는 범행 당시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A씨에 대한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우선 경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오늘 새벽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 처분을 위반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8일 피해 여성은 과거 교제하던 A씨가 직장에 찾아오자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달 10일 경찰에 스토킹 피해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A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면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인 연락금지 조치를 취했고 피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다만 위험 징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2호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4호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해온 여성의 무참히 살해를 당한 남양주 사건 넉 달 만에 이렇게 또 같은 일이 성남에서 발생했죠. 법무부와 경찰청이 스토킹 살인 사건 재발을 막겠다며 합동 대응을 예고한 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김훈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려왔습니다. 위치 추적까지 당해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넉 달 만에 또 일어났습니다. 스토킹으로 전 연인을 신고했던 60대 여성이 살해당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법무부와 경찰이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맡겠다며 합동 대응을 예고한 날입니다.
9: 고위험 대상자에
6: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9: 구속수사,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법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8: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이미 차고 있는 범죄자가 추가로 스토킹 등을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도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피의자 정보만 공유해온 겁니다. 이에 살인이나 성폭력 등 특정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스토킹을 저질러 접근 금지됐을 때도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접근 경보가 뜨는 즉시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은 피해자에게 출동하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이런 대응에도 이번 성남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막지는 못했을 거란 겁니다. 스토킹 피해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다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임박했을 때 신고하는 스마트워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할 추가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 잘못된 응원구호로 물의를 빚은 배재 고등학교가 야구부가 내일 오후 광주 제1고를 찾아가서 직접 사과합니다. 학생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여론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받은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5.18 민주화운동 비하와 조롱응원을 펼쳤던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를 찾습니다.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직접 광주 제1고에 가서 사과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과 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 교육도 받기로 했습니다. 조롱응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기말고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앞서 두 학교 만남은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두 지역 교육당국이 어렵사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11: 양시도 교육감님께서도 수차례 통화를 해서
12: 김허중 서울시 교육청 체육관 등 예술교육과장입니다.
11: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든 추진을 해보자라는 데 공감을 하셔서.
10: 만약 진심 어린 사과와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진영 싸움으로 번진 여론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선수들에게 내린 6개월 출전정지 중징계에 대해서도 선처받을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13: 진정한 사과가 있고 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의 그런 사과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은 향후에 이제 징계를 조금 감경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10: 무엇보다 어른들이 만든 표현에서 비롯된 잘못을 학생들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사과 방문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YTN 임우석입니다.
3: 광주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향후 관련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경찰이 광주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학교나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협박글 등이 올라올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협박범은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즉각 내부 수색을 벌였는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일고는 배재고 선수들의 사과 방문을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 등을 우려해 현장에 기동대 등 경력을 학교 외부에 배치해 대비할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기업들과 3대 메가 프로젝트

0: 결정하는 과제다라는 공감대 속에 속도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1: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2: 한성숙 국무총리입니다.
1: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적기 대응이 곧
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입니다.
3: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0: 강훈식 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기금을 조성해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은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진행 상황 검토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급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4: 대통령이 제가 직접 이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고 중앙정부는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 대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0: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시대엔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망이나 산업 부지를 조성하고 공급망을 조직하는 건 국가의 일이라며 국가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업은 물론 국가 주도의 투자 필요성을 부각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YTN 정민용입니다.
5: 국민의힘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실체 없는 허황된 불꽃놀이로 규정하면서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800조 반도체 프로젝트는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독이 됐다면서 S&P가 한국의 AI 경기 사이클 취약성을 지적하는 등 고점에서 내려오는 반도체 피크아웃 공포에 국민만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선 나경원 의원은 SNS에 특정 지역 당원 비중이 절대적인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꺼내든 것이라면서 기만적인 정치쇼라고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국민의힘에서 연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 폄훼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적 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힘을 보태기는커녕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는 향후 수십 년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며 초당적 협력으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후반기 원구성 협상 파행 속에 열리는 7월 임시국회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내월려둘 순 없다면서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손질해 단독 국회 운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에겐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7: 67개 핵심 입법 과제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은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6: 일찌감치 후반기 원구성 목표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저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확보 의지가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폭거 의도를 널리 알리는 걸 목표로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구체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8: 상임위를 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여는 것은
2: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8: 이재명 정권만 보호하는 그런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6: 투표지 사태 특검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여야는 추천권을 놓고 본격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한변협을 비롯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국조특위 위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과거 대한변협 회장 이력을 거론하며 불가론을 내세웠습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지 사태를 고리로 한 여야 공조 기류에도 여파가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민생 발목 잡기다, 거대 이석 독주다, 양당이 맞서며 후반기에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내일

0: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 등도 곧 출마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손꼽혀온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 이들 중 김민석 전 총리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며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김전 총리는 내일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와 국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민심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다른 당권 주자들 역시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는데 1인 1표제와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연일 언급하며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 참석 등 외교 안보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내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처음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 징계 방침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주까지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징계 요구안은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6.3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이 우선적인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징계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장동혁 대표의 원론적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 중진인 오선 윤상현 의원은 법과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가 바로 설수 없다며 정치는 정치로 풀자며 징계 정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당은 또다시 반장동혁과 친장동혁계로 갈라져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내리는 장맛비는 내일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려도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며 무덥겠고요.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은 24도, 낮에는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고요. 장맛비는 대부분 화요일까지 이어지는데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계속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는데요. 강변북로는 양방향 수월하고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외곽에서 도심 쪽 묵동에서 월릉분기점을 지나 하월구까지 더디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창동교 통과할 때 정체됩니다. 국회대로 안양천길 방향으로 목동운동장에서 홍익병원 교차로 쪽으로 반대쪽으로는 화곡고가를 통과할 때 속도 줄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초와 반포 사이 2차

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사고 구간 뒤쪽으로 혼잡한 데다가 이 2차로 부근으로는 차량들 정리하느라고 많이 혼잡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도 고속도로도 대체로 여유가 있는데요. 이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정체도 눈에 띄게 짧아져서 서종과 화도 덕서 선페이에서 강일까지만 더 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7월 5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마무리되는 일요일 밤, 지난 이틀의 시간이 아쉬워지기 마련이죠. 그 아쉬움을 달래줄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무르익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이장희가 부릅니다. 그대여 눈을 감아요.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FM 94.5 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이장희의 그대여 눈을 감아요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이제 주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어떤 노래 함께 듣고 싶으신가요?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추억의 노래로 출발을 해봤는데요. 그 분위기 한번 이어가 볼게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윈폴리오의 하얀 손수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히식스의 친구까지 만나고 오시죠.

트윈폴리오 하얀 손수건, 히식스의 친구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재무상담을 받은 청년들을 상대로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모든 청년에게 1대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재무상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청년도약 계좌나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만 34세를 넘어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재무상담 참여 유도를 위해 상담을 완료한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환당국이 내일 새벽 6시부터 평일 24시간 동안 원달러 외환거래 시장을 운영합니다. 구체적으로 뉴욕 서머타임 기간에는 월요일 새벽 6시부터 토요일 새벽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새벽 7시부터 토요일 새벽 7시까지 시장이 운영됩니다. 또 1월 1일을 제외하고 평일인 우리나라 공휴일에도 외환시장이 열립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거래가 불가능했던 새벽 2시부터 오전 9시에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단 매년 첫 영업일에는 오전 9시에 개장하고 마지막 영업일에는 자정에 폐장합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밤이 늦은 시각인데요. 이때도 함께해 주시는 애청자 가족분들은 늘 계시죠. 우리 9620번님 오늘도 수고하세요라고 문자로 인사 전해주셨고요. 5265번님 내일도 장맛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야외 보행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도 이따금씩 비가 오기는 하는데 정말 예측할 수 없게 비가 내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갔을 때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잘 피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비를 맞는 분들은 계속해서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약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저녁 식사하려고 외출을 했는데 마치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온 것 같이 후끈후끈하고 너무 습해서 후텁지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습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럴 때 짜증도 밀려오고 괜히 진짜 밖에 나가는 것보다 그냥 실내에서 시원한 에어컨 켜놓고 있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씨인데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건강은 내가 더 꼼꼼하게 살피고 지켜야겠어요. 자, 노래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건아들의 젊은 미소, 샌드페블스 나 어떻게, 그리고 이어서 양수경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까지 세 곡 만나고 올게요.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실체 없는 허황된 불꽃놀이로 규정하면서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800조 반도체 프로젝트는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독이 됐다면서 S&P가 한국의 AI 경기 사이클 취약성을 지적하는 등 고점에서 내려오는 반도체 피크아웃 공포에 국민만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강제 청산된 B2 물량만 3조 원에 육박하는 등 증시는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면서 정부는 반도체 하강 사이클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국민의힘에서 연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 폄훼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적 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힘을 보태기는커녕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는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며 초당적 협력으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정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3층에 살던 주민 2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또 나머지 주민 5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요일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저희 YTN 라디오가 여름 개편을 맞아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일 오전에 6시 20분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신설이 되는데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평일 오후 5시부터 시작하는 뉴스 정면 승부, 새로운 목소리의 진행

진행자가 찾아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이렇게 달라지는 저희 YTN 라디오 여러 프로그램들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뭐 실시간 채팅을 위해서 저희 YTN 라디오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별히 이번 개편을 맞아서 YTN 경제 라디오가 새롭게 문을 여는데요. 지금 YTN 경제 라디오라고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새로운 채널이 하나 딱뜰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요. 유익한 경제 정보도 많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밤 9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화사와 우기의 가을 속에서 크르르 지나는 마음에게까지 두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정체 전선이 제주 해상에 있습니다. 정체 전선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밀어올리면서 내륙 곳곳에 비를 뿌리는데요. 내일도 장맛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내리지는 않겠는데요. 내릴 때 비가 집중될 때 시간당 20mm 이상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20에서 60mm, 경북에는 5에서 50mm 예상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9도, 청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강변북로 위로는 많이 편안해져서 현재는 크게 밀리는 구간 없이 여유 있게 오고 가고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잠실 철교 위에서는 잠깐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잠실 철교 위에서 약간 1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짧은 구간 지체고 강남 순환로는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과 관악터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부근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 거의 없는데요.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천안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0: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휴일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기업들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합니다.
3: 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메가 프로젝트는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신속한 이행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한성숙 총리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휴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지방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겁니다. 역사적 결단이다. 향후 30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제다라는 공감대 속에 속도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5: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속도가 늦게 시행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6: 적기 대응이 곧
7: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입니다.
6: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4: 강훈식 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기금을 조성해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은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진행 상황 검토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급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8: 대통령이 제가 직접 이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고 중앙정부는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데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4: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시대엔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망이나 산업 부지를 조성하고 공급망을 조직하는 건 국가의 일이라며 국가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업은 물론 국가 주도의 투자 필요성을 부각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3: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후반기 원구성 협상 파행 속에 열리는 7월 임시국회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내월려둘 순 없다면서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손질해 단독 국회 운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에겐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10: 67개 핵심 입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11: 더불어민주당
10: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은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9: 일찌감치 후반기 원구성 목표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자제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확보 의지가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폭거 의도를 널리 알리는 걸 목표로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구체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10: 상임위를 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여는 것은 반쪽 상임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만 보호하는 그런 상임위
11: 구성에 대해서
9: 투표지 사태 특검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여야는 추천권을 놓고 본격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한변협을 비롯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국조특위위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과거 대한변협 회장 이력을 거론하며 불가론을 내세웠습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지 사태를 고리로 한 여야 공조기류에도 여파가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민생 발목 잡기다, 거대 이석 독주다, 양당이 맞서며 후반기에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내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 등도 곧 출마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국민의힘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손꼽혀온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 이들 중 김민석 전 총리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며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김 전 총리는 내일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와 국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다른 당권 주자들 역시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는데 1인 1표제와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연일 언급하며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 참석 등 외교 안보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내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처음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 징계 방침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주까지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징계 요구안은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6.3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이 우선적인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징계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장동혁 대표의 원론적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 중진인 오선 윤상현 의원은 법과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며 정치는 정치로 풀자며 징계 정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당은 또다시 반장동혁과 친장동혁계로 갈라져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첫 최종 결론인데요. 특검은 선고 과정을 중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지난해 1월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9일 이뤄집니다. 비상계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최고법원 판단입니다. 계엄 관련 범죄 행위 다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정점에 대한 첫 결론이라 더 주목됩니다. 내란 특검팀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은 1심 8건, 항소심 11건, 상고심 3건 등 총 22건에 달합니다. 내란 특검은 선고 장면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는데 성사된다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재판부, 소부 역사상 처음입니다. 다만 대법원 선고 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중계 요청이 받아들여져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같은 날 체포영장 집행 저지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1심 판결도 이뤄집니다. 또 김건희 씨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대법원 선고도 진행됩니다. 두 사람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1심은 다음 날인 오는 10일 마무리되는데 김건희 특검의 구형과 한 총재 측의 최후 진술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 과거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오늘 새벽

0: 만 남성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1: 경찰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8일. 50대 남성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 여성의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오자 여성은 지난달 10일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즉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A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인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2호와 구금이 가능한 4호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과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등 별다른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한 경찰의 위험성 체크리스트 결과 A씨는 28개의 항목 가운데 9개에 해당해 위험도 보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달 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고 A씨는 그로부터 열흘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든 채 피해 여성의 퇴근 시간 직장에 찾아간 겁니다. 여성이 당시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3분 만에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내일 오후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직접 사과합니다. 학생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여론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받은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 5.18 민주화운동 비하와 조롱응원을 펼쳤던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를 찾습니다.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직접 광주제일고에 가서 사과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과 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 교육도 받기로 했습니다. 조롱응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기말고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앞서 두 학교 만남은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두 지역 교육당국이 어렵사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3: 양시도 교육감님께서도 수차례 통화를 해서 필요하다.
4: 김어중 서울시교육청 체육관광예술교육과장입니다.
3: 필요하다. 어떻게든 추진을 해보자라는데 공감을 하셔서 유서.
2: 만약 진심 어린 사과와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진영 싸움으로 번진 여론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선수들에게 내린 6개월 출전정지 중징계에 대해서도 선처받을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5: 진정한 사과가 있고 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의 그런 사과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은 향후에 이제 징계를 조금 감경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2: 무엇보다 어른들이 만든 표현에서 비롯된 잘못을 학생들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사과 방문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YTN 임우석입니다.
0: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관련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6: 경찰이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학교나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협박글 등이 올라올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협박범은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즉각 내부수색을 벌였는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일고는 배재고 선수들의 사과 방문을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 등을 우려해 현장에 기동대 등 경력을 학교 외부에 배치해 대비할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한

0: KB 있었는지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를 신속히 하라는 권고에도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늑장 수사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1: 홍명보 전 감독 재선임과 관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건 2년 전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한 겁니다. 경찰이 처분을 계속 미루자 고발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했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사건을 맡은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수심인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경찰 수사 통제 장치로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대해 불복해 신청한 수사 심의를 직접 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수심의 의결의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결과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처분 없이 또 9개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월드컵 부진 책임론이 불거진 이후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관련 사건을 모두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뒷북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체 전선은 제주 부근 해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더 많겠습니다. 낮이 되면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 지역을 덮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비가 내릴 때는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는 전반적으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다가 내일도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그리고 3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강변북로는 올림픽대로 이제 정체 구간 없이 통과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나 북부간선도로도 막힘이 없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창동 차량기지 지나는데 의정부 방향으로만 짧게 정체되고 있고요.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도 양방향 원활합니다. 동작대로는 사당역 쪽으로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전체적으로 원활한 가운데 외곽 방향으로는 천안 분기점 부근에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방금 치워졌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양방향 빗길이기 때문에 노면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수도권제 1순환고속도로 안현 분기점 부근 일산 쪽으로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깊어가는 일요일 밤. 이번 시간은 손무현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제목 없는 시.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손무연의 제목 없는 시 듣고 왔습니다.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뉴스 앤 뮤직 이번 주말 마지막 시간대 방송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좋은 노래 청취해 보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요. 자유롭게 라이브 채팅창 이용해 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9746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아바의 치키티타 먼저 듣고요. 이어서 보이스투맨의 On Bended Knee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영국군 당국은 현지 시간 5일 예멘 연안 홍해에서 화물선이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군 산하 해상무역기구 UKMTO는 예멘의 항구 도시 호데이다에서 남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해상에서 화물선이 신원미상의 무장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화물선과 선원들은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영국군 당국은 누가 공격을 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안도시 호데이다 인근 바다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이틀째 엄수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이란 전역에서 모인 시민들은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데모살라 중앙광장에 모여 하메네이를 추모했습니다. 중앙광장을 가득 메운 추모객들은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데모살라에서 시민들이 참석하는 영결 예배가 열린 뒤 엿새에는 6일에는 테헤란 시내에서 장례 행진이 진행되고 이후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에서 시아파 고위 성직자들이 참석하는 장례 예배가 마련됩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병한 에볼라 사망자가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민주 콩고 언론 공보부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1,528명으로 하루 전보다 26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숨진 사람은 19명 증가한 492명으로 집계돼 치명률은 32.2%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민주 콩고와 이웃한 우간다에서는 지난달 21일 20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8분에서 39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249번님 문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 첫 곡 오프닝 때 띄워드린 곡이 손무현의 제목 없는 시였는데요. 이 노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라서 절로 흥얼거리면서 따라 불렀습니다. 라고 문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9249번님의 취향을 딱 저격한 노래였군요. 제가 신청한 노래가 아닌데도 마치 저를 위한 노래 선물인 것만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이런 문자와 함께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B2B의 그리워하다 듣고 싶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 노래는 저희가 이번 시간 끝곡으로 준비해놓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해 주시고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이상은의 공모도화가 김건모 드라마까지 만나고 오겠습니다.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체전선이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무는 가운데 당분간 내륙은 무더위 속에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상공에 영하 1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자리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에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지만 내륙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지방정부의 전기요금 지원이 없는 쪽방촌에 3개월간 한 명당 최대 12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인천, 대구, 대전 등 4개 지역의 5개 쪽방촌이 대상입니다.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에어컨 40대와 선풍기 1,610대를 쪽방촌 주민들에게 공급한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으로 9249번님의 신청곡 B2B 그리워하다. 이어서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말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입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1: It's missing.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비가 소강상태일 때가 더 많겠습니다. 낮이 되면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 지역을 덮겠고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 그리고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장마철이 이어지면서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도 잘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는 밤이 깊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차량 자체가 적은데요. 동부간선도로는 창동교 진출하는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램프 부근의 사고 때문에 부분 통제되는 지역이 있어서 여기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하계역과 노원역 사이로는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나 북부간선도로 막힘 없고요. 국회대로는 외곽 방향으로 목동 운동장 위에서 그리고 반대쪽 으로는 화곡구가 위에서 정상 속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정체 구간 거의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차가 많아 밀리는 구간은 없고요. 다만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동홍천 부근 1, 2차로에 사고 났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일단은 11개 상임위 출발을 했고 그러면서 입법 속도전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에 법사위에서 이 보안사건 완전 폐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을 할 예정인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2: 좀 진행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10월이면 이제 검찰청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0: 조현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2: 개정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형소법뿐만 아니에요. 형소법과 관련된 각종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형소법 문구 하나만 보안수사권 폐지 문구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각종 규정도 모두 다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운영이 되고 굴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의에 함께하고 원내 다시 협상에 들어오고 함께 예. 이 부분을 논의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논의의 장은 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3: 아니 검찰청이 사라지는 게 10월 1일 날 검찰청이란 네. 간판이 떼지죠? 이게 어제 오늘 얘기냐 말이죠. 이거는 벌써 1년 전에 결정이 된 상태인데 10월 1일 날 검찰청이 사라지니까 빨리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고 빨리 그 전 단계로 법사위를 열어야 됩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긴 시간에 뭐를
0: 김동원
3: 했습니까?
0: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3: 지금 경기도지사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번에 또 그렇죠.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5월 달에 넘겼는데 5월 달에 정청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서로 핑퐁 게임이 하죠. 이거야말로 민주당은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붙들었습니다. 1년 10개월 남은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일당이 된다면은 그 당시에 민주당은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18개 다 갖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저는 민주당의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요. 아마도 관례가 DJ와 노무현 때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법사위원장은 우리 야당이 갖고 와야 된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할 그런 상황이 있대. 제발 예. 일관된 그 행태를 좀 갖고 가시라 이런 말씀을 돌려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완전 보이콧 선언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행동안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에 다시 논의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걸로 이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민주당 추천은 배제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2: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특검을 출범시키고 할 경우에는 추천권은 야당, 여당, 그다음에 제3자가 추천을 해오곤 했죠. 네. 만약에 집권 여당과 관계된 그런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한다면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집권 여당을 배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선관위 사태가 집권 여당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물론 여당으로서의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선관위 자체가 무능이었고요. 무책임하게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를 했던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를 하고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야당 입장에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을 조속히 시행하자고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가 추천하느냐를 가지고 다툴 문제는 아니죠. 조속히 출범하는 게 중요한 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야당, 제3자 추천을 통해서 이러한 특검이 조속히 발족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고요. 예. 만약에 민주당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제3자 추천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제3자 추천 중에서 이제 대한변협 얘기도 나왔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3: 평상시 같으면 대한변협 추천도 좋은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시자고요. 지금 중앙선관위의 선관위장 대행이 누굽니까? 위철한 상임위원 아닙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유력하게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밥친구, 이거는 뭐 여러 언론에서 다른 거죠. 가장 가까운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도 했고요. 자, 바로 이런 분들을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특검을 여권에서 임명을 한다. 이게 수사가 안 될 거는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담보를 위해서 대한변협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바로 이분이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것 저런 거를 고려를 하기 위해서 보다 객관적인 장치에 의해서 추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추천은 당연히 여기서 제외를 예. 해야 된다는 게 아마 국민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TV로 방송되는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이어집니다.
1: 경기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교제를 하던 관계였는데 남성은 피해 여성의 퇴근길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조경원 기자입니다.
2: 새벽 시간 한적한 골목길을 걷던 여성이 한 남성을 마주치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한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서더니 어깨를 붙잡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고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3: 보리스라인이죠. 이렇게 성각으로 이렇게 쳐 있고.
0: 목격자입니다.
3: 바닥에는 저렇게 흥건했어요.
2: 새벽 2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한 A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4: 남성의 기운이 약간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목격자입니다.
4: 제가 지혈하면서 특이하게 봤던 게 손에 반코팅 장갑을 끼고 있더라고.
2: 경찰은 피해 여성이 A씨와 과거 4년 동안 교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퇴근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길목에서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직장은 이곳에서 걸어서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곳 현장에는 범행 당시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A씨에 대한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우선 경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가해 남성 A씨는 피해 여성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 처분을 위반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8일 피해 여성은 과거 교제하던 A씨가 직장에 찾아오자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달 10일 경찰에 스토킹 피해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A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인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고 피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당일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3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행을 막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해온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한 남양주 사건 넉 달 만에 이렇게 또 같은 일이 성남에서 발생했죠. 법무부와 경찰청이 스토킹 살인 사건 재발을 막겠다며 합동 대응을 예고한 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김훈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려왔습니다. 위치 추적까지 당해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넉 달 만에 또 일어났습니다. 스토킹으로 전 연인을 신고했던 60대 여성이 살해당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법무부와 경찰이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맡겠다며 합동 대응을 예고한 날입니다.
7: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0: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7: 전자장치 부착 등

0: 접근을 시도하면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접근 경보가 뜨는 즉시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은 피해자에게 출동하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이런 대응에도 이번 성남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막지는 못했을 거란 겁니다. 스토킹 피해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다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임박했을 때 신고하는 스마트워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할 추가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자신의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채 범행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시 으슥한 공간에 차량을 주차한 장윤기는 조수석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피해 여학생을 등 뒤에서 목을 감아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진짜 범행 목적이 납치와 성폭행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라며 관련 CCTV 영상 등을 재판 증거로 추가 신청할 방침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수현 사건이 N번방과 비교가 안 된다는 등의 언급을 하며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세희 대표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을 언급하며 드라마 퇴출 수준이 아니고 N번방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김수현의 하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며 이건 말고도 다른 사진이 있고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관련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강요 미수 혐의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된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쿠팡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백악관이 한국의 표적 수사까지 거론하는 등 이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갈등의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더 주목됩니다. 유토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최근 미국 정부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쿠팡 주식을 매수한 뒤 여러 차례 사고 팔기를 반복했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정부 유출 사태가 터진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쿠팡 사태에 주목하면서 하원 법사위 증언을 추진하던 올해 2월 초 최대 규모로 쿠팡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투자 계좌 두 개를 이용해 올해 5월까지 모두 18차례나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현재 남은 주식은 최대 13만 달러, 2억 원어치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쿠팡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만큼 큰 수익을 올리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팡 주식을 포함해 모든 투자 거래는 전적으로 운영사가 결정하고 자신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해 충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쿠팡 사태를 다루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들도 과거 쿠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법률회사에 재직하던 2024년 강연과 자문 사례금 명목으로 만 달러를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앨리스 누커 국무부 차관도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을 해주고 보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내건 암호화폐로 거의 100만 명의 손실을 봤으며 손실액이 38억 1천만 달러, 5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암호화폐 분석업체 난센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트럼프 밈코인 구매자 가운데 대략 3분의 2에 해당하는 98만 8천여 명이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밈코인 거래로 6억 3,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오늘로 이틀째를 맞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은 대규모 반미 애국 집회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계자인 아들 모즈타바가 마지막 안장식의 모습을 나타낼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4: 대사원 광장에 구름대처럼 몰려든 추모객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0: 애도합니다. 35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물 한 개를 분사할 정도지만 복수를 다짐하는 붉은 깃발은 쉴 새 없이 펄럭입니다.
1: 제국주의와 미국에 맞서는 폭풍 같은 함성.
0: 반미 애국 집회를 방불케 한 하메네이의 장례식. 추모객들은 트럼프를 제거하라는 팻말을 들고 암살자에게 피해 죽음을 외쳤습니다.
1: 신께서 최고 지도자의 암살자를 저주해 트럼프도 사랑하는 이가 죽는 고통을 겪게 하시길. 하메네이 장례식 추모객입니다.
0: 장례식이 시작됐지만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례식 마지막 날엔 등장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오는 9일 하메네이의 고향에서 열릴 안장식에 직접 참석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과 경호팀의 만류로 최종 등장 여부는 극도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례식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며 가짜 눈물일지 모른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 모인 인사들을 한 방에 제거할 수 있지만 협상할 상대를 없애지 않으려고 참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2: 영국 군 당국이 현지 시간 5일 예멘 연안 홍해에서 화물선이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군 산하 해상 무역기구는 예멘의 항구 도시 호데이다에서 남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해상에서 화물선이 신원 미상의 무장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화물선과 선원들은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영국 군 당국은 누가 공격을 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안 도시 호데이다 인근 바다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90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정확히 1시간 25분간 통화했으며 실무적이면서도 매우 건설적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습으로 전쟁 주도권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의 밀착 관계를 부각하며 외교적 존재감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입니다. 공원을 걷다 보면 비둘기에게 먹던 과자나 먹을 걸 주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분들 자칫하면 벌금 100만 원까지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팩트체크 시간에는 지난달부터 단속이 강화된 서울시의 야생생물관리법에 대해서 선정수 팩트체커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때문에 분통 터졌던 분들 많으시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축구협회를 두고 카르텔이다, 적폐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단체를 지칭할 때 흔히 쓰는 카르텔이라는 단어. 어디서 온 표현인지 알고 쓰면 더 좋겠죠. 잠시 후 어원연구가 신동강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열린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이번에는 미디어 속 언어를 재해석해보는 미디어 언어 시간입니다. 요즘 축구 이야기로 온 나라가 뜨겁죠.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실망을 했는데요. 특히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은 대통령까지 문제를 지적할 정도로 거셉니다. 축구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의 파벌 관행은 많은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오늘은 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익단체들의 이름 유래를 어원풀이를 통해 알아보고요. 또 개선 방향까지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말 속에 답이 있다. 안녕하세요. 말로콤즈 신동광입니다.
0: 네. 우리가 지난달 초에 사실 월드컵을 주제로 제발 좀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
2: 네, 그랬었죠.
0: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2: 일단은 먼저 굉장히 속상했고요.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본래 어떤 일을 하려고 만든 조직일까? 협회란 말을 들으면은 기본적으로 협력, 신뢰, 공정 같은 개념이 떠올라야 되는데
0: 네.
2: 요즘엔 자꾸 파벌이나 기득권, 인맥 같은 그런 단어들만 먼저 많이들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오늘은 협회, 연맹, 조합, 길드, 카르텔 같은 말까지 유래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0: 네, 어원으로 이 협회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적 단어들 본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2: 네, 흥미롭죠. 이 단어들이 거의 다 비슷한 뜻에서 출발했어요. 먼저 협회부터 보겠습니다.
0: 네.
2: 협회의 협자는 함께 힘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회자는 모임을 의미하죠.
0: 네.
2: 말 그대로 함께 힘을 모으는 곳이란 뜻인데 한자를 뜯어보면은 협자가 특히 재밌습니다.
0: 네.
2: 열십자에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힘력자가 세 개 붙어 있는 합할협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힘이 한데 모여 있는 형상이거든요.
0: 그러네요.
2: 네. 그래서 협회란 여러 힘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곳. 듣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이름이어야 되죠. 그런데 뭐 영어로 봐도 비슷해요. 협회를 뜻하는 어소시에이션도
0: 네.
2: 라틴어 소키우스에서 왔는데요. 동료, 친구, 함께 가는 사람을 가리키죠. 사회를 뜻하는 소사이어티, 소셜미디어의 소셜도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0: 네, 협회나 사회나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안고 있네요.
2: 네, 정확합니다. 연맹의 뜻도 비슷해요. 연자는 끈으로 있다라는 뜻이고 맹자는 맹세나 약속에서 온 말인데요.
0: 네.
2: 약속으로 연결된 공동체인 셈이죠. 특히 맹세 맹자는 원래 피를 그릇에 담아 하늘에 맹세하던 의식에서 나온 글자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죠.
0: 네.
2: 결국 연맹은 피로 이은 맹세의 모임, 생사를 함께하는 집단을 뜻합니다.
0: 네, 연맹 이 말에는 구성원들의 어떤 탄탄한 신뢰와 비장함까지도 느껴지네요. 네,
2: 비장하죠.
0: 네. 네.
2: 하나 더 얘기하면 조합이라는 말도 있어요. 조직을 의미할 때 쓰이는 짤조자, 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뭐 뜨개질을 하다 그런 뜻 같은데요.
0: 네.
2: 자, 옷감을 짜다라는 얘기죠. 실을 꼬아 만든 끈에서 왔어요. 함께 힘을 짜는 조직이죠.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은 약하지만 여러 가닥이 모이면은 질기고 다부진 밧줄이 돼요.
0: 네.
2: 그래서 옷감을 짜듯이 시실과 날실이 정교하게 얽혀야 단단한 천이 되잖아요.
0: 네.
2: 그렇게 잘 짜인 모임이 바로 조합입니다. 혹시 결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0: 결사 조직, 결사 모임.
2: 네네.
0: 그런 말 들어본 것 같아요.
2: 뭐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한다는 그런 뜻하고는 한자가 다르고요.
0: 아.
2: 요거는 모임을 결성하다, 맺어진 모임을 뜻합니다. 아마 이제 비밀 결사란 말들 예전에
0: 맞아요.
2: 여러 가지
0: 네.
2: 뭐 문학 작품이나 영상 작품에서 보셨을 거예요.
0: 협회부터 연맹, 조합, 결사까지 말씀해 주신 단어들의 의미가 참 듣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2: 그게 바로 핵심이죠. 그래서 협회도 연맹도 조합도 모두 출발점은 아주 좋았습니다.
0: 네. 요즘 일부 협회가 주는 느낌과 어떤 그 정체성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뭐 이렇게 좋게 출발해서도 실제로 쓰이는 것들이 다르면은

0: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 자, 그럼 카르텔은요? 요즘 축구협회 비판을 할 때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0: 예, 카르텔 굉장히 좀 부도덕한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어원을 따라 올라가면은 그리스어 카르테스에서 왔대요. 파피루스 잎사귀를 뜻하는데요. 파피루스는 예전에 그 문서였다는 거는 기억하시죠?
1: 네.
0: 예, 이제 뭐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나온 두루마리 같은 것들이요.
1: 네.
0: 종이 한 장을 뜻했던 말이었는데 그 종이가 1550년대에 영어에 처음 등장할 때 의미가 결투 도전장, 도발 편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싸움을 거는 편지였었던 거죠.
1: 결투 도전장이 어떻게 지금의 카르텔이 된 건가요?
0: 17세기로 가면서 전쟁 중에 포로 교환 협정서를 쓰는데 이 말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세기 말에는 독일에서 기업들이 가격 담합 모임을 카르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후 지금의 부정적 의미가 됐는데요. 처음엔 적끼리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는 손잡고 시장을 나눠 먹었죠. 도전장에서 공모로. 예, 이게 카르텔의 의미의 역사입니다.
1: 네, 참 길고 흥미로운 역사가 있네요.
0: 네.
1: 여기서 하나 더 짚어주실 말이 있는데요. 의리. 한국에서 협회들이 카르텔을 유지하는 힘이 바로 의리가 아닐까 싶어요.
0: 예, 맞습니다. 의리란 말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근본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의리라는 말을 보면 원래 의자는 그 매하는 양, 양자에다가 나아자가 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바칠 때 우리가 양을 많이 바쳤잖아요.
1: 네.
0: 거기서 나온 말이니까 올바름, 정의로움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 리자는 구스록자, 그러니까 옥옥자를 결대로 다듬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치나 도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의리란 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른 이치예요. 굉장히 고귀한 말이죠.
1: 네, 참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네요.
0: 예, 타락하게 된 경로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마땅한 도리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거쳐서 우리끼리의 충성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의리로 한 번만 봐줘란 말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선수 선발이나 감독 선발에 대한 비리도 예산 나눠먹기, 낙하산 인사 다 의리라는 이름으로 작동하거든요.
1: 그러네요.
0: 예, 의리가 올바름을 잃어버리는 순간 협회는 카르텔이 돼버립니다.
1: 네.
0: 의리가 카르텔의 접착제가 돼버린 셈입니다. 네.
1: 그럼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처럼 엘리트 비밀 결사 쪽은 어떨까요?
0: 이제 이건 서구권에서 나왔던 말들이고요. 프리메이슨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석공, 그러니까 돌제주꾼이죠. 자유로운 석공들의 모임을 뜻해요. 중세 유럽에서 성당이나 궁전을 짓던 장인 석공들의 길드에서 출발했고요.
1: 네.
0: 특정 영주나 길드에 예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석공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장인 조합이 17세기부터 지식인들이 가입하는 비밀 친목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과 결합하면서 세계적인 비밀 네트워크가 됐다라고 하죠.
1: 네.
0: 그래서 뭐 모차르트나 조지 워싱턴도 프리메이슨의 멤버였다라는 그런 설도 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석공 길드에서 세계 비밀 결사로 그 변모도 참 극적이네요.
0: 예, 여기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이에요. 그 뜻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빛을 비추다를 뜻하는 라틴어 일루미나레에서 왔습니다. 1776년 독일 바이에른에서 아담 바우스 하우프트라고 하는 학자가 계몽주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만든 비밀 지식 결사 조직이었는데요. 미신과 종교적 권위에서 벗어나 이성과 자유를 추구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죠.
1: 네.
0: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바이에른 정부에 의해서 해산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음모론의 단골 소재로 살아남아 있는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는 조직이죠.
1: 빛을 추구하던 모임이 음모론의 상징이 됐다는 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작가님,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떤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엔 다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변질이 됩니다.
0: 변질됐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처음엔 다 명분이 있었어요. 함께 힘을 모으자, 피로 맹세하자, 정의를 추구하자, 자유를 지키자, 빛을 찾자.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 시간이 지나면
1: 네.
0: 내부의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기우나 봐요. 그래서

0: 자기 보존 본능이 모두 공동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협회가 카르텔이 되는 과정이 마피아가 저항해서 착취로 가는 과정이 사실 다 같은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사실 특정 스포츠 협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참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데 답은 의외로 이미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협회로 늘 양궁협회가 꼽히죠. 예,
1: 네.
0: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무리 세계 랭킹 1위나 금메달리스트라고 해도 이 선발 과정에서 이겨야지 국가대표가 됩니다.
1: 의리로 선발하지 않죠.
0: 네, 예외가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정과 정의라는 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우리는 굉장히 좋은 협회라고 인식을 해요. 사실 그게 가장 어렵죠. 의리로 좀 봐달라고 전화 한통 넣는데 그거 안 받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 선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합니다.
1: 네.
0: 뭐그 조직들만의 또 나름대로의 룰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궁협회가 더 특별해 보이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이익단체 협회 개혁의 방향을 한세 가지 정도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뭐가 있을까요?
0: 첫 번째는 선발과 심판 기준의 완전 공개예요. 밀실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개된 데서 뭔가를 갖다가 그 공유하고 함께 하게 되면은 의리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1: 투명하게 선발과 심판 과정을 모두 공개한다.
0: 그렇죠.
1: 네,
0: 예.
1: 두 번째는요?
0: 그리고 임원의 임기를 제한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감사를 좀더 철저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자리든 오래 앉아 있으면은 그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1: 네.
0: 마지막으로 성과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세 길드처럼요. 조직이 실패하면은 수장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졌어도 자리는 지키는 그런 형태는 더 이상 지속되면 안될것 같습니다.
1: 네, 말속에 답이 있다. 늘 외쳐주시는 인사말인데 오늘따라 더
0: 네.
1: 와닿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3: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7시 10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입니다.
1: 네.
3: 4월에 했던 뉴스 명당 모니터링에서 월요일 코너 국정감사의 아쉬움에 대해 짚었었는데요. 이 코너가 5월 18일부터 명당혁신이라는 새 코너로 바뀌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명당혁신이가 기존 코너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더 나아진 점이 있는지를 위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1: 네, 명당혁신위 어떤 부분이 새롭게 바뀌었나요?
3: 명당혁신위로 바뀐 이후에도 국정감사의 고정 패널이었던 신인규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고 있고요. 다른 패널인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석현 시사평론가가 모두 프로그램의 다른 코너에 출연하고 있었기에 패널 구성만 본다면 크게 달라진 점은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시점을 맞아 국정 지적보다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정당의 쇄신을 모색하다는 점에서 코너명을 명당혁신위로 바꾼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1: 네, 새로운 패널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자, 방송 내용은 어땠습니까?
3: 그런데 패널들의 발언에서 이런 쇄신안이 보이느냐 한다면 의문이 들었는데요. 출연하는 세 패널 모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임하면 안 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물러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표현들이 평론가가 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느껴졌는데요.
1: 네.
3: 두 당의 대표에 대해 김정철 최고위원은 소금물에 중독돼 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했고요. 김민아 시사평론가는 무식한 얘기다, 몸이 좀 약한 것 같다, 합병증이 우려되니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1: 네.
3: 비판은 있지만 대안은 없는 원색적인 비난에 가까운 표현들은 정치평론가라기보다 지금 책임론을 두고 싸우는 정치인들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방송을 들으며 저는 다른 채널에서 모 평론가가 한 발언이 생각났는데요. 우리는 관

0: 개발자로서 논평할 수는 있지만 플레이어는 되지 말자.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다. 플레이어가 될 거면 차라리 정당을 만들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1: 네.
0: 명당 혁신위의 패널인 평론가들이 관찰자로서의 시선으로 상황을 짚는다면 보다 혁신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1: 네. 뉴스 명단 관련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고요?
0: 또한 날이선 발언 대신 평론가가 가져야 할 넓은 시야는 또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1: 네.
0: 요즘은 지상파 종편 외에도 유튜브로도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지상파 방송도 유튜브에 스트리밍하거나 업로드할 정도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 네.
0: 진행자도 계속 유튜버들을 이른바 대형 스피커로 칭하며 이들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매주 던지고 있습니다. 진행자를 비롯해 패널들도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있고요. 설령 출연이나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치평론가라면 거기에서 나온 발언과 흐름을 챙겨놓아야 할 시사 유튜브 채널들이 있습니다.
1: 요즘 인기 있는 정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200만이 넘어가죠?
0: 네. 그런데 유독 김민하 평론가만 이에 대해 모르쇠 반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6월 15일에는 김어준 씨나 뭐 매불쇼는 이제 한 2주간 쉰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라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유튜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1: 네.
0: 이에 진행자가 겸공, 김어준의 겸손을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안 하셨나요? 라며 묻자 저는 그런 유튜브 있는지 잘 모르고 라고 답하는데요. 6월 22일 역시 같은 질문에 제가 뭐 유튜버는 잘 몰라서 유튜버들 싸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라고 답합니다.
1: 네.
0: 그런데 22일의 경우에는 앞서 이석현 평론가와 신인규 변호사가 김어준 사단을 이루는 팀 김어준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진영 갈등이 이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1: 네.
0: 그 와중에 본인만 김어준이나 이들의 유튜브 채널을 모른다고 고소하는 김민하 평론가의 태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출연하는 매체가 YTN이다 보니 전통 언론,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존중 같은 게 아닐까 짐작은 해봅니다.
1: 네, 선을 그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아예 모른다는 것은 좀 어색하긴 하네요.
0: 이런 상황에서 진행자의 노련한 역할이 잘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6월 26일 여의도 숙녀캠프에서 진행자가 강수영 변호사에게 당신은 용역평론가냐 촉법평론가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강수영 변호사는 녹화 방송이니까 아직 공개된 거 아니잖아요 라고 답하는데요.
1: 네.
0: 이는 팟캐스트이자 유튜브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다스웨이더에 출연한 유시민 전 장관의 표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발언이 나온 방송은 생방송이 아니라 6월 24일에 녹화해 26일에 공개되는 방송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26일 오전 방송인 뉴스 명당에서 진행자가 이 발언을 하던 시점에는 정작 이 말이 나온 본방송은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의도 정치인과 평론가 사이에서는 24일 녹화 이후 이 말이 다 퍼져서 회자되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본방송이 나간 이후에는 관련 기사들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무조건 유튜브에서 나온 말이니까 하고 배척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슈화될 부분은 빠르게 잡아서 과한 표현은 정제한 후 방송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전통 매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임을 진행자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꼼꼼하게 짚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살펴볼 주제는 길거리 동물 먹이주기입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또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에서 많은 동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2026년 6월부터 서울시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가 되고 있나요?
3: 네, 이 서울시는 2025년 4월, 그러니까 1년하고도 2년 전이네요.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이 야생생물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1: 네.
3: 그렇다고 해도 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뭐 이런 모두 38곳에서 이 먹이 주기 금지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요.
1: 네.
3: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뭐 북서울 꿈의숲, 서울대공원 뭐 이런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이 되고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11곳 뭐 이런 곳들도 금지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1: 네.
3: 이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처음 적발되면 2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 세 번째는 10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1: 아, 이게 또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다르네요.
3: 네.
1: 자, 그럼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네, 제가 직접 서울시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봤는데
1: 네.
3: 아직까지 이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해서 취합을 하지 않아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 관계자가 현장을 몇 군데 나가서 관련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이 과태료 부과 시행 이전보다 확실히 먹이 주기가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 네.
3: 이 관계자가 체감을 전하는 것이어서 뭐 좀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과태료 제도 시행에 효과가 있는지 좀 심층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에 새로 시행된 정책의 이름이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입니다.
3: 네.
1: 비둘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3: 이번 서울시 조치는 사실상 비둘기를 겨냥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야생생물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이걸 이제 유해 야생동물로 정하고 있는데
1: 네.
3: 이 야생생물법 시행 규칙은 이 유해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부류를 구체적으로 8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등 그리고 일부 지역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 네.
3: 이런 부류는 비도시 지역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 서울시 조치에 해당되는 건 일부 지역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펄날림 등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이렇게 정해집니다.
1: 네.
3: 이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이 2020년에는 667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1,432건으로 3년 동안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민원 내용은 보행 불편, 배설물과 깃털 뭐 이런 위생적 피해 그리고 비둘기 사체 처리 뭐 이런 것들인데요. 비둘기가 갑자기 날아오르면 무서워서 막 크게 소리를 지르는 분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비둘기가 내 눈앞에서 갑자기 날아오르면 정말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고요.
3: 네.
1: 또 털이 날리고 또 곳곳에 이 배설물이 있다 보니 싫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에 먹이를 주는 분들의 심리는 뭘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네.
3: 이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측은지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불쌍하니까 준다 이런 분들 많은 것 같고
1: 네.
3: 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먹이를 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쌍하고 귀여워서 그리고 자비심의 발현 이런 식으로 먹이를 주는 건데요.
1: 네.
3: 비둘기가 먹이를 받아먹는 걸 보면서 재밌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애기들 공원에서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주면서 깔깔깔깔하고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
1: 네.
3: 이 우리나라의 비둘기가 크게 늘어나게 된 계기가 서울올림픽, 대통령 취임식 이런 큰 행사에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런 큰 행사들에서 비둘기를 날리는 게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비둘기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들여와 놓고 이제 와서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항변도 비둘기 애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1: 네.
3: 일부 동물단체들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게 하는 정책은 결국 비둘기를 굶어 죽게 만드는 처사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3: 그런데 비둘기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습니다.
1: 네.
3: 살기 위해서 먹이를 찾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이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게다가 이 비둘기는 번식력이 강해서 먹이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이

0: 두기를 금지해서 개체수 조절을 시도하는 건데요. 실제로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 이런 해외 각국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걸 금지해서 개체수 조절에 성공한 사례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게 오히려 그 비둘기의 사냥 능력을 퇴화시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한강공원 등 38곳이 먹이 주기 금지 구역으로 정해졌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외에 다른 곳에서는 먹이 주기를 해도 되는 건지요?
0: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은 먹이 주기 금지 구역 내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됐을 때뭐 이걸로 한정이 되는데, 따라서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1: 네.
0: 그렇지만 뭐 금지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1: 네.
0: 그리고 먹이 주기가 계속되고 개체수가 늘어나서 배설물로 인한 피해 민원이 빗발치면 결국에는 유해 조수 포획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먹이 주는 분들은 당장에 불쌍하고 귀여워서 먹이를 준다고 할지는 몰라도 이게 개체수 급증으로 이어지면 결국에는 비둘기들이 통째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1: 네, 저도 어릴 때 다친 비둘기를 발견하고 동물병원에 데려간 기억이 있는데, 네, 물론 소중한 생명이지만 그래도 먹이 주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도시하천에서는 오리 가족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새끼 오리 여러 마리가 어미를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을 저도 발견한 적이 있는데, 오리에게 빵이나 과자, 시리얼 같은 사람 음식을 먹이로 주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저도 요즘에 양계천을 따라서 뭐 산책을 하다 보면 귀여운 오리 가족이 하천에 떠다니는 걸 많이 볼수 있는데요.
1: 네.
0: 이제는 뭐 번식기가 거의 끝나는 시즌이라서 이 새끼들도 제법 많이 큰 청소년쯤 된 모습을 볼수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뭐라도 좀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부쑥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비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먹다 남은 뭐 식빵이나 과자, 시리얼 이런 거 들고 와서 귀엽고 불쌍하니까 먹을 것좀 나눠주겠다는데 왜 참견이냐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1: 네.
0: 그래서 좀 해외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영국은 이 여러 지자체들이 오리에게 빵을 주는 거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뭐 미국도 지자체에 따라서 오리나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걸 금지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1: 네.
0: 이게 우선 오리들에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천사의 날개, 뭐 엔젤 윙스라는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날개의 마지막 관절이 뒤틀리고 날개 깃털이 몸에 닿지 않고 옆으로 쭉 나오는 질병인데요. 이 새들은 일반적으로 날지 않을 때 날개를 접어서 몸통에 밀착시키는데, 이 천사의 날개 질환이 있으면 날개가 접히지 않고 몸 바깥쪽으로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날 수도 없게 되고요.
1: 네.
0: 아직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는 않았는데, 탄수화물 과다 섭취, 뭐 이런 영양 불균형 탓에 이 질환이 발생한다, 뭐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 어릴수록 이 영양 불균형에 노출이 되면 각종 질병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1: 결국 이게 물고기를 주느냐, 아니면 스스로 잡는 법을 터득하도록 냅두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0: 이 오리가 잡식성 동물이라서 오리도 사실 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물풀 뜯어먹거나 뭐 작은 곤충을 사냥해서 먹거나 알아서 잘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먹이를 주게 되면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연적인 먹이 활동을 하게 되는 능력이 떨어지죠.
1: 네.
0: 이 오리들이 자연의 일부로서 본성을 발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주는 먹이를 계속 받아먹고 의존하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1: 네.
0: 그리고 또 비정상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면 하천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직접 관찰한 장면을 좀 말씀드리면,
1: 네.
0: 이 새끼 오리를 거느린 어미가 먹이 주는 사람 앞에서 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고, 뭐 새끼들도 이빵 부스러기 받아 먹으려고 막 알짱거리는데, 다른 오리들이 날아와서 텃세를 부리면서 어미 오리가 쫓겨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1: 네.
0: 이런 상태라면 새끼 오리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건데요. 이럴 때 외갈이나 고양이의 습격에 새끼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이 먹이를 주지 않아도 이 오리들은 물속에 사는 곤충이나 물풀을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1: 네.
0: 이 사람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이 아귀를 품은 사람에게 쉽게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2022년에는 서울 도시하천에서 10대 형제가 오리 가족에게 돌팔매질을 해서 몰살시킨 사건이 있어서 한번 큰 반향이 일기도 했습니다.
1: 네, 아, 저도 정말 이 뉴스를 접하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0: 네.
1: 이 형제 처벌은 받았나요?
0: 이 야생생물법 8조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계기가 경찰서 수사관이 시민 신고를 받고 자수를 권고하는 벽보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1: 네.
0: 결국 이 범인은 인근에 살고 있는 10대 형제로 밝혀졌고 입건이 됐다는 것까지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제가 직접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는데요. 검찰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문서상 필요한 경우 외에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소년법 조항에 따라서 소년 사건의 처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일단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고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사람을 해친 게 아니라고 해서 가해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리는 해당되지도 않지만 뭐 비둘기처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됐다고 해도 함부로 죽이거나 해치면 처벌받게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동물 먹이주기에 대한 진실들 선정수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스콜피온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2: 동반자.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3-2호와 구금이 가능한 4호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과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감정 조치를 위반하는 등 별다른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안전 조치를 위한 경찰의 위험성 체크리스트 결과 A씨는 28개의 항목 가운데 9개에 해당해 위험도 보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달 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고 A씨는 그로부터 열흘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든 채 피해 여성의 퇴근 시간 직장에 찾아간 겁니다. 여성이 당시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3분 만에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잘못된 응원구호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오후 광주 제1고를 찾아가서 직접 사과합니다. 학생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여론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받은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3: 5.18 민주화운동 비하와 조롱응원을 펼쳤던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를 찾습니다.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직접 광주 제1고에 가서 사과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과 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 교육도 받기로 했습니다. 조롱응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기말고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앞서 두 학교 만남은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두 지역 교육당국이 어렵사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4: 양시도 교육감님께서도 수차례 통화를 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조치로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든 추진을 해보자라는 데 공감을 하셔서.
3: 만약 진심 어린 사과와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진영 싸움으로 번진 여론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선수들에게 내린 6개월 출전정지 중징계에 대해서도 선처받을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5: 진정한 사과가 있고 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의 그런 사과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은 향후에 이제 징계를 조금 감경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3: 무엇보다 어른들이 만든 표현에서 비롯된 잘못을 학생들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사과 방문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2: 서울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의 방문 사과를 앞두고 광주제일고등학교가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광주1고가 배재고의 사과가 이뤄지는 오늘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교 밖 대로변 등에 기동대 등 경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네, 경찰이 이른바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광주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광주 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앞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 거듭 반공을 외치며 이념 공세를 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오랜 기간 공들인 행사였지만 악천후로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한 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공산주의 반대를 외쳤습니다. 공산주의는 패배자이고 암적인 존재라며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7: We'd like to stop a threat like that immediately and before it begins. It's like a cancer. You got to cut it out. You got to cut it out fast.
6: 오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대 진영을 미국의 적인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적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역대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기회로 삼아온 독립기념일 연설을 당파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데 이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군대를 괴멸시켰다며 미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했습니다.
7: Our recent victory by sinking the entire Iranian Navy, 159 ships, to the bottom of the sea, all done in just a moment's time, happened very quickly.
6: 하지만 이란에서 미군 공습으로 숨진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고 베네수엘라 강제

0: 인으로 숨진 사람만 3천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가 잔뜩 기대했던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는 악천후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공식 기념식장도 폭우로 한때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서 2시간 넘게 일정이 지연됐고 무더위와 비바람에 지역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날씨 탓에 연기하자는 참모들의 요청에도 트럼프가 연설을 강행하면서 공식 행사는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차례 사고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투자 계좌 두 곳에 쿠팡 보통주 주식을 담고 거래해왔으며 현재 남은 주식의 액면가는 최대 13만 달러, 약 2억 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주식 거래는 운용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한미 외교 통상 분야 중요 현안과 관련한 기업에 대한 투자인 만큼 이해 충돌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외환 거래가 평일 24시간 체제로 전환됩니다. 외국인 자본 유입 등에 대한 기대로 고환율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올해 2분기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01.93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평균은 무려 1,520원을 넘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꼽힙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도한 주식은 157조 3,08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치솟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 비율 재조정, 리밸런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환율 기조는 상승 압력이 높은 국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기간에 과거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고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외환당국은 원달러 거래 시장을 평일 24시간 중단 없이 열기로 했습니다. 뉴욕 서머타임 기간에는 월요일 새벽 6시부터 토요일 새벽 6시까지 운영되면서 원래는 거래가 불가능했던 새벽 2시에도 원달러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투자자 저변이 확대돼 국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될 것이고 글로벌 장기 투자 자금도 유입돼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들도 실시간으로 환전 주문이 가능해져 새벽에 급격한 환율 변동이 있더라도 환차손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장 야간 시간대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작은 만큼 거래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3: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 특히 우리는 굉장히 소규모 외환시장 거래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이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고요.
2: 외환당국이 필요하다면 유동성을 공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이 외국인 자금 이탈과 고환율이라는 상황을 안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올해 장마는 시작도 늦었는데 장마철답지 않은 모습이죠. 장맛비는 아니지만 오늘도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9도 등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남과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흐린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와 호남에는 최고 60mm, 영남 지역은 5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서울이 24도, 부산은 22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와 포항은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32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정체 전선은 주 중반에 북상해서 중부지방에도 영향을 주겠고요. 이후로 기온이 점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경기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교제하던 관계였는데 남성은 피해 여성의 퇴근길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새벽 시간 한적한 골목길을 걷던 여성이 한 남성을 마주치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한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서더니 어깨를 붙잡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고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6: 보리스라인이죠. 뭐 이렇게 성각으로 이렇게 쳐 있고 바닥에는 저렇게 흥건했어요.
5: 새벽 2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한 A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0: 남성의 기운이 약간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혈하면서 특이하게 봤던 게 손에 반코팅 장갑을 끼고 있더라고.
1: 경찰은 피해 여성이 A씨와 과거 4년 동안 교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퇴근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길목에서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직장은 이곳에서 걸어서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곳 현장에는 범행 당시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A씨에 대한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우선 경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어제 새벽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 처분을 위반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8일 피해 여성은 과거 교제하던 A씨가 직장에 찾아오자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달 10일 경찰에 스토킹 피해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A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인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고 피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해온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한 남양주 사건 넉 달 만에 이렇게 또 같은 일이 성남에서 발생했죠. 법무부와 경찰청이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을 막겠다며 합동대응을 예고한 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3: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김훈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려왔습니다. 위치 추적까지 당해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넉 달 만에 또 일어났습니다. 스토킹으로 전 연인을 신고했던 60대 여성이 살해당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법무부와 경찰이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막겠다며 합동 대응을 예고한 날입니다.
4: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법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3: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이미 차고 있는 범죄자가 추가로 스토킹 등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도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피의자 정보만 공유해온 겁니다. 이에 살인이나 성폭력 등 특정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스토킹을 저질러 접근 금지됐을 때도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접근 경보가 뜨는 즉시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은 피해자에게 출동하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런 대응에도 이번 성남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막지는 못했을 거란 겁니다. 스토킹 피해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다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임박했을 때 신고하는 스마트워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할 추가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2: 야구 경기 도중 상대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구호를 외쳐 논란이 커진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할 예정입니다. 배재고 학생 야구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은 오늘 오후 3시쯤 광주제일고를 찾을 예정입니다. 두 학교 학생들은 광주제일고 강당에서 약 30분가량 사과와 화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향후 관련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찰이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0: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학교나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협박글 등이 올라올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협박범은 배제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즉각 내부수색을 벌였는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일고는 배재고 선수들의 사과 방문을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 등을 우려해 현장에 기동대 등 경력을 학교 외부에 배치해 대비할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업들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점검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합니다. 당과 정부도 고위 당정 협의에서 메가 프로젝트는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신속한 이행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한성숙 총리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휴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지방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겁니다. 역사적 결단이다. 향후 30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제다라는 공감대 속에 속도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3: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적기 대응이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2: 강훈식 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기금을 조성해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은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진행 상황 검토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급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5: 대통령이 제가 직접 이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고 중앙정부는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 데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2: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시대엔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망이나 산업 부지를 조성하고 공급망을 조직하는 건 국가의 일이라며 국가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업은 물론 국가 주도의 투자 필요성을 부각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YTN 정윤영입니다.
1: 21대 후반기 국회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들어가지만 원구석을 둘러싼 여야 대치속 반쪽 국회가 예상됩니다. 국회는 조정식 국회의장 명의 공고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0인 요구로 제437회 임시국회를 개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 특별위 가운데 11개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입법 속도전을 앞세운 반면 모든 상임위원 사임서를 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하면서 보이콧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외환 거래가 평일 24시간 체제로 전환됩니다. 외국인 자본 유입 등에 대한 기대로 고환율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올해 2분기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01.93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평균은 무려 1,520원을 넘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꼽힙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도한 주식은 157조 3,080억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치솟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 비율 재조정, 리밸런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환율 기조

0: 또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들도 실시간으로 환전 주문이 가능해져 새벽에 급격한 환율 변동이 있더라도 환차손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장 야간 시간대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작은 만큼 거래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당중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 특히 우리는 굉장히 소규모 외환시장 거래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이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고요.
0: 외환당국이 필요하다면 유동성을 공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이 외국인 자금 이탈과 고환율이라는 상황을 안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안면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오늘부터 전체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모든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신청자는 안면 인증 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차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정과 첨단 기술이 필요한데요. 개발 속도와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상 환경과 데이터 등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손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270도 곡면 스크린에 펼쳐진 도로 앞에 차량 모형이 설치돼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 마련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스튜디오입니다. 실제 차량을 본뜬 이 모형 운전석에 올라타 직접 주행해 보겠습니다. 가상이지만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리는 느낌이 실제 주행과 똑같습니다. 주행 시험장을 1mm 단위로 구현해 도로의 경사와 질감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가상 주행만으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어 개발 기간은 단축되고 완성도는 높아졌습니다.
3: 실물 차량 제작 없이, 부품 제작 없이 가상환경에서 차량에 대한 성능이 어떻게 발휘되냐, 어떻게 예측하냐를 저희가 평가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2: 신차 개발 과정 곳곳에 디지털 기반의 혁신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3차원 장비로 1,000개에 달하는 지점의 치수를 오차 없이 측정해 차량 소음과 누수 문제를 방지하고 3D 프린팅 기술로 금형 없이 다양한 형태와 소재의 부품을 제작합니다.
4: 페리티 차량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역설계해서 다른 패턴 같은 것도 3D 프린팅으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 차량 시스템을 실물로 연결해 소프트웨어 제어 기능도 정교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테슬라가 월간 판매량 1위에 오르는 등 수입차 업체들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는 상황. 현대차는 미래차 개발을 위한 디지털 혁신 기술을 앞세워 완성차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생리대 사업이 오늘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올해는 1,300만 개 정도를 공급하며 수요를 측정해 본다는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5: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가 오늘부터 배치됩니다. 일단 서울 광진구와 은평구, 경기 광명시와 수원시, 목포, 구미, 제주 등 전국 지자체 12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 공공시설 500여 곳에 자동과 수동 지급기 700대가 설치됩니다.
6: 생리대는 선택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필요한 기본 생활용품입니다. 이번 사업은 소득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생리대가 긴급하게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5: 포장 겉면에 공공 생리대임이 표기돼 있고 한 팩에 중형 생리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올해 모두 1,300만 개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비치합니다. 무분별하게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 수동 지급기는 관리 인력이 충분한 곳에 설치하고 자동 지급기는 한번 생리대가 나온 뒤 재가동하기까지 20초씩 대기 시간이 걸리도록 설치합니다.

0: 결정했습니다. 중고 플랫폼에 되파는 행위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1: 중고 거래나 좀 오남용 좀 이용이 없도록 그 당근 같은 데에 저희가 중 거래 제한 품목으로 좀 지정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0: 성평등 가족부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통해 공급 채널을 다변화해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이념 공세를 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열린 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 공산주의는 패배자이며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공산주의자들을 원하지 않는다며 암과 같은 공산주의는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연설은 오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대 진영을 미국에 적인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은 이란과 전면전은 멈췄지만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물가와의 전쟁은 좀처럼 끝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미국 연방제도는 올해 금리를 내리는 대신 동결할 것이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이 같은 월가 투자 은행들의 전망을 소개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란 전쟁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이 확대된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4: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가 상승 및 공급망 차질로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가까스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3%를 웃돌아 물가와의 전쟁을 계속 벌이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월가 투자 은행들은 감세 효과가 하반기에 소멸하고 고유가로 실질 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나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 회복세가 미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인프라 관련 기업 투자 확대 덕분에 미국 경제는 올해 2% 이상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투자 은행들은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AI가 경제 성장에 39%에 기여하며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고 AI 투자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 앞으로 전력 요금 상승이 물가와의 전쟁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6% 후반대의 전력 가격 상승률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인 것을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전력 가격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또 전력 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실질 소득 감소가 소비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불확실성과 중간 선거 이후의 정치 지형 변화, AI 설비 투자 확대 지속 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와이티엔 24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와 구윤철 부총리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정부에서 민영배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에 기업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들이 함께 자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후반기 원구성 협상 파행 속에 열리는 7월 임시국회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내버려둘 순 없다면서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손질해 단독 국회 운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에겐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6: 67개 핵심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은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5: 일찌감치 후반기 원구성 목표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저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확보 의지가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폭거 의도를 널리 알리는 걸 목표로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구체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는

0: 방침입니다.
1: 상임위를 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여는 것은 반쪽 상임위밖에 될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만 보호하는 그런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2: 투표지 사태 특검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여야는 추천권을 놓고 본격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한변협을 비롯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국조특위위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과거 대한변협 회장 이력을 거론하며 불가론을 내세웠습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지 사태를 고리로 한 여야 공조기류에도 여파가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민생 발목 잡기다, 거대 이석 독주다, 양당이 맞서며 후반기에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 등도 곧 출마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로 손꼽혀온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 이들 중 김민석 전 총리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며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와 국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다른 당권주자들 역시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는데 1인 1표제와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연일 언급하며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 참석 등 외교 안보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처음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 징계 방침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주까지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징계 요구안은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6.3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이 우선적인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 수석대변인은 징계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장동혁 대표의 원론적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 중진인 오선 윤상현 의원은 법과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며 정치는 정치로 풀자며 징계 정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당은 또다시 반장동혁과 친장동혁계로 갈라져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외환당국이 오늘 새벽 6시부터 평일 24시간 동안 원달러 외환 거래 시작을 운영합니다. 구체적으로 뉴욕 서머타임 기간에는 월요일 새벽 6시부터 토요일 새벽 6시,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새벽 7시부터 토요일 새벽 7시까지 시장이 운영됩니다. 또 1월 1일을 제외하고 평일인 우리나라 공휴일에도 외환시장이 열립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거래가 불가능했던 새벽 2시부터 오전 9시에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일 시행됩니다. 가짜뉴스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론장이 크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이어지는데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불법 정보뿐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 후원 수익을 챙긴 이른바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됩니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여기에 더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처럼 사적으로 나누는 SNS 대화 내용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시 내용이 허위 조작 정보나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SNS나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깁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자는 관련 기준 등이 담긴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보고서도 내야 합니다.
0: 해외 사업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이상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SNS라든가 아까 말씀 주신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들이 주요 대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5: 하지만 자율 규제 운영 상황을 감시 감독하는 건 결국 정부인 만큼 사업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과잉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구체적 근거와 증빙 자료, 신고자 신상 등을 필수로 적어야 합니다. 또 공익 목적의 보도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3: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커가 피싱 페이지를 만들어 카드 정보를 탈취한 정황이 확인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전체 숫자 등 과도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면 의심하고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에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첫 최종 결론인데 특검은 선고 과정을 중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해 1월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9일 이뤄집니다. 비상계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최고법원 판단입니다. 계엄 관련 범죄 행위 다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정점에 대한 첫 결론이라 더 주목됩니다. 내란 특검팀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은 1심 8건, 항소심 11건, 상고심 3건 등 총 22건에 달합니다. 내란 특검은 선고 장면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는데 성사된다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재판부, 소부 역사상 처음입니다. 다만 대법원 선고 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중계 요청이 받아들여져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같은 날 체포영장 집행 저지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1심 판결도 이뤄집니다. 또 김건희 씨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대법원 선고도 진행됩니다. 두 사람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1심은 다음 날인 오는 10일 마무리되는데 김건희 특검의 구형과 한 총재 측의 최후 진술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3: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어제 과거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어제 새벽 2시 50분쯤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성의 직장 인근에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한 달 전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연락과 접근 금지를 하는 잠정 조치를 취했지만 남성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경찰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8일. 50대 남성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 여성의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오자 여성은 지난달 10일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고소.

0: 또 지난달 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고 A씨는 그로부터 열흘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든채 피해 여성의 퇴근 시간 직장에 찾아간 겁니다. 여성이 당시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3분 만에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자신의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채 범행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성폭행 목적의 납치 시도를 입증하는 대목이라며 관련 증거를 재판에서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시 으슥한 공간에 차량을 주차한 장윤기는 조수석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피해 여학생을 등 뒤에서 목을 감아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검찰은 폐쇄회로 TV 영상을 통해 이러한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잘못된 응원 구호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오후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직접 사과합니다. 학생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여론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받은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전망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2: 5.18 민주화운동 비하와 조롱 응원을 펼쳤던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를 찾습니다.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직접 광주 제1고에 가서 사과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과 후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 교육도 받기로 했습니다. 조롱응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기말고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앞서 두 학교 만남은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두 지역 교육당국이 어렵사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3: 양시도 교육감님께서도 수차례 통화를 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조치로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든 추진을 해보자라는 데 공감을 하셔서 유.
2: 만약 진심 어린 사과와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진영 싸움으로 번진 여론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선수들에게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에 대해서도 선처받을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4: 진정한 사과가 있고 또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 이런 학생들의 그런 사과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은 향후에 이제 징계를 조금 감경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2: 무엇보다 어른들이 만든 표현에서 비롯된 잘못을 학생들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사과 방문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YTN 임우석입니다.
1: 서울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의 방문 사과를 앞두고 광주제일고등학교가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광주일고가 배재고에 사과가 이루어지는 오늘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교 밖 대로변 등에 기동대 등 경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이른바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앞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예년 장마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정체 전선이 남쪽에 머물면서 내륙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비가 그친 곳은 다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간 정체 전선이 좀처럼 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체 전선을 다시 남쪽으로 밀어낸 영하 1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이어지지만 내륙은 산발적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지나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충청에는 한때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륙의 산발적인 비는 화요일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0: 정체전선은 수요일쯤 다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도 장맛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정체전선은 7일경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시 활성화되어 동쪽으로 이동하여 8일경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태풍 등 남쪽 열대요란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정도와 정체전선의 변동성이 크므로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남쪽에 있는 9호와 10호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주변 기압계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친 지역에서는 다시 더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 등 곳곳에서 30도를 웃돌았고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았습니다. 당분간은 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이어질 걸로 보여 호우와 온열질환 모두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와이튼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와이티엔 24 이어갑니다. 경기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교제하던 관계였는데 남성은 피해 여성의 퇴근길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새벽 시간 한적한 골목길을 걷던 여성이 한 남성을 마주치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한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서더니 어깨를 붙잡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고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4: 보리스라인이죠. 이렇게 성곽으로 이렇게 쳐 있고 바닥에는 저렇게 흥건했어요.
3: 새벽 2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한 A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5: 남성의 기운이 약간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혈하면서 특이하게 봤던 게 손에 방코팅 장갑을 끼고 있더라고.
3: 경찰은 피해 여성이 A씨와 과거 4년 동안 교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퇴근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길목에서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직장은 이곳에서 걸어서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곳 현장에는 범행 당시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A씨에 대한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우선 경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어제 새벽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 처분을 위반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8일 피해 여성은 과거 교제하던 A씨가 직장에 찾아오자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달 10일 경

0: 경찰에 스토킹 피해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A씨에게 잠정 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인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고 피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해온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한 남양주 사건 넉 달 만에 또 같은 일이 성남에서 발생했죠. 법무부와 경찰청이 스토킹 살인 사건 재발을 막겠다며 합동 대응을 예고한 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김훈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려왔습니다. 위치 추적까지 당해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넉 달 만에 또 일어났습니다. 스토킹으로 전 연인을 신고했던 60대 여성이 살해당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법무부와 경찰이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막겠다며 합동 대응을 예고한 날입니다.
2: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법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1: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이미 차고 있는 범죄자가 추가로 스토킹 등을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도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피의자 정보만 공유해온 겁니다. 이에 살인이나 성폭력 등 특정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스토킹을 저질러 접근 금지됐을 때도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접근 경보가 뜨는 즉시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은 피해자에게 출동하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런 대응에도 이번 성남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막지는 못했을 거란 겁니다. 스토킹 피해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다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임박했을 때 신고하는 스마트워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할 추가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야구 경기 도중 상대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구호를 외쳐 논란이 커진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할 예정입니다. 배재고 학생 야구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은 오늘 오후 3시쯤 광주제일고를 찾을 예정입니다. 두 학교 학생들은 광주제일고 강당에서 약 30분가량 사과와 화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향후 관련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경찰이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학교나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협박글 등이 올라올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협박범은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즉각 내부 수색을 벌였는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일고는 배재고 선수들의 사과 방문을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 등을 우려해 현장에 기동대 등 경력을 학교 외부에 배치해 대비할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무료 이벤트 범죄까지 등장했고 확산 속도도 빠른데 철저한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 SNS 검색창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곧바로 약물 사진과 판매 글이 나옵니다. 심지어 마약을 배달할 이른바 드라퍼를 구한다며 텔레그램 링크로 유인하기도 합니다.
5: 스마트폰 검색 단 몇 초면 마약 판매자와 바로 연결됩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4: 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이런 온라인 마약상의 가장 쉬운 먹잇감입니다. 실제로 최근 인천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한 뒤 상습 투약한 17살 A양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A양은 지난해 10월 무료 이벤트로 필로폰에 손을 댔다가 결국 직접 사들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투약할 만큼 스스로 통제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뇌가 한창 발달하는 청소년기 마약 투약이 성인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경고합니다.
6: 뇌의 성숙이 25세 무렵에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아무런 방어벽도 없는 상태에서 마약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니까 뇌에 준 손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4: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 10년 사이 128명에서 674명으로 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SNS와 쉽게 휩쓸리는 또래 문화를 타고 번지는 데다 가정이나 직장에 있는 성인보다 재활 동기도 부족한 청소년들. 일상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기 전에 마약 유통망에 대한 철저한 차단과 예방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에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첫 최종 결론인데요. 특검은 선고 과정을 중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지난해 1월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9일 이뤄집니다. 비상계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최고법원 판단입니다. 계엄 관련 범죄 행위 다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정점에 대한 첫 결론이라 더 주목됩니다. 내란 특검팀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은 1심 8건, 항소심 11건, 상고심 3건 등 총 22건에 달합니다. 내란 특검은 선고 장면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는데 성사된다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재판부, 소부 역사상 처음입니다. 다만 대법원 선고 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중계 요청이 받아들여져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같은 날 체포영장 집행 저지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1심 판결도 이뤄집니다. 또 김건희 씨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대법원 선고도 진행됩니다. 두 사람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1심은 다음 날인 오는 10일 마무리되는데 김건희 특검의 구형과 한 총재 측의 최후 진술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0: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의 1심이 상당수 마무리되면서 2심으로 넘어갔거나 넘어갈 예정인 사건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3개월 안에 선고까지 마쳐야 하는데 밀려드는 업무 부담에 한 달 넘게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징역 7년에 처한다.
9: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도 항소심으로 가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 사건은 15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았지만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일반 사건도 함께 다루는 일반 형사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3대 특검법 등은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법 입장에선 세 달 안에 맞춰야 하는 방대한 분량의 숙제가 밀려드는 셈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건 항소심도 1심처럼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모두 따져야 하는데 기간은 1심의 절반이라는 점입니다. 상고심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3개월간 심리하게 돼 있지만 법리 측면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심 재판부가 받는 압박감이 큽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상황이 그나마 낫지만 일반 형사부는 원래

0: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우리 증시가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는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며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출시된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2: 코스피가 연일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상승을 이어가며 한때 9천을 넘었던 코스피는 지난주 목요일 7,600대로 주저앉았다가 다시 5% 넘게 급등하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루 사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도 이미 흔해졌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매수와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 발동만 31번.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한때 97.99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키운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목됩니다. 특히 주가에 따라 수익도 두 배지만 손실도 두 배인 만큼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 주식 시장의 경우 미 반도체의 움직임에 따라 급등락이 한층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는 이두개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60%가 되니까 이들의 쏠림은 당연히 ETF가 인기가 있어서 돈이 몰리면 위쪽으로 가는데 빠지는 날은 반대로 빠지거든요.
2: 실제로 지난 1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 대금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면서 실패를 인정하고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는 13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금융시장의 역동성과 대외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1: 국민연금이 이달부터 국내 주식 비중 재조정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한 연금발 매도 폭탄설은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역대급 매도 행진이 더해져 투자 심리는 다소 약화했는데 정부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 1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을 비롯한 투자 자산이 목표 비중을 넘으면 기준에 맞게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리밸런싱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올 상반기 코스피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불장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덕분에 지난 4월 말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670조 7천억 원까지 불어났고 국내 주식 수익률은 무려 6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리밸런싱이 재개되자 국민연금이 덜어내야 할 국내 주식 규모가 6,70조 원에 달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매도 러시에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 매물까지 더해지면 하방 압력이 거세질 거란 우려가 커졌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이른바 74조 매도 폭탄설은 수치부터 틀렸다며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단기간 대규모 매도는 없다면서 일부 주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 리밸런싱 재개 이틀간 연기금의 매도 규모는 2,600여억 원에 그쳤습니다. 다만 AI 버블 노이즈에 6조 원을 팔아치운 외국인 영향으로 코스피는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일엔 오히려 563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급반등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불안을 의식해 정부는 앞으로도 리밸런싱 충격파를 최소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5: 앞으로 리밸런싱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4: 롤러코스피로 불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하반기 주가 향방도 갈릴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4: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업들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합니다.
5: 당과 정부도 고위 당정 협의에서 메가 프로젝트는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신속한 이행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한성숙 총리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휴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지방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겁니다. 역사적 결단이다, 향후 30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제다라는 공감대 속에 속도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7: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8: 적기 대응이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6: 강훈식 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기금을 조성해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은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진행 상황 검토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급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9: 대통령이 제가 직접 이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고 중앙정부는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 데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6: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시대엔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망이나 산업 부지를 조성하고 공급망을 조직하는 건 국가의 일이라며 국가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업은 물론 국가 주도의 투자 필요성을 부각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국민의힘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실체 없는 허황된 불꽃놀이로 규정하면서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800조 반도체 프로젝트는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독이 됐다면서 S&P가 한국의 AI 경기 사이클 취약성을 지적하는 등 고점에서 내려오는 반도체 피크아웃 공포에 국민만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강제 청산된 B2 물량만 3조 원에 육박하는 등 증시는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면서 정부는 반도체 하강 사이클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국민의힘에서 연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 폄훼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경비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적 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힘을 보태기는커녕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는 향후 수십 년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며 초당적 협력으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5: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후반기 원구성 협상 파행 속에 열리는 7월 임시국회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내버려둘 순 없다면서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손질해 단독 국회 운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에겐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11: 67개 핵심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은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10: 일찌감치 후반기 원구성 목표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저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확보 의지가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폭거 의도를 널리 알리는 걸 목표로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구체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11: 상임위를 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여는 것은 반쪽 상임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만 보호하는 그런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10: 투표지 사태 특검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여야는 추천권을 놓고 본격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한변협을 비롯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국조특위위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과거 대한변협 회장 이력을 거론하며 불가론을 내세웠습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지 사태를 고리로 한 여야 공조기류에도 여파가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민생 발목 잡기다, 거대 이석 독주다, 양당이 맞서며 후반기에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 등도 곧 출마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손꼽혀온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 이들 중 김민석 전 총리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며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와 국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민심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다른 당권 주자들 역시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는데 1인 1표제와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연일 언급하며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 참석 등 외교 안보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처음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 징계 방침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주까지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징계 요구안은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6.3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이 우선적인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징계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장동혁 대표의 원론적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 중진인 오선 윤상현 의원은 법과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며 정치는 정치로 풀자며 징계 정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당은 또다시 반장동혁과 친장동혁계로 갈라져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경기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교제하던 관계였는데 남성은 피해 여성의 퇴근길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새벽 시간 한적한 골목길을 걷던 여성이 한 남성을 마주치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한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서더니 어깨를 붙잡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고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14: 보리스라인이죠. 이렇게 성곽으로 이렇게 쳐 있고 바닥에는 저렇게 흥건했어요.
13: 새벽 2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한 A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15: 남성의 기운이 약간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혈하면서 특이하게 봤던 게 손에 방코팅 장갑을 끼고 있더라고.
13: 경찰은 피해 여성이 A씨와 과거 4년 동안 교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퇴근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길목에서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직장은 이곳에서 걸어서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곳 현장에는 범행 당시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A씨에 대한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우선 경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한 달 전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연락과 접근 금지를 하는 잠정 조치를 취했지만 남성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경찰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8일. 50대 남성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 여성의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오자 여성은 지난달 10일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즉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A씨에게 잠정 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인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 조치 3-2호와 구금이 가능한 4호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과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잠정 조치를 위반하는 등 별다른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안전 조치를 위한 경찰의 위험성 체크리스트 결과 A씨는 28개의 항목 가운데 9개에 해당해 위험도 보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달 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고 A씨는 그로부터 열흘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든 채 피해 여성의 퇴근 시간 직장에 찾아간 겁니다. 여성이 당시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3분 만에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향후 관련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경찰이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학교나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협박글 등이 올라올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협박범은 배제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즉각 내부 수색을 벌였

0: 학생들이 받은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 5.18 민주화운동 비하와 조롱응원을 펼쳤던 대제고 야구부가 광주를 찾습니다.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직접 광주제일고에 가서 사과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응원으로 무리를 빚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과 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 교육도 받기로 했습니다. 조롱응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기말고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앞서 두 학교 만남은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두 지역 교육당국이 어렵사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2: 양시도 교육감님께서도 수차례 통화를 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조치로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든 추진을 해보자라는 데 공감을 하셔서.
1: 만약 진심 어린 사과와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진영 싸움으로 번진 여론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선수들에게 내린 6개월 출전정지 중징계에 대해서도 선처받을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3: 진정한 사과가 있고 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의 그런 사과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은 향후에 이제 징계를 조금 감경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1: 무엇보다 어른들이 만든 표현에서 비롯된 잘못을 학생들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사과 방문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YTN 임우석입니다.
0: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를 신속히 하라는 권고에도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늑장 수사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홍명보 전 감독 재선임과 관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건 2년 전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한 겁니다. 경찰이 처분을 계속 미루자 고발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했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사건을 맡은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수심인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경찰 수사 통제 장치로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대해 불복해 신청한 수사 심의를 직접 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수심의 의결의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결과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처분 없이 또 9개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월드컵 부진 책임론이 불거진 이후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관련 사건을 모두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뒷북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6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업들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합니다.
1: 당과 정부도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메가 프로젝트는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신속한 이행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한성숙 총리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휴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지방투자 계획인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겁니다. 역사적 결단이다. 향후 30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제다라는 공감대 속에 속도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3: 3대 메가 한성수 국무총리입니다.
4: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적기 대응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입니다.
6: 골든 타임입니다.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2: 강훈식 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조성해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은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진행 상황 검토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급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7: 대통령이 제가 직접 이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고 중앙정부는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 데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2: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시대엔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망이나 산업 부지를 조성하고

0: 공급망을 조직하는 건 국가의 일이라며 국가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업은 물론 국가 주도의 투자 필요성을 부각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YTN 정윤영입니다.
1: 국민의힘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실체 없는 허황된 불꽃놀이로 규정하면서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최보위원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800조 반도체 프로젝트는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독이 됐다면서 S&P가 한국의 AI 경기 사이클 취약성을 지적하는 등 고점에서 내려오는 반도체 피크아웃 공포에 국민만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강제 청산된 B2 물량만 3조 원에 육박하는 등 증시는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면서 정부는 반도체 하강 사이클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국민의힘에서 연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 폄훼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적 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힘을 보태기는커녕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는 향후 수십 년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초당적 협력으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2: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3: 후반기 원구성 협상 파행 속에 열리는 7월 임시국회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내버려둘 순 없다면서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손질해 단독 국회 운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에겐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4: 67개 핵심 입법과제를
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4: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은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3: 일찌감치 후반기 원구성 목표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저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확보 의지가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폭거 의도를 널리 알리는 걸 목표로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구체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6: 상임위를 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여는
5: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입니다.
6: 단독 상임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만 보호하는 그런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3: 투표지 사태 특검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여야는 추천권을 놓고 본격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한변협을 비롯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국조특위위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과거 대한변협 회장 이력을 거론하며 불가론을 내세웠습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지 사태를 고리로 한 여야 공조기류에도 여파가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민생 발목잡기다, 거대 이석 독주다, 양당이 맞서며 후반기에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 등도 곧 출마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손꼽혀온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 이들 중 김민석 전 총리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며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와 국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민심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다른 당권주자들 역시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는데 1인 1표제와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연일 언급하며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 참석 등 외교 안보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처음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 징계 방침에 따라

0: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주까지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징계 요구안은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6.3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이 우선적인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징계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장동혁 대표의 원론적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 중진인 오선 윤상현 의원은 법과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며 정치는 정치로 풀자며 징계 정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당은 또다시 반장동혁과 친장동혁계로 갈라져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잘못된 응원 구호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오후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직접 사과합니다.
2: 학생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학생들이 받은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전망됐습니다. 임문석 기자입니다.
3: 5.18 민주화운동 비하와 조롱응원을 펼쳤던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를 찾습니다.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직접 광주 제1고에 가서 사과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과 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 교육도 받기로 했습니다. 조롱응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기말고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앞서 두 학교 만남은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두 지역 교육당국이 어렵사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4: 양시도 교육감님께서도 수차례 통화를
5: 김어중 서울시 교육청 체육관광예술교육과장입니다.
4: 위한 교육적인 조치로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든 추진을 해보자라는데 공감을 하셔서
3: 만약 진심 어린 사과와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진영 싸움으로 번진 여론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선수들에게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에 대해서도 선처받을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6: 진정한 사과가 있고 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7: 서정빈 변호사입니다.
6: 그런 사과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은 향후에 이제 징계를 조금 감경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3: 무엇보다 어른들이 만든 표현에서 비롯된 잘못을 학생들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사과 방문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YTN 임우석입니다.
1: 서울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의 방문 사과를 앞두고 광주제일고등학교가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1고가 배재고에 사과가 이뤄지는 오늘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교 밖 대로변 등에 기동대 등 경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일 시행됩니다.
2: 가짜뉴스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동장이 크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이어지는데요. 법 개정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 불법 정보뿐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 후원 수익을 챙긴 이른바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됩니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여기에 더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처럼 사적으로 나누는 SNS 대화 내용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시 내용이 허위 조작 정보나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SNS나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깁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자는 관련 기준 등이 담긴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보고서도 내야 합니다.
9: 해외 사업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7: 신영규 박미통이 방송통신 이용자 정책 국장입니다.
9: SNS라든가 아까 말씀 주신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들이 주요 대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8: 하지만 자율 규제 운영 상황을 감시 감독하는 건 결국 정부인 만큼

0: 사업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과잉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구체적 근거와 증빙 자료, 신고자 신상 등을 필수로 적어야 합니다. 또 공익 목적의 보도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 장마가 시작됐지만 예년 장마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2: 정체 전선이 남쪽에 머물면서 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간 정체 전선이 좀처럼 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체 전선을 다시 남쪽으로 밀어낸 영하 1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이어지지만 내륙은 산발적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지나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충청에는 한때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륙의 산발적인 비는 화요일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은 수요일쯤 다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도 장맛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정체전선은 7일경
5: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4: 활성화되어 동쪽으로 이동하여 8일경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태풍 등 남쪽 열대요란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정도와 정체전선의 변동성이 크므로

0: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던 서울 외환시장이 오늘부터 평일 24시간 체제로 바뀝니다. 뉴욕 서머타임 기준 매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거래 시간이 전면 확대됩니다. 1월 1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1: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통신사를 바꿀 때는 반드시 안면 인증 등 각관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신청자는 안면 인증이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에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0: 국민 반찬 고등어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노르웨이 등 주요 고등어 생산국에 정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파견합니다. 고등어 특사단은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추가 확보해 국내에 공급하고 영국과 페루 제도 등 새로운 수입선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제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강력한 우승후보 프랑스가 파라과이를 간신히 꺾고 8강에서 아프리카 최강자 모로코와 맞붙습니다.
1: 결승골을 터뜨린 음바페는 메시와 득점 공동선두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2: 프랑스 활약은 이전만 못했습니다. 앞선 4경기에서 3골 이상 퍼부었는데 골잡이 음바페의 전반 슈팅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파라과이 수비가 단단했는데 이를 뚫어낸 게 바로 두해였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두해가 드리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음바페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프랑스는 브라질과 독일, 아르헨티나에 이어 네 번째로 월드컵 통산 득점 150골 고지를 밟으며 8강에 올랐습니다.
3: 결국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부를 갈았는데 선수들의 심정함을 잃지 않은 점이 정말 기쁩니다. 상황을 고려하면 사태가 순식간에 악화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프랑스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2: 음바페는 이번 대회 7호 골로 아르헨티나 메시와 득점 공동 선두로 다시 나섰습니다. 월드컵 통산 득점도 19골로 늘려 1위인 메시를 한 골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음바페가 이끄는 우승후보 프랑스의 8강 상대는 모로코입니다. 모로코는 공동개최국 캐나다를 3-0으로 완파하고 8강전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아프리카 팀 가운데 첫 2회 연속 8강 진출입니다.
3: 아프리카 국가가 월드컵에서 2단계까지 올라온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모로코에서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야신부는 모로코 골키퍼입니다.
2: 프랑스와 모로코는 지난 카타르 대회 준결승전에서도 맞붙었는데 그때 프랑스가 2-0으로 이겼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0: 아르헨티나에 아깝게 졌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은 카보베르데 대표팀이 고국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1: 멕시코와 한판 승부를 앞둔 잉글랜드 팀은 비아그라 복용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월드컵 2호 점호를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카보베르데 축구 선수들이 트럭을 개조한 차량을 타고 푸도 프라이아에 입성했습니다. 인구 50만 명의 작은 섬나라지만 많은 인파가 모여 국기를 흔들며 자랑스러운 대표팀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오른 카보베르데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철벽 수문장 보지냐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은 귀국길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멕시코 시티에 입성한 잉글랜드 팀에게 엉뚱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3: 고산지대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비아그라 복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가요? 그런 정보나 지원은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잉글랜드 팀 감독입니다.
4: 잉글랜드 팀이 고산지대 적응을 위해 발기부전제를 복용하려 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한 것이 큰 뉴스가 되자 선수들도 재치로 받아칩니다.
3: 선수단은 고지대 환경과 경기를 앞두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0: where you're gonna play tomorrow. Thank you.
1: Well, the Viagra helps.
2: 비아그라 덕분에 괜찮습니다. I'm doing that. 농담입니다. 농담.
3: It's a joke.
4: 이란이 미국의 부당한 월드컵 대우를 비난하는 성명을 또 발표했습니다. 이란 축구연맹은 미국이 참가국에 지원은 고사하고 입국 제한 조치로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어 스포츠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역사상 가장 참담한 월드컵 대회 중 하나였다며 정치적 간섭, 차별적 관행, 인종차별을 드러내는 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8: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7: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8: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7: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9: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7월 6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집 4개 중에서 여름 3악장 장영주의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7월 6일 월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집 4개 중에서 여름 3악장 장영주의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보통 6월부터 8월까지를 여름이라고 하지만 7월부터는 확실히 더워지죠. 내일 7월 7일이 소서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1: 클래식 음악 중에는 여름을 소재로 하는 곡을 여러 곡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곡이 바로 비발디의 4개 중 여름입니다.
0: 여름의 더위와 나른함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도 있습니다. 바로 썸머타임, 거쉰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 중에 나오는 곡입니다.
1: 일요일 오페라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오페라 포기와 베스 1막에서 주인공의 이웃인 클라라가 갓난아기에게 불러주는 이 나른하고 애잔한 느낌의 자장가입니다.
0: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바탕으로 만든 극부수음악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연극 공연에서 사용되는 음악입니다.
1: 이 곡의 작곡 과정이 재밌는데 멘델스존이 17살 때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고 서곡을 작곡했는데 그로부터 17년 후 멘델스존이 죽기 몇 년 전에 극부수음악으로 나머지 곡들을 작곡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0: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바로 결혼식 음악으로 유명한 축혼 행진곡입니다.
1: 여름을 주제로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거쉰의 포기와 베스 중에서 썸머타임, 소프라노 캐서린 베틀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멘델스존의 극부수 음악,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스케르소, 앙데르 프레빈이 지휘하는 빔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거쉰의 포기와 베스 중에서 썸머타임, 소프라노 캐서린 베틀의 노래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맨델스존의 극부수 음악,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스케르초, 앙드레 프레빈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 연주였습니다.
1: 이 한여름밤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미드썸머 나잇인데요. 여기서 미드썸머는 한여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를

0: 뜻하기도 합니다.
1: 미드소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웨덴어로 한여름 하지라는 뜻인데 하지 축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하지를 맞아 큰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축제를 그린 음악도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 작곡가 후고 알벤이 작곡한 스웨덴 랩소디 1번 한여름의 축일 전야라는 곡입니다.
0: 이 낯선 작곡가이고 낯선 곡이기는 하지만 무척이나 아름다운 곡입니다.
1: 스웨덴은 아바 같은 그룹으로 유명한 나라죠. 클래식 작곡가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체코의 드보로작, 핀란드의 시벨리우스처럼 대부분의 나라에는 대표적 작곡가가 있습니다.
0: 그래도 이 스웨덴 하면은 제가 또 좋아하는 테너가 있습니다. 성악가의 나라이기도 하고 테너 유시 비올링 그리고 니콜라이 게타, 브리기트 닐손, 안네 소피 폰 오토까지 최고의 성악가들이 있습니다.
1: 스웨덴 작곡가 후고 알벤의 작품 들어보겠습니다. 스웨덴 랩소디 1번 한여름밤의 축제 하지 전야 파보 베르글룬드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저 사장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2: 아, 예. 말해보세요.
1: 제가 이번 달까지 일하기로 했잖아요.
2: 아휴, 내가 그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1: 그래서 말인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에? 아, 그게 그...
3: 사업주 A씨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난감했습니다. 법대로라면 안 되는 일이란 걸 모르지 않았지만 2년 넘게 일한 직원의 부탁을 매몰차게 끊어내기도 쉽지 않았죠.
2: 아, 그런데 그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1: 아, 사장님,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요. 저 여기서 2년 넘게 일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3: 결국 사업주 A씨는 직원의 요청을 끝내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겠어?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2: 예, 여보세요.
4: 여기 노동청인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연락드렸습니다.
2: 예? 그게...
3: 결국 사업주 A씨는 수백만 원대의 징수금을 내게 됐는데요. 이와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2: 미영씨, 우리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일 잘하는 사람인 거 아는데 안타깝지만 더는 함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1: 그럼 해고라는 말씀이신가요?
2: 뭐 그렇게까지 딱딱하게 말할 건 아니고 절차상 사직서 하나만 써주면 돼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1: 아, 네.
3: 별다른 의심 없이 회사 요청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미영 씨. 하지만 나중에 이 사직서가 문제가 됐죠. 이후 검찰은 미영 씨가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거 아니냐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에서 노동과 산재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전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3: 아, 그렇죠. 네. 오늘은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리고 한 번쯤은 겪거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부탁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5: 네, 사실 저도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좀 흔한 일입니다. 네. 원래 이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은 구직급여, 이제 속칭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그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죠. 네. 구직급여는 원래 타이로 직업을 잃게 된 근로자에게 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그러니까 구직하는 동안에 소득 상당액을 보전해주는 제도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과 퇴직 근로자만 입을 잘 맞추면. 타이로 지급을 잃은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3: 그렇죠.
5: 네. 서울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2년 넘게 근무하던 직원 B씨가 자진 퇴사를 했는데도 구직급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자 B씨를 해고한 것처럼 신고했다고 해요.
3: 아, 당시 업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을 좀 도와줬다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고용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5: 보통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정을 알고 있는 내부자의 신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그렇죠.
5: 현실적으로 이제 밖에서 사실은 근로자가 그 즈음에 퇴직 의사가 있었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3: 네.
5: 여기서도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부자 고발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리고 사장인 A씨가 불법임을 알고서도 이제 조금 괜찮겠지란 아니란 생각으로 도와준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3: 네.
5: 아마 어느 경우라도 이제 노동청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을 때 아마 철렁했겠죠.
3: 네.
5: A씨는 결국 부당하게 지급된 구직급여 1,600여만 원 중에서 약 400만 원을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받고 이제 사장인 A씨는 그 돈을 납부합니다.
3: 네.
5: 근데 A씨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1,600여만 원 이득 본 거는 결국은 퇴직했던 B씨인데
3: 네.
5: 그래서 A씨는 B씨한테 내가 냈던 400만 원은 사실 B 네가 내야 되는 게 아니냐. 너는 그 돈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3: 어떻게 됐죠?
5: 졌습니다.
3: 아, 그런 네. 거예요?
5: 재판부는 이제 A와 B의 잘못을 1대 3 정도로 봐서요. 네. 노동청이 A에게 400만 원만 징수하고 1200만 원은 B에게 징수하는 처분이 있었는데 그 1대 3의 내부 과실 비율이 맞다. 네. 즉 B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A의 불법행위 기여도는 25% 정도다라고 해서요. 그 반환 비율이 맞다고 봤어요.
3: 네.
5: 그러면 이제 A는 25%어치 손해만을 보고 B씨는 반환할 걸 다 반환하고도 25%어치는 이익을 보는 것이 맞냐. 네. 맞다라는 판단이었었습니다. 네. 즉 금전적인 이익, 실제로 금전이 어디에 갔느냐가 아니라 불법 행위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생기는 이제 문제인데요. 반대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여도만 있고 이득은 없으니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되면은 손해만 생기니까 이런 노동자 요청을 들어주지 말라라는 경고기도 합니다.
3: 네. 직원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도와준 것뿐이다, 이런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구상금 소송에서 업주가 이기는 경우 전혀 없습니까?
5: 네, 사업주의 기여도만큼만 이제 본인이 돈을 냈기 때문에 패소했던 거니까요. 노동청에서 만약에 비율 계산을 잘못한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사업주의 책임이 뭐 50%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처럼 25%의 기여도밖에 없다. 그러면은 남은 이제 25% 정도는 승도. 이제 뭐 모두 사람이 하는 판단이다 그렇죠. 보니까요. 좀 다른 비율이 나올 수 있고 그만큼 승소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요. 대부분 노동청에서도 사업주에게 절반 미만의 책임을 묻게 되고요. 법원도 노동청의 판단을 가급적은 존중하는 편입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다뤄보고 있는데 방금 살펴본 공고사직 허위 처리 말고도 또 어떤 방식이 있을지 실제 어떤 유형들이 많이 문제됩니까?
5: 네, 이제 구직급여가 퇴사하고 나라가 주는 돈이니까요. 사업주는 돈을 안 드리고 그 노동자를 챙겨줄 수 있고 노동자는 일하지 않고서도 이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악용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자진 퇴사했는데 권고사직 처리했다라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3: 네.
5: 이제 그것 말고도 지인을 자신의 직장에 취직시킨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적당히 해고 처리를 해서 용돈을 구직급여로 주는 그런 사례들도 좀 문제가 네.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좀 전에 들었던 것 중에 좀 특이했던 건이 있었는데 사업주랑 노동자가 이제 완전히 척을 졌어요.
3: 네.
5: 그래서 이제 서로 고소도 하고 완전 관계가 파탄이 됐었는데
3: 네.
5: 결국 그 사이에 노동자는 회사를 견디지 못해서 자진 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 합의할 때 합의금으로 구직급여로 이제 아, 합의했다라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퇴사 갈등 상황에서 구직급여를 받게 해준다라고 합의하는 노사합의는 왕왕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불법이고요.
3: 방금 말씀해주신 유형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회사가 해고를 통보해놓고는 사직서에는 자진 퇴사 형식으로 정리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5: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노력이었다면은 이제는 자진 퇴사로 만들어야 되는 회사의 입장인데요. 이 해고로 인한 구직급여가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3: 네.
5: 일단 노동청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3: 네.
5: 이 기업은 해고한 기업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원만하게 입을 맞추는 게 아니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구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려고 좀 해고인 듯 해고 아닌 해고 같은 그런 자진 퇴사를 종용하게 됩니다.
3: 네.
5: 이제 흔히 말하는 책상을 빼고 뭐 복도에 자리를 놓고 사장님의 뭐 자산 전반 이렇게 시킨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3: 네.
5: 2024년 7월 직장인인 C씨한테 문자가 하나 옵니다. 업무 태만으로 나는 당신을 해고하겠다. 해고 예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당신은 해고다라고 하는 회사 대표의 메시지였죠. 당연히
3: 네.
5: 해고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C씨의 상급자였던 회사 부장으로부터 연락이 하나 와요. 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C씨는 이제 거부했는데 부장이 네가 자진 퇴사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설득을 해서 넘어갔고요. 결국 C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합니다라는 사직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는 이제 구직급여 접수를 했었고요. 퇴사 이후로 구직급여를 한 달 정도 받게 됐었습니다.
3: 근데 또 이분이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았던 모양인데 원래대로라면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잖아요.
5: 네, 실제로 자진 퇴사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3: 네.
5: 회사는 노동청에 경영상의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했었습니다. 아까 부장이 C씨를 설득했던 것도 노동청에 허위 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3: 네.
5: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에 의한 구직급여가 아니니까 회사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C씨는 실제로 한 달치 구직급여 한 52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합니다. 근데 그 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고사직이다 보니까요. 이제 권고에 따라서 사직서를 썼음이 이제 서류상 드러나야 되잖아요.
3: 그렇죠.
5: 그런데 거기서는 회사 권고가 아니라 일신상의 이유만 있는 거예요. 기록상으로만 보게 되면은 C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했지만 회사가 이 사직서를 무시하고서 왠지 CC에게 구직급여를 몰아주기 위해서 허위신고 아니냐라고 보였다는 거죠. 검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서요. CC를 구직급여 불법 수급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3: 네.
5: 다행히 형사공판 중에 아까 그 부장이 증인으로 나와서요. 사장이 조기 퇴사를 할 수 있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게 했고 실질적인 해고가 맞다는 점을 증언을 해줬고요. 실질적 해고라는 점이 인정이 돼서 CC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3: 더 노골적인 사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으니까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5: 네, 전형적인 이제 허위 구직급여 신고 사례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 주고 이제 노동청 예산을 쓰는 거니까 금전적으로 이득이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흔히들 권해보는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요. 퇴직금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월급의 10분의 1 정도를 이제 퇴직금으로 받게 되거든요.
3: 네.
5: 몇 년씩 쌓이지가 않으면은 이제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되지가 않아요.
3: 그렇죠.
5: 이제 1년 일했다라고 하면 보통 한 달 월급 정도 받게 되는데 구직급여는 이제 6개월 내외로 받으니까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구직급여가 훨씬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독할 만 하겠죠. 이렇게 수요가 맞아서 일어나는 담합은요. 생각보다는 흔한 사례입니다.
3: 네. 뭐 이런 경우가 또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정수급이라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무슨 사례입니까?
5: 좀 황당한 조금은 좀 슬픈 얘기인데요. 네.

0: 이제 DC가 기초생활수급자였었습니다. 예, 좀 저희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소득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거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 도용을 해서 몰래 일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자주 있거든요.
1: 네.
0: 둘 다 뭐 좀 바람직한 내용은 아닌데 네. 아까 말씀드린 명의 도용은 당연히 범죄입니다.
1: 네.
0: 근데 이 DC도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 명의 도용한 대상은 아들이었었습니다. 아들의 허락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구직급여를 신청을 했는데도 아버지인 D씨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네. E씨는 구직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입니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D씨는 아들의 명의로 지금 일용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동시에 잡혀버린 겁니다.
1: 네.
0: 당연히 부정수급자로 지정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그 아들인 이씨 입장에서 내가 부정수급을 한 게 아니다라고 혐의를 벗으려면은 사실 내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서 내 명의를 도용했었다.
1: 그렇죠.
0: 나는 네.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1: 네.
0: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령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아들은 명의 도용을 해준 이제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1: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확인하겠어. 나는 괜찮겠지. 그런데 근로자, 사업주 각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0: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든 사업주든 모두 형사처벌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고의적인 범죄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최대 5배까지도 징벌적으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후 사업주는 노동청의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서 주기적인 노동청 감찰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아이브의 오프 더 레코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오늘부터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체제로 바뀝니다. 세계적인 표준에 맞춰 선진시장으로 가는 길이긴 한데요. 문제는 최근 원달러 환율 불안이 극심하다는 점입니다. 이 달러에 1,500원이 넘는 초고환율이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외환당국의 관리 시스템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3: 배재고등학교 야구 부원들이 오늘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찾습니다. 지역 비하 응원을 사과하기 위한 건데요. 이 논란은 오히려 정치권에서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미숙함을 타일러야 할 어른들이 정쟁으로 사안을 총무하고 있는 꼴입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대팀의 지역을 비하하는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오늘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합니다.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독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합니다.
3: 22대 후반기 국회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들어갑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 반쪽 국회가 예상됩니다.
2: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접수된 징계 요구안의 상당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과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한 의원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외환당국이 오늘부터 평일 24시간 동안 원달러 외환 거래 시장을 운영합니다. 외환 거래 시간 공백이 해소되고 환전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2: 정체 전선이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무는 가운데 당분간 내륙은 무더위 속에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오후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직접 사과합니다.
3: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여론과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4: 5.18 민주화운동 비하와 조롱 응원을 펼쳤던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를 찾습니다.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직접 광주제일고에 가서 사과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과 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 교육도 받기로 했습니다. 조롱응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기말고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앞서 두 학교 만남은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두 지역 교육당국이 어렵사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5: 양시도 교육감님께서도 수차례
6: 김어중 서울시 교육청 체육관광예술교육과장입니다.
5: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조치로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든 추진을 해보자라는 데 공감을 하셔서
4: 만약 진심 어린 사과와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진영 싸움으로 번진 여론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선수들에게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에 대해서도 선처받을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7: 진정한 사과가 있고 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6: 서정빈 변호사입니다.
7: 그런 사과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은 향후에 이제 징계를 조금 감경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4: 무엇보다 어른들이 만든 표현에서 비롯된 잘못을 학생들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사과 방문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YTN 임우석입니다.
2: 서울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의 방문 사과를 앞두고 광주제일고등학교가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1고가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교 밖에 경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경찰은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은 학교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 경찰은 심각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경찰이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학교나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협박글 등이 올라올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협박범은 배제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즉각 내부수색을 벌였는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일고는 배제고 선수들의 사과 방문을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 등을 우려해 현장에 기동대 등 경력을 학교 외부에 배치해 대비할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범 여권에선 5.18 민주화운동 관련 SNS 게시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죄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SNS에 청와대가 경고했는데도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서영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김남국 의원은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박병원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 같다며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으로 서울 배제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자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삭제했습니다.
3: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말 문제면 조리돌림할 게 아니라 즉각 해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용술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부위원장은 오랜 시간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사고 이재명 정권은 통합과 보수 인사 기용을 내세워 그의 철학과 발언을 알고도 요직에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인사 기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보여주기식 인사를 해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부위원장은 버리기 아까운 보기 좋은 떡에 불과한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2: 네, 정치권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기로 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9: 후반기 원구성 협상 파행 속에 열리는 7월 임시국회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내버려둘 순 없다면서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손질해 단독 국회 운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에겐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10: 67개 핵심
6: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10: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은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9: 일찌감치 후반기 원구성 목표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저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확보 의지가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폭거 의도를 널리 알리는 걸 목표로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구체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11: 상임위를 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6: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최수진 의원입니다.
11: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만 보호하는 그런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9: 투표지 사태 특검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여야는 추천권을 놓고 본격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한변협을 비롯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국조특위위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과거 대한변협 회장 이력을 거론하며 불가론을 내세웠습니다. 원고성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지 사태를 고리로 한 여야 공조 기류에도 여파가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민생 발목 잡기다, 거대 이석 독주다, 양당이 맞서며 후반기에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도 곧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내전을 앞둔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로 손꼽혀온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 이들 중 김민석 전 총리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며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와 국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민심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다른 당권주자들 역시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는데 1인 1표제와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연일 언급하며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 참석 등 외교 안보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처음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 징계 방침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주까지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징계 요구안은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6.3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이 우선적인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징계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장동혁 대표의 원론적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 중진인 오선 윤상현 의원은 법과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며 정치는 정치로 풀자며 징계 정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당은 또다시 반장동혁과 친장동혁계로 갈라져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역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관련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달 초순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 연락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전 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투표 직후인 지난 5월 31일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연락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용지 부족이 문제가 된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해당 업무 연락에 따른 대응 조치 여부와 사전 투표율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업들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엽니다. 당과 정부도 신속한 이행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3: 한성숙 총리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휴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지방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겁니다. 역사적 결단이다. 향후 30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제다라는 공감대 속에 속도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14: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속도가 붙게
15: 한성수 국무총리입니다.
14: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6: 적기 대응이 곧
1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입니다.
16: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13: 강훈식 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기금을 조성해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은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진행 상황 검토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급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17: 대통령이 제가 직접 이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고 중앙정부는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 대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13: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SNS에

0: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산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5: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4: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5: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6: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7: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해보면 됩니다. 오늘은 달라질 거예요.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저 김우성과 함께 시작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 YTN 라디오 개편으로 처음 선보입니다. AI 프로그램 아침 저녁 시사, 뭐 좀 저를 아시는 분들은 경제 프로그램 앵커로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김우성입니다. YTN 라디오가 가장 빠르고 가장 재밌고 가장 든든한 이른 아침 경제 시사 외신 알짜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매일 솟구쳤다가 추락했다가 주식시장 어디로 갈까요? 내 증권 계좌에도 쨍하고 해뜰 날 올까요? 오늘은 유한타 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개미들의 작전 타임 제대로 코치해드립니다. 원유 가격도 주유소 숫자도 떨어지고 있지만 해가 뜨는 의미와 밀접한 호르무즈는 다시 불안합니다. 통행세 문제인데요.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프로젝트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점검한다고 합니다. 국내 주요 소식들 강현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아무리 힘든 밤과 어둠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는 뜹니다. 일어나셨어요? 해 봅시다.

0: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냥 일어나시면 일단 YTN 라디오 앱으로 트셔도 되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틀어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과 핵심 정보들만 아침에 힘들잖아요. 저희가 입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당신이 맛볼 가장 신선한 시사 뉴스 한 그릇
1: 한 뚝배기 하실래?
0: 뉴스 맛집 뉴스 적기. 처음 해보는데 호흡이 잘 맞네요. YTN 라디오 강현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0: 네, 지금 이 목소리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얼굴은 다 아실 테고요. 뭐 어두칙칙합니다. 하지만 이 얼굴 이 목소리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YTN 라디오 지금 들어오셔서 라이브 함께 하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코너인데 어른들이 아침에 집에 나갈 때 우리 강영구 아나운서도 집 떠나서 지금 혼자 계시나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0: 그렇죠. 그럼 집에 있을 때 생각날 텐데 아침에 갈 때 꼭 한마디 하시잖아요. 뒤에다 대고.
1: 아, 그렇죠. 아무거나 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떻게 먹는지 또 잘 먹었는지가 그날 하루를 결정하기
0: 맞아요.
1: 때문이죠.
0: 제대로 먹고 다녀라. 아침 좀 먹고 가. 막 이러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출근길 뉴스 한 끼에서 아주 든든하게 한 뚝배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재미있게 해볼까요?
1: 아, 그럼요. 제가 야무지게 뉴스 첫 끼로 말아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숟가락 여러분 입안으로 떠 넣어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첫 끼, 첫 번째 뉴스 뭔가요?
1: 네,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소화를 돕는 익숙한 뉴스로 에피타이저를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반도체 클러스터 점검회의.
0: 에피타이저가 메인 메뉴인데 묵직하잖아요. 자, 자, 우리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AI에 의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정부가 조금 끌고 가겠다 이런 건데 광주, 충남, 아산 그리고 경남, 진주 이렇게 세 곳을 돌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체적 계획을 공개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구체적으로 또 대통령이 직접 점검한다고 하고요. 알려주시죠.
1: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반도체 클러스터 점검 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는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 참여하고요. 경제부 총리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도 함께합니다.
0: 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제대로 이 반도체 클러스터 뒷받침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이죠 주로. 네. 이런 것들 총괄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6시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합니다. 여러분, YTN 라디오의 김용범 실장이 나와서 오늘 무슨 회의 했는지 대통령이 점검 잘했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YTN 라디오 켜신 분들은 예, 밤 주무실 때까지 켜두시면 됩니다. 너무 과도한가요?
1: 아니요.
0: 어쨌든,
1: 아니요.
0: 네. 자, 청와대에서 어떤 회의 다뤄진다고 합니까?
1: 네, 오늘 회의에서는 권역별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또 세제 지원 방안, 신속한 원스톱 행정 절차 마련 등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지원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회의에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이 참석을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맞습니다. 지금 뭐 증시 하시는 분들, 저 강영구 아나운서도 혹시 주식?
1: 아, 주식하죠.
0: 예, 다들 이 반도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뒷받침하겠다라는 큰 프로젝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0: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뭔가요?
1: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조롱 응원 논란 배제고 오늘 광주일고 사과 방문.
0: 아, 이거 정말 안타까워요. 물론 뭐 야구 문화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 있고 해서는 안 될 일 있는데 네. 걱정이었습니다. 후속 조치가 그래도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요?
1: 네, 일단 지난 29일에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81회 청년기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고와 광주 1고가 맞붙었습니다. 네. 경기 중에 배재고 더가우드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뭐 탱크데이 등 5.18 조롱송 구호를 외쳐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죠.
0: 맞아요.
1: 오늘 배재고등학교가 광주 제1고등학교를 찾아 사과를 합니다.
0: 이거 처음에 탱크 만든 사람이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도 무분별하게 사용하잖아요. 어쨌든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면 잘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 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소속 학생과 또 교장, 즉 교직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오늘 오후 3시에 광주일고를 방문합니다.
0: 네.
1: 30분간 두 학교는 소통 시간을 갖는데요.
0: 예.
1: 이때 학생들이 광주일고 학생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0: 네.
1: 이후에 배재고 학생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가서 참배할 예정입니다.
0: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네. 이 딱 요 또래 아이들의 5.18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책 한 권씩 좀 선물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환 뭐 좋아 보내지 마시고 소년이 온다 한 권씩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자, 일단은 뭐 많은 인파가 또 몰려서 어른들의 싸움처럼 됐거든요.
1: 네.
0: 좀 걱정돼요, 사고 날까 봐.
1: 맞습니다. 화한 뭐 좋아 이런 대전이 네. 붙으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광주일고는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방문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는 것을 우려를 해서 지난 3일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을 했고요. 경찰은 수십 명의 경력을 학교 인근에 배치해서 돌발도 충돌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0: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허위 조작 정보 반복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알려졌죠.
1: 맞습니다. 지난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이 됩니다.
0: 내일부터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동안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해도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또 조회수나 광고 수익을 노린 허위 정보 유통이 반복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 1월 국회는 법을 개정해서요.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의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을 하고 고의성이 있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정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사이버레카나 관심 끌어서 막 개인 인격 침해하고 허위정보 올리는 사람들 그걸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가 SNS에 그냥 쓴 글도 그럼 처벌되나요?
1: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주장 자체를 규제하는 법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요. 법원의 확정 판결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인정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한 수익형 정보 게재자입니다.
0: 네.
1: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서 광고 후원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 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을 찍는 등 기준을 충족해야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침이니까 좀 많이 안 들어가요. 음식도 그렇지만
1: 네.
0: 오늘 세 가지 정말 중요한 뉴스만 정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강영구 아나운서 팬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서 조금 더 긴 시간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한 그릇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알람은 꺼져도요 엄마의 잔소리는 못 끕니다. 이 아침 만약에 Y10 라디오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보도 지상파 방송입니다. 이 방송으로 내 이름을 듣는다면 안 일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전국민 알람 모닝콜 프로젝트 기상 해 봅시다. 깨워드리면서요 심지어 커피 쿠폰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부터 딱 2주 동안 전국민 참여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외쳐도 꿈쩍 않는 분들을 저희 방송에서 깨워드립니다. 또 새벽 방송 새벽 출근하는 가족 친구 나 자신을 저희 방송이 응원도 해드립니다.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이 아침에 위대한 얼리버드 여러분의 응원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실 분들께 추첨 통해서 출근길 생명수 커피 쿠폰 보내드린다고 했고요. 오늘은 첫 방송이라 이미 기상한 담당 PD를 제가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독특한 방식으로요. 기상을 위한 시 이름 삼행시. 저희 PD 이름이 김세령인데요. 김세령 PD 일어나야지. 방송해야 러닝화 사지 돈 벌어서. 새 세상은 벌써 환해졌다고 청취자들 기다리고 계셔. 령 영리한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잘 만들어보자고. 다시 누우면 안 돼. 일어나. 김김김김. 세세세세. 령령령령령령. 기상 해봅시다. 네. 굿모닝. 돈 버는 알람. 똑똑해지는 알람. 일출 보면 매출도 오릅니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0: 자, 대한민국 일면 한 그릇에 뚝딱 드셨죠? 이제는 전 세계 이야기들을 어렵잖아요. 좀 가벼운 수다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조윤주 외신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침 일찍 일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들어주셔서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오늘 아침에 막 왜 미국 증시가 안 열렸지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건국 250주년 뭐랄까 휴가 기간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네, 연설을 했는데 화제가 됐습니다. 이분은 늘 화제네요. 무슨 말했습니까?
1: 네, 이란 전쟁 때는 전쟁 때문에 그 화제의 중심이 됐었고요. 이번에는 또 연설 때문에 좀 소위 말하는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4일 날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250주년 기념 연설을 했는데요.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 채택 이후에 이어진 미국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공산주의는 패배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0: 네.
1: 미국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와는 정반대이고 공산주의 체제와 체제가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 중에 미군과 중국군이 정면 충돌한 장진호 전투에 직접 참여했었던 패트릭 핀 해병대 병장과 로지 미킨스 일병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과거 두 차례 세계전쟁 이후에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최근에 미국에서 그 소위 말하는 민주사회주의자라는 네. 그런 정치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포함돼 있고
0: 인기 많죠.
1: 소위 말하는 맘다니 사단이 약진하면서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짠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실제로 워싱턴 DC 시장에 말씀했던 DSA, 민주사회주의자 계열의 후보가 당선됐고요.
0: 예.
1: 최근에는 콜로라도주에서 하원 경선에서 키로스라는 아주 29살의 젊은 이민자 출신의 DSA 소속의 정치인이 당선됐습니다.
0: 예.
1: 이게 돌풍이 일고 있으니까 이걸 막으려고 보는 건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반대 진영을 미국의 적인 공산주의자로 규정함으로써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한 것이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유지하길 원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세이브법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앞두고 처리를 촉구하는 유권자 신분 강화 법안이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유권자의 신분증 제시해야 되고 시민권을 증명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편 투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정선거의 원인이란 거죠.
0: 예.
1: 하지만 최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편 투표는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0: 뭔가 우리랑 좀 비슷한 그림도 그려지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전 세계 최강이다 이런 것도 강조했는데
0: 네.
1: 이 얘기는 베네수엘라 이란 예를 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한번 봐라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그것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이 더 많은 선행을 했고 더 큰 용기를 보였고 그래서 더 많은 불을 바로잡고 더 큰 위협을 달성한 그런 국민은 미국 국민 말고는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250년에 넘는 세월 동안에 세계에서 제국이 사라졌고 그리고 왕국이 사라졌고 굉장히 강했다 사라진 나라가 있었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설에 대해서 AP통신은 당파적인 정치, 애국주의 호소를 뒤섞었다라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국민 통합의 기회로 독립기념을 연설했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반대로 당파적인 입장만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0: 네,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이건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기념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무슨
1: 맞습니다.
0: 메카시즘 같기도 하고 공산주의가 나오고요.
1: 네.
0: 네, 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뭔가 익숙해서 더 씁쓸합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란 전쟁 끝나고 이제 호르무즈 좀 안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불안불안하고요. 중국
1: 네.
0: 특별대우, 이러면 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 네, 사실 그 이란 전쟁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제사회가 이란산 원유 수출을 막았기 때문인데,
2: 그렇죠.
1: 이거를 약간 우회로라고 할까요? 중국 측에서 싸게 수입을 하게 된 건데,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호르무즈협이 정상화되지 못했고 이 와중에 많은 상선들이 묶여 있는데요.
2: 네.
1: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협 통행은 이란이 관할할 거다. 이란이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 말하면서,
2: 예.
1: 그러면서 말한 것이 우호국들에게는 서비스료, 그러니까 통행료를 물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겁니다.
2: 아.
1: 이 파키스탄 중재로 일단 뭐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2: 예.
1: 어쨌든 호르무즈협이 통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주재 이란 대사가 호르무즈협의 통항 선박의 수수료 포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중국 같은 우호국들은 특별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예.
1: 파젤리 주중 이란 대사가 중국 베이징에 있었던 포럼에 참석을 해서 이란이 호르무즈협에 대해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고자 5만 지각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메꾸는 국가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한다면서,
2: 예.
1: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 호르무즈협을 사실상 봉쇄했고요. 물론 지금 약간 풀리긴 했습니다만,
2: 예.
1: 아직까지는 불안한 모습이고,
2: 네.
1: 가장 최근 소식은 한 5척 선박이 5일날 오만 연안 통해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긴 했습니다.
2: 예, 아직 좀 불안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1: 네.
2: 뉴스는 조금 무거운 뉴스에서 좀 벗어난 뉴스입니다. 바퀴벌레,
1: 네.
2: 당이 있다니요. 바퀴벌레들의 정당은 아닐 것 같고 인도 이야기인데 재밌어요. 뭐예요?
1: 네. 인도에서 온라인 밈으로 시작한 청년 풍자운동 바퀴벌레 인민당이 교육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면서 거리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2: 네.
1: 발단은 실업난과 입시 부정 의혹에 지친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이게 놀이에서 이제 점점 세력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2: 놀이에서 이제 정당이 되어버린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CJP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 건데,
2: 네.
1: 정당이라기보다는 온라인 풍자, 정치운동에 가까운데,
2: 네.
1: CJP라고 이름 붙인 것도 약간,
2: 네.
1: 풍자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인도 집권당이 인도 국민당 BJP거든요.
2: 아, 그렇죠.
1: 그래서 풍자면서 CJP 이렇게 붙인 겁니다.
2: 야, 밈의 힘이네요.
1: 네, 발단이 된 것은요 인도 대법원장이 한 문제 발언 때문입니다.
2: 네.
1: 칸트 대법원장이 일부 실업 청년과 정보 공개 활동가를 바퀴벌레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면서 괜히 정부에 불만만 제시한다라고 비난했는데요.
2: 예.
1: 그러자 바퀴벌레? 그럼 우리가 바퀴벌레 한번 대보지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2: 야.
1: 청년들이 CJP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 네.
1: 실제로 청년 실업률이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2: 예.
1: 인도에서 15세부터 25세까지 대졸자들의 40%가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2: 어렵네요.
1: 25세부터 29세까지는 20%. 그러니까 졸업해도 2명 중 1명은 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의대 입학시험에서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2: 네.
1: 청년들은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그래, 바퀴벌레다 우리가 한번 해볼게라고 말하면서 이게 유행했고, 결국은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2: 예, 여러분 이렇게 청년 세대가 분노할 만큼의 기성세대 잘못도 있는데 이걸 꼬집는 방식도요. 기성세대가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바퀴벌레,
1: 네.
2: 당이라뇨. 우리나라는 무슨 당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좀 배 아파서 여쭤보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월드컵 얘기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8강 6강,
1: 네.
2: 나왔네요.
1: 네, 일단 지금 8강 6강 나온 것은 프랑스가 가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못 갔습니다. 모로코가,
2: 네.
1: 갈 것 같은데, 그래서 프랑스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음바페,
2: 그럼요.
1: 그리고 포르투갈 호날두, 그리고 아르헨티나 메시 이렇게 선수들이 있는데요.
2: 네.
1: 지금 8강이 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7일, 6일, 8일 경기가 있는데,
2: 예.
1: 그때 이제 경기가 결정이 되면은 누가 올라갈지 보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프랑스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2: 네.
1: 그래서 음바페, 호날두, 메시 이 세 선수가 어떻게 붙을지가 지금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아, 여기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아침에 여러분 또, 예, 분노의 마음으로 어쨌든 기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다처럼 편안하게 전 세계 소식들 잘 전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외신 와수다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잠이 확 깨는 브릿지 음악이었죠. 죄송합니다. 제 노래까지. 자, 주말 사이 뭐 증시 궁금합니다. 미국 증시는 좀 쉬었지만 또 우리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아, 축구 얘기 방금 전에 뉴스였잖아요. 외신 뉴스요. 코치, 감독이 잘해야 되거든요. 개미들의 작전 타임, 이 코치를 만나면 오늘 내 투자 경제 흐름 읽는 것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한타 증권 박진희 부장, 저희는 코치로 통칭하겠습니다. 박진희 코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은 좀 벤치에 앉아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개미 여러분들에게 좀 잘 코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2일까지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고 지금 이제 독립기념일 기간이라 좀 쉬고 있는데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조금 엇갈리는 것도 같고요. 지수 흐름 좀 말씀해 주시죠.
3: 네,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 휴장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증시는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지난 주말에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아시아와 비슷하게 반도체 위주로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반도체 메모리 섹터 대부분이 좀 상승을 보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일단은 뭐 기대되는 부분이 조금 있겠습니다만은 휴장 여파가 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를 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조금 반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급락했었던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지난주 상황까지는 조금 엇갈리기도 하고 혼조세였지만 이제 다시 좀 반등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3: 일단 뭐 지금 지수는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역시 좀 급락을 했었던 시장이었었습니다. 7,300대에서 종가가 8,000대 이상에서 끝났으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죠.
2: 그렇죠.
3: 역시 좀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가장 강했다. 특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힘으로 시장이 좀 끌어올려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이 힘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장중 변동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해서 여러 지수를 놓고 평가를 하는데 그게 빠진 것도 조금 AI 트레이드에 대한 재평가냐 이런 해석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3: 사실 뭐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다 뭐 제기됐었던 이슈들입니다. 사실 뭐 이제 애플이 반도체 가격 너무 비싸다, 중국산 메모리 쓰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도 우리 인이어되는 이제 컴퓨팅을 대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캐펙스 투자가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주가를 좀 강하게 하방으로 좀 이끌었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메타 네. 같은 경우도 고사양 쪽은 계속 유지하고 저사양 쪽을 좀 대여한다라는 얘기고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휴태가 계속 이어질 만큼 또 특히 또 이번 3분기에 가격, 메모리 가격을 20% 이상 올릴 것을 좀 알려지면서 네. 그런 우려감은 좀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예, 좀 상황은 저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고용지표 성적 때문에 좀 금리 인상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좀 거시적인 지표에서는 변동성과 연관해서 어떤 것들 눈여겨봐야 될까요?
3: 네, 뭐 지금 보신다라면 미국 같은 경우 고용 지표가 지난번에 비농업으로 따졌을 때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내려줄 수 있겠다, 좀 안정화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시장에 그동안 좀 압박감을 주었고 전 세계적으로 좀 압박감을 주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이란 전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 유가가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가장 뭐랄까요 강한 인플레 압력을 좀 낮춰주는 현상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따져본다라면은 미국의 이제 초반에 이제 서비스업 지표 나오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또 목요일 날 좀 의사 공개 네.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하고 환율 좀 가장 좀 핵심 좀 타이트하게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7월 9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미국 연방 공개 시장 위원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금리 미국 금리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부터이죠. 외환 시장이 24시간이잖아요. 1월 1일 빼고 환율이 지금 사실 좀 부담입니다. 높아요. 원화 약세입니다. 한국 돈이 쌉니다.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도 영향받는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 24시간 환율 거래하면 조금 부장님 어떨까요? 좀 약간 괜찮아질까요?
3: 뭐 24시간 거래를 한다고 해서 환율이 좋아진다, 다시 나빠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환율이 상당히 좀 변동성도 크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우리뿐만 네. 아니라 일본도 엔화 약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환율이 다소 조금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어서 네. 이번 주에도 조금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변화의 추이를 보고요. 이렇게 실시간 거래가 활성화됐을 때 조금 더 잘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뭐 테슬라 얘기도 언급되고 했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이 변화는 좀 주목해봐라라고 좀 코치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 사실 뭐 우리 시장 상당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삼성전자 뭐 잠정 실적 발표도 7일날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일단 지금 뭐 LG전자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빠져 있다라는 시장의 뉘앙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고 네. 그 두 종목의 레버리지 투자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멀쩡한 종목들이 지금 다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금융 섹터 주들이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실적은 좋습니다. 미용도 마찬가지로. 네. 다만 지난주에 조금 한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변동성을 생각해 보시고 또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관련되어 있는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조선주들도 발표 여부를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너무 특정 몇몇 회사만 보지 말고요. 좀 시야를 넓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 그래도 레버리지 ETF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감원장도 뭐 심지어 후회한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입니다. 여기에 돈이 212조 원이 몰려서 좀 출렁출렁 거리는 거 아니냐 코스피가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3: 아,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의 50%가 넘습니다. 근데 그걸 두 배를 추종하는 개별 ETF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전부 투자자들이 ETF 두 배짜리에 몰렸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이게 변동성을 보이는데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변동성의 두 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보통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숏 감마 스퀴즈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델타가 방향성이라면 감마는 가속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속도에 따라서 물량이 강하게 투입이 되고 또 강하게 빠져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뭐라 할까요? 한 배짜리로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배짜리에 너무 조금 몰입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손실을 좀 과다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의가 많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익을 추종하는 그런 방식의 투자 이것 때문에 한국은행도 좀 경고를 하고 있고요. 사이드카가 무슨 이렇게 자주 발행되나 싶을 정 발령되나 싶을 정도예요. 이거에 좀 위험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투자 기조나 방향은 그대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걸까요? 코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이익이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두 종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두 종목의 상승에 너무 추가로 배팅을 하면서 그로 인한 변동성이 어떤 악한 상황을 좀 야기시켰냐 말씀드리자면 다른 종목들이 다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예. 3주, 4주에 지금 반토막이 났고 너무 쏠리면서 그냥 오로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거의 죽음을 달라는 식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정말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반토막, 적게는 30%, 40% 더 많이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네. 이런 쏠림 현상 속에서 건전한 투자가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도 많이 커졌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은 반도체와 비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종목과의 대결 이런 구도가 이어지면서 뭐라 할까요? 한쪽으로의 쏠림이 과도한 다른 한쪽으로의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편중화 현상과 시장의 웹도도 현상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건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은 양질의 상승세를 이어가려면은 이런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금 약간 제약, 제도 이런 변경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예, 머리로 피가 너무 쏠려 있으면요. 다른 데는 피가 안 통해서 큰일 납니다. 저평가라는 말은 시장에 돌고 있는 자금, 투자금, 피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게 한쪽으로 쏠리면 나머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자인데 이 저평가 섹터 앞서도

0: 화장품도 한번 언급해 주셨고 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 코스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좀 살펴보세요 하면 되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사실 지금 저평가냐 안저평가냐는 뭐 결론적으로는 방향성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0: 네.
1: 사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이크론 대비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엔터주하고 화장품하고 금융주, 그다음에 전력, 전선 이런 쪽들이 나쁘지가 않고요. 지금 사실 뭐 백화점이나 뭐 이런 쪽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랐고, 실적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0: 네.
1: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아까 장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지금 AI는 확실히 좀 벗어날 수 없는 시장의 중요한 핵심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최근에 많이 하락한 뭐 현대차 그룹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 섹터 이런 쪽들은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을 좀 지나고 나면 좀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AI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계속 앞으로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계속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축구보다 더 코치를 잘해주시네요. 경기장을 여러분 좀 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퍼위크라고 이번 주를 얘기하는데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내일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나오는데 1분기보다 뭐 좋을 수 있다. 영업이익이 90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분위기가 좀또 쏠릴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지난 분기에 50조 대 중반 나왔는데요. 이번에 예상치는 80조에서 100대 사이에서 계속 나와 100조 대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급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뭐 80조 대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주말 사이 일각에서는 100조다라는 얘기도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좀 강한 그런 실적,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준다라면은 다시 한번더 점프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시장 기대치가 어느 정도 주가에는 그동안 좀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속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 네.
1: 오히려 이런 실적 발표를 새로운 2분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3, 4분기에는 그보다 성장률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좀 중요하겠고 사실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있어서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뭐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런 부분들이 계속 리밸런싱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실적 발표 이퀄 매수가 아니라 뭐 셀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의 예상치를 어느 정도 좀 비트해 주느냐, 어느 정도 더 뛰어넘어 주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모자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좀 강하게 엇갈릴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예상치를 강하게 넘어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예상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쇼크성 매물이 다시 한번 더 출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하면서 좀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성적표 좋다라고 하니까 오늘 지수고 뭐고 다 오르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려해야 될 부분들 방금 말씀하신 리밸런싱이라든지 많이 생기면 일부러 팔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잘 코치 받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이번 주 예상 등락 범위가 뭐 7,200에서 9,000 이 범위가 너무 커요. 이렇게 출렁출렁 거의 너무 높은데 위로 끌어올릴 힘과 아래로 누를 변수 몇 가지만 딱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뭐 변수라면 역시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는 변수도 역시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0: 쏠리네요.
1: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하이닉스 또 ADR 상장이 기다리고 있기
0: 아, 네,
1: 때문에
0: 그렇죠.
1: 이 부분도 네, 시장에서는 핵심적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호재냐 악재냐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경기장을 넓게 쓰시면서요. 위기를 대비하는 마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는 조금 아쉬웠지만 오늘 아침 증시 박진희 코치의 코치는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앞으로 좋은 여러분 투자의 또 금융 경제의 코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유한타 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네, 뭐 많은 분들이 출근십니다. 출근 중입니다. 3364님 감사드리고요. 1298님 새로 오신 분이네요. 개편 축하드립니다. 신나는 출근길 한번 해봅시다. 재미있는.

있는 라디오, 유익한 라디오 해봅시다 얘기 주셨고요. 7694님, 저희 사장님 좀 일어나세요. 사장님 먼저 일어나십시오. 네, 이거 사연인 것 같은데요. 내일 저희가 한번 깨워봐 드려야겠습니다. 7694님의 사장님 일어나셨나요? 아침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정답 퀴즈를 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오늘 저희 마지막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초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한번 해 보니까요, 해 볼만하네요. 여러분, 아침에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드시더라도 해 보면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응원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봅시다. 하늘 보시면 해떠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해안과 전남,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에는 최대 60mm, 호남에 80mm, 영남 지역에는 50, 제주도에는 4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 24.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곳곳의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는데요. 이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고장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산 쪽으로 가는 길 잠원나들목 부근 3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고요. 뒤쪽으로 한남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 이후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9km 구간 밀립니다.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신월 부근 일대로 출근길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가 되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15분이 소요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와 구윤철 부총리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정부에서 민영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기업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들이 함께 자리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실체 없는 허황된 불꽃놀이로 규정하면서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800조 반도체 프로젝트는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독이 됐다면서 S&P가 한국의 AI 경기 사이클 취약성을 지적하는 등 고점에서 내려오는 반도체 피크아웃 공포만 국민께 노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강제 청산된 B2 물량만 3조 원에 육박하는 등 증시는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며 정부는 반도체 하강 사이클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국민의힘에서 연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 폄훼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적 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힘을 보태기는커녕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는 향후 수십 년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며 초당적 협력으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들어가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 반쪽 국회가 예상됩니다. 국회는 조정식 국회의장 명의 공고를 통해 오늘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0명의 요구로 제437회 임시국회를 개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 특별위 가운데 11개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입법 속도전을 앞세운 반면 모든 상임위원 사임서를 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하면서 보이콧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광주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시내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오후에는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도 구체적인 등판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전국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다음 달 17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접수된 징계 요구안을 놓고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윤리위에 접수된 징계 요구안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과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한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해당 행위는 당원 당규에 따라 윤리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며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구 경기 도중 상대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구호를 외쳐 논란이 커진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할 예정입니다. 배재고 학생 야구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은 오늘 오후 3시쯤 광주제일고를 찾을 예정입니다. 두 학교 학생들은 광주제일고 강당에서 약 30분가량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0: 서울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의 방문 사과를 앞두고 광주제일고등학교가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일고가 배재고의 사과가 이뤄지는 오늘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교 밖 대로변 등에 기동대 등 경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선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60mm, 전라권에는 최대 80mm, 경상권에 최대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부산 29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9도, 습도는 86%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 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

0: 합니다.
1: 장성철의 뉴스 명단.
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월요일, 비까지 내리고 찌뿌둥한 아침, 구겨진 몸을 일으키고 그래도 라디오를 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YTN 라디오 개편을 맞아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YTN 라디오에 대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시원하게 출근길에 생명수 커피 쿠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기간도 미리 잘 부탁드립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을 연결해 밖으로는 원구석 난항, 안으로는 징계 시작, 우려가 겹친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고요. 3부에서는 월드컵 경기는 끝났지만 책임론은 더욱더 들끓고 있는 한국 축구의 문제점, 박문성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시선으로 여의도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4부 명당 혁신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뉴스 특보. 아, 오늘 하시던 분이 약간 휴가 내셔가지고요, 지금 대타로 오늘 나와주셨는데,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윤 기자님. 네. 앞으로 금요일날 이제 네. 매주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2: 아유, 아침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3: 네.
2: 근데 저번에 하셨을 때 워낙 뚝소리나게 잘해주셔가지고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3: 네, 첫 번째 뉴스. 7월 임시국회 개막, 여야 강대강 대치에 국회 반쪽 국회 불가피입니다.
2: 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엽니다. 근데 이제 여야가 아직도 원구성 둘러싸고 충돌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작부터 반쪽 국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민생입법 빨리 처리해야 된다면서 국회 가동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이다, 국회 보이콧 기조 이어가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2: 아,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도 열렸었는데,
2: 맞아요.
3: 네,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의 속도 내기로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안 우선 골라서 좀 처리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도 최대한 빨리 조정을 해서 올 연말까지 주 국정과제 입법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입니다.
2: 네. 네,
3: 또 지난주에는 야당이 불참한 채로 법사위가 또 열렸었잖아요.
2: 네.
3: 이때 이제 서영규 법사위원장이 이번 주에 법사위 계류된 법안 다 처리해서 본회의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가지고
2: 네.
3: 검찰개혁 조정을 해서 후속 연말까지
2: 죄송해요.
3: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3: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이 네. 받아들일지, 요게 요 여부인데요.
2: 네.
3: 국민의힘 일단 공식적으로는 법사위원장직 우리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 운영이 협조할 수 없다, 요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민주당은 당초 이제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11개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선출을 했었고, 국토위 산자위 같이 경제 관련 상임위 국민의힘 몫으로 7개 남겨뒀었는데
2: 네.
3: 국민의힘은 이제 아니다, 법사위원장 달라,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상임위원 전체 사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2: 안 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여야 협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3: 네, 아무래도 민주당은 기존에 제안했던 11대 7 요거 배분안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2: 네.
3: 제가 그래서 좀 민주당 쪽에 좀 취재를 해봤더니 법사위를 지키지 않으면 민생 입법 개혁 과제 이런 것들 또 국민의힘들이 막아서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0: 국민의힘이.
1: 네.
0: 방법이 없어요.
1: 네.
0: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민주당 전당대회 본격 시동, 당권 주자들 잇따라 출마 선언입니다.
0: 네. 이제 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네요.
1: 네. 오늘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0: 네.
1: 네.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 또 이번 주 후반 출마가 좀 예측되는 상황이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 주 수요일인 8일 출마 공식화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0: 김민석 전 총리가 광주를 선택한 이유 알긴 알 것 같아요.
1: 네.
0: 취재하신 내용 알려주세요.
1: 네, 아무래도 이번 8월 17일 전당대회가 1인 1표제 처음 시행되는 그런 전당대회잖아요.
0: 네.
1: 그렇다 보니까 당심 겨냥한 행보라고 할 수 있겠죠. 광주는 민주당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0: 맞아요.
1: 권리당원도 가장 많기 때문에 당심 먼저 선점하고 정체성도 강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캠프에서는 설명을 좀 했고요. 서울로 돌아와서는 국회에서 출마 배경과 비전 같은 것들을 좀 추가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0: 그 새 후보 다 그럴 것 같아요. 광주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1: 네.
0: 이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후보들의 전략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1: 네, 아무래도 본인들의 이제 비전 그리고 그 겨냥하는 층들이 좀 다른데.
0: 오.
1: 김민석 전 총리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첫 총리잖아요. 그래서 국정과제 수행, 민생법안 처리 이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두면서 실용적인 리더로서 모습을 좀 부각하고 또 2030 세대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세대를 겨냥해서 정당 혁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당심을 좀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는 계속 페이스북에 1인 1표제나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메시지 내고 있는 만큼 강성 당원층 공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당대표 경영 앞세워서 안정적인 당 운영 실용 기조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 지난주부터 유시민 씨가 좀 조용히 있고 그다음에 김어준 씨는 프랑스 가서 음식점 네. 개업을 하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후견인들이 좀 발을 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부출마 선언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몇몇 또 평론가분들이 하던데 어때요? 좀 그런 거 취재가 좀 됐나요? 분위기나?
1: 네. 좀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불출마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0: 네.
1: 조용히 당원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왜냐면 일정도 다 지금 비공개로 다니고 있거든요. 기자들한테
0: 그래요?
1: 공개하지 않고
0: 오.
1: 그래서 조용히 이제 호남 쪽을 기반을 다지면서 당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 같아요.
1: 네.
0: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윤리위가 재가동되고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0: 오늘이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처음 국민일보 단독 기사로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0: 국민일보는 우리 윤 기자님이 소속돼 있는 거기 아닌가요?
1: 맞습니다. 저희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 열고 징계안 심의 들어갑니다.
0: 네.
1: 줄곧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했었던 대한가미래 의원들 그리고 일부 친한계 의원들 30여 명이 심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0: 와,
1: 알려졌습니다.
0: 반발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징계 대상이 된 의원들은 공정성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0: 네.
1: 장 대표 지지자들이 윤리위 제소를 좀 주도했고 윤리위 역시 장동혁 대표 가까운 인사들이 주축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법원에 요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당내 갈등이 지도부까지 번질 수 있다고요.
1: 네, 실제로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사이 온도차가 좀 계속 드러나 하고 있잖아요.
0: 네.
1: 장 대표가 연일 당기강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정 대표는 이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징계해야 된다 이러면서 정 대표를 좀 직격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0: 네.
1: 또 이제 중진들은 지방선거 패배 수습이 먼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요 윤리위가 가동이 돼서 중진계가 결정이 되면 친한계를 비롯한 비주류 반발뿐만이 아니라 지도부 내부 또 중진들과의 균열까지 당이 점점 더 내용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요. 잠시 후 2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5.18 조롱 논란 배제고 광주 찾아 첫 공식 사과입니다.
0: 네, 논란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사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조롱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응원구 외쳐서 논란이 됐었죠. 배제고 야구부 학생 들이 오늘 상대였던 광주일구 찾아서 공식 사과를 합니다.
0: 네. 방문이 한 차례 미뤄졌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요.
1: 네. 배재고가 이제 논란이 일어나고 지난 1일 바로 사과 회사를 좀 전했었는데 광주일구 측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그리고 시험 기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일정을 한 차례 미뤘었고요. 학생들 의견 수렴해서 이번 방문 받아들였습니다.
0: 네. 학생

0: 학생과 지도자, 교직원, 학부모 등 80명이 학생들에게 사과문 낭독하고 그리고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일정까지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불미스러운 상황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인지 경찰까지 배치된다고요?
1: 네, 이게 사회적으로 관심이 좀 큰 사안이다 보니까 안전에도 좀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0: 네.
1: 광주일구는 혹시 모를 인파와 돌발 상황 대비해서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했고요.
0: 네.
1: 경찰도 학교 주변에 경력 배치해서 질서 유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며칠 전에 광주일구에 폭발물 설치했다 이런 협박글 올라오면서
0: 맞아요.
1: 학생들과 교직원 대피했었잖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또 배제구 앞에 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조 화환과 또 응원하는 화환 이런 것들이 좀 줄지어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갈등으로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측 혹시 모를 상황에 만전을 기해 안전을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적인 의미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1: 네. 아무래도 이번 사과가 단순히 학교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겠고요. 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직접 배우고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1: 또 일부 어른들이 이제 왜곡된 역사관으로 좀 갈등을 부추기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0: 정치인들이 뭐 배재고라든지 광주제일고에다가 화환 보내가지고
1: 네.
0: 본인의 의견을 나타내는 게 그게 좀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0: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건데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윤 기자님
1: 네.
0: 오늘 신기록 세웠어요.
1: 네.
0: 에? 우리 뉴스 브리핑 이거를 최단 시간 내에 하신 거예요.
1: 아, 너무 짧게 했나요?
0: 아니 짧게는 네. 하신 게 아닌데 말씀이 거의 1.3배속이야.
1: 아, 네. 좀 천천히.
0: 그래서 내가 천천히 아. 이렇게까지 썼는데
1: 네.
0: 중간에 제가 못 들었다. 그리고 오늘 하여튼 딕션 너무 좋으셔가지고
1: 네.
0: 설명도 잘해주셨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한번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제 마음이 급해서.
0: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먼저 제가 중간에 휴대폰 소리 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문자로 2395님 늘 관심과 배려로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대표님 풍자가? 풍자가 제일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풍자 했었나? 다른 데서도 이게 사이볼 때는 풍자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원한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샵 0945로 청취율 응원 문자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0: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3: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7: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2부 명당 인터뷰 시간이고요. 예고해 드린 대로 6.3 지방선거로 당당히 국회에 입성한 분이죠.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연결해 원구성 난항과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민의힘 윤리위 관련 다양한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국회 입성 원내수석대변인 되신 거 쌍으로 축하드릴게요.
1: 고맙습니다.
0: 국회 들어오시니까 어때요? 본회의장은 한번 가보셨었죠?
1: 네, 뭐 당연히 본회의장 그 전에도 뭐 제가 방통위 권익 있을 때도 당연히 가봤어요.
0: 아니 의원
1: 네, 의원으로 당연히 가봤습니다.
0: 그러니까 의원석에 앉아서 국무위원석을 네. 바라보니까 좀 어떤 생각 드세요?
1: 아, 뭐 옆판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0: 네.
1: 아,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 네.
1: 뭐 특별히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감흥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또 네. 아직 일이 안 익숙하니까 일을 좀 더 빨리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죠.
0: 네, 알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 예, 예.
0: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임명을 했잖아요.
1: 예, 예.
0: 남은 7개 상임위 지금 당론으로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갈까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가능성은 0% 같은데요.
1: 뭐 당론이라기보다는
0: 예.
1: 제 생각에는 지난번 우리 의총 때 이제 전체적인 의원들 의원들의 모인 의견이 뭐 그러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0: 네.
1: 당시 뭐 전반적인 의견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수용 안 하면서 가는 것 자체를 사회를 고집하면서 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들이 거의 중론이었습니다.
0: 네.
1: 그 당시 적어도 그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뭐 이제 꼭 우리가 7개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논의가 아니고 법사위를 고집하면서 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뭐 그게 부수적인 현상으로 지금 7개 상임위가 안정해진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현상이죠. 기본적인 저희들 의지는 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나 아니면은 그 경제와 경영을 무시하는 법사위 고집 이거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0: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그냥 유지되고 지탱이 되는 거예요?
1: 그걸 저희들한테 묻는 것보다는 네. 어차피 서로 간의 갈등은 양자간에서 서로 일으키는 것 아니면 그 어느 한쪽이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리고 여기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일으키고 있는 일이라서
0: 네.
1: 그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저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니네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니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원인 제공한 쪽에다가 문제를 책임을 묻고 원인을 따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다 싶습니다.
0: 저 엄청 따졌어요. 그건 맞지 않다고.
1: 주세요.
0: 근데 이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결국에서는 7개 상임이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원구성 예. 협상 완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버렸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당내 분위기가 그래도 우리가 뭐 국토위 산자위 이른바 알짜 상임위 우리가 갖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끝내자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 어느 분위기가 좀 더 강해요?
1: 적어도 그날 뭐 의총 분위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뭐 초기에는 예전에 과거에 이러한 사정들이 있었다라는 걸 소개하는 분들은 계셨지만은 적어도 의총 중반 이후에는
0: 네.
1: 전체적인 분위기는 절대 이런 태도는 수용하기 어렵다. 결국에는 법사위를 고집하는 거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화 타협 공소 취소를 결국에는 법성 취해내겠다. 재판 취소를 성취해내겠다. 그러한 태도로만 저희들 일단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시 뭐 지금 의정 그 의총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은 뭐 이런 표현들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0: 네.
1: 표현이냐면은 그 너무 우리 의원들을 그 원내 집행부에서 배려하려고 하지 마라. 굳이 의원들 편하게 만들려고 하면서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의원들 얼마든지 괴롭혀도 되니까 바른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위해서 얼마든지 싸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0: 네.
1: 끝까지 예, 주장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표현들 뭐 그 외에 뭐 이게 실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0: 네.
1: 그 뭐 알짜 상임이 한두 개 그게 가준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공소시설을 막고 또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오랜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 원래의 그 목적이 다 달성하기 어렵게 된 마당에 명분까지 이루면서 우리가 타협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입장이었고요.
0: 네.
1: 뭐 그러한 얘기들이 그 현장 속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실리를 다 잃은 마당에 명분을 조차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게 당시 현장의 분위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0: 그런데 의원님, 그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이든 본회의든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단독 국회 할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럼 그냥 이거 법사위 문제 계속 요구하다가는 민주당의 페이스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의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글쎄요, 그게 뭐 굴복하는 게 현실적인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또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죠. 일반 그 국민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0: 네.
1: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실리나 아니면은 내 당에서 내가 이 정도 가져와서 내가 유리한 것들이 있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0: 네.
1: 국민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이고 또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신 것인가를 분명히 알리는 것도 굉장히 정치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그런 것을 끝까지 알려가는 것도 저는 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민주당이 오늘부터 임시국회 단독이라도 진행하겠다,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은 그러면 뭐예요?
1: 글쎄요. 그런 모습 자체가 바로 그 우리가 우려했던 모습 아닐까요?
0: 그렇죠.
1: 왜 이렇게 서두르고 왜 이렇게 꼭 단독으로라도 꼭 밀어붙여야 될까요?
0: 네.
1: 국회에 지금 그렇게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제가 방통위에서

0: 동안 그 근무를 하면서
1: 네.
0: 방통위가 1년 동안 제대로 기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인 체제 아니면 1인 체제였습니다. 그 정부 부처가 하나가 망하고 기능을 안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1: 네.
0: 그런데 왜 지금 국회에서 불과 짧은 시간, 협상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면서까지도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고 꼭
1: 네.
0: 입법을 강행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그 비난의 화살은 이 정부 여당 쪽에 돌아가야 된다는 게 저희도 생각이고
1: 네.
0: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죠.
1: 그럼 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시고 피켓 시위 네. 하시고 뭐 직접 대국민 선전전 하시고 그 정도겠네요. 대응 방안.
0: 그래서 뭐 그걸 그렇게 딱 이렇게 몇 가지 형태로
1: 네.
0: 줄여가지고 야 이거 정도 하는데 뭐 큰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그걸 뭐 가치 절하라고 보이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에서 그칠 때 더 이상의 가치는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향후 논의를 해봐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1: 네.
0: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의원님 많은 분들이 과방위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예상을 네. 했는데 행안위 네. 가셨네요.
0: 아 행안위 간 거 아닙니다.
1: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0: 그게 참 이 답답한 네. 노릇이죠. 네. 그게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 국회의장이 야당의 상임위까지 야당 의원의 상임위까지 결정한 건 아마 유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옛날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안 하던 짓을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정부의 독주 독재가 현실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1: 네.
0: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신청한 적도 없고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특별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전문성을 보낸 것도 없습니다.
1: 네.
0: 물론 뭐 제가 간다고 해서 거기서 일을 못할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걸 통보하듯이 하는 것 자체가 야당을 무시하고 우리 일방적으로 국민들이 어찌 보든 야당이 뭐라 하든 우리 혼자서 갈 테니 우린 따라와라는 식이거든요. 일종의 협박이고 협상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자랑만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0: 의회 의석 다수로 가지고 힘자랑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1: 의원님 그럼 1순위로 상임위 어디를 신청하셨어요?
0: 상임위 저는 울산이기 때문에
1: 예.
0: 그 산자위하고 이런 쪽을 신청을 하긴 했는데
1: 네.
0: 뭐 혹시 저는 뭐 어느 쪽이든 지금 역할이 주어지면은 할 생각은 있습니다.
1: 과방이라도 그
0: 뭐
1: 당에서
0: 과방이나 뭐 저는 이제 법조인이니까 또 법조 법사위나 과방이나 뭐 이런 쪽도 충분히 제가 할 생각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원구성 예. 문제는 여기서 여쭤보고요.
0: 예.
1: 중앙당 윤리 부분 좀 여쭤볼게요. 오늘
0: 예.
1: 중앙당에서 윤리 열고 징계안을 좀 심의한다고 하는데
0: 예.
1: 의원님 보시기에 단순한 심의의 시작인지 아니면 진짜로 징계하려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인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0: 이게 징계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을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심의 어떤 징계 요청이 있으면은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의 결과로서 징계가 나타나는 거지 징계를 목적으로 하고 심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거는 절차 자체를 전부 다 무력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뭐 지금 뭐 특검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뭐 종합 특검 이러면서 만들어가 있는데 그런 특검에서는 그렇게 목표를 두고 누구를 타겟 삼아서 이렇게 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희 당은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맞춰서 필요한 절차들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1: 네.
0: 뭐 그리고 또 그 심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사정이 나오면 그게 맞춰서 처분할 일이지 누구를 타겟으로 뭐 무엇을 목적으로 절차를 만들어간다. 그럼 그 절차는 이미 끼빠진 무력화된 절차 아니겠습니까?
1: 아주 그 합리적인 상식적인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요. 예. 뭐 친한계부터 타켓을 해놓고 징계할 것이다. 이런 식의 뭐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0: 그게 결국 그러니까 전망이지 않습니까?
1: 네.
0: 전망이고 추측이고 예상이죠. 그런 것들은 누구든지 어떤 정치 현상이 나타나면은 많은 상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일일이 다 그 모든 상상들에 대해서 그게 합리적이다. 뭐 예측해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답안이 있으니 해놔라.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럼 이러한 분석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동혁 대표가 사태 압박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징계 카드를 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1: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게 당대표가 사퇴할 사정이 있고 사퇴할 만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사퇴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겠죠. 그거는 그것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징계 절차는 또 징계 절차대로 이루어질 일이지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대표가 뭐 사퇴 안 할 걸 사퇴하고 사퇴할 걸 사퇴 안 하고 그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절차가
0: 네.
1: 두 개의 절차가 별개의 절차고 존재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걸 굳이 무리하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정책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0: 그럼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당이 이렇게 좀 징계 국면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1: 저는 징계 국면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징계라는 거는 일정은 어차피 징계라는 거는 당내에서는 항상 그 필요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징계 사유가 없으면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법부나 그 저기 수사기관이 목표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때 또 필요하면 재판하고 안 하면은 아예 그 기관을 없애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관은 항상 작동할 필요가 있을 때 작동하는 거고 그 시각에서 접근하면은 굳이 이걸 어떤 목적을 두고 그게 이제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렇게까지 접근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근데 의원님 제가 이제 이걸 여쭤봤던 이유가 장동혁 대표가 사퇴 압력이 막 이렇게 몰아치니까 지방선거 전에 멈춰뒀던 당의 윤리위를 가동해서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 본인이 그래서 당의 기강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윤리위원장이 징계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 그러신가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인식론은 이렇습니다. 당대표 사태로는 그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뭐 어떤 표현도 이런 표현도 있죠. 우리 당의 원래 당대표란 자리가 항상 사퇴를 요구하는 소리를 상시로 듣는 자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뭐 그 어느 누가 들었었더라도 뭐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컨벤션 효과가 있을 아니면 초기에 이렇게 힘을 모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런저런 사태로는 사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사태로 뭐 국민들 속에서는 또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니까 그런 걸 굳이 유별나게 최근에 나타나는 한두 가지 반응을 두고
0: 네.
1: 아, 이만큼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과한 해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아니 근데 공교롭게도 대표가 먼저 메시지를 내고 윤리가 움직여서
1: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네. 뭐 반응들이 그러한 반응들이 계속 나오면 그러한 것들을 한번 지적하는 걸 두고
0: 네.
1: 뭐 특별히 의미를 둘 필요는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한 지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당직자라고 당대표 편드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리고 저 정정식 원내대표가요.
1: 예.
0: 당 기강은 징계를 통해서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1: 예.
0: 좀 당대표랑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1: 이게 결국에는 다 해석의 문제인 영역인데요. 어떤
0: 네.
1: 사실관계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석을 주고 이제 한쪽 양측의 목소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달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의 기강이 무너지면 때로는 그 징계 사유가 무너지고 또 그게 어떤 그 당의
0: 여보세요.
1: 징계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0: 네, 의원님 잠깐 전화가 한
1: 예,
0: 3초 정도 좀 끊겼네요.
1: 아, 예, 예.
0: 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다시 말씀드려요.
0: 네.
1: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가 느끼는 해석은 두 분의 입장이 굳이 그렇게 다른가라는 생각입니다.
0: 네.
1: 예, 어차피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규를 위반하고 당헌을 위반해서 당의 기강 혼란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바로 잡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 가능성이 크고요.
0: 네.
1: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님 입장에서도 굳이 징계해서 뭐 일을 측하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거든요.
0: 네.
1: 이게 어찌 보면 양쪽 다 두 분 다 원칙론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원칙론의 방점을 뭐 그 필요에 의해서 다시 찍을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굳이 이게 입장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배재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배재고 문제가 좀 일파만파.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의원님은 배재고 이 사건을 사태를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1: 제가 이 사태 처음 봤을 때 영상이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0: 네.
1: 원 영상인가 하고 뭐 또 저 감독님 화를 내시지 이랬는데.
0: 네.
1: 근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뭐 일파만파 아주 뭐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사건이 돼버리더라고요.
0: 네.
1: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 하나 크게 이렇게 비중 두지 않아도 돼야 될 행위 하나에다가 심오니까 생기는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굳이 그 뭐 스타벅스
0: 여보세요?
1: 거기다가 예예예. 예.
0: 아, 전화가 또, 자꾸 끊기네요.
1: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 아침 인터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
0: 아 열차 안에 있으세요?
1: 예예. 예,
0: 아이고네.
1: 예, 예.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이어드리면은
0: 네.
1: 정치적인 의미를 너무 세상 만사에다 다 두고 있다.
0: 네.
1: 이미 정치가 이게 대중 민주주의가 되면서 쉽게 이렇게 편갈림이 생기고 진영 간의 격한 이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게 현재 정치적인 현상들인데 그런데
0: 네.
1: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하면 어떤 좀 예민해 보이는 상황이 있더라도 좀 이걸 누르고 좀 정치권에서 이걸 좀 문제거리가 안 되도록 만들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소재 삼아서 별일 아닌 일에도 적인 의미로 뒤씌우다 보니까
0: 네.
1: 결국에는 이런 불필요한 갈등까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생겨났으면 더 푸는 방법 역시도 좀 이렇게 원만하게 풀어봐야 될 텐데 거기다 학생들을 두고 6개월씩 이렇게 세게 사실상 6개월 출전 정지라는 게 결국에는 선수 인생을 다 끝내버리는 거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왜 아이들 문제까지 이렇게 정치가 나서서 양극단적인 이 분화 현상을 심화시키나?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0: 그런
1: 생각이 듭니다.
0: 그런 측면에서요. 네. 이진숙 의원이 뭐 배재고 의원의 응원환 이렇게 보낸 거 인증샷 보냈잖아요.
1: 네.
0: 이게 오히려 논란을 키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1: 이미 다 큰 논란에 그거 하나 더 올라갔다고 이게 더 뭐 큰 게 키운 게 될까요?
0: 아니,
1: 이미 이거 보내기 전에 이미 사태는 다 끝났던데요. 그러니까
0: 네.
1: 큰만큼 크고 뭐 시끄러워져 있고 풀 생각이 전혀 없는 정도로까지 인식이 될 정도로 상황이 전개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0: 그래도 좀 정치권에서 이런 식의
1: 안타까웠고 학생들 이제 인생 첫 출발도 제대로 못한 친구들입니다.
0: 네.
1: 그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실수 수도 있겠죠.
0: 네. 그 이병태 위원장이요. 5.18이 예. 성역이 됐다라는 공개 경고에 대해서 청와대가 예. 부적절한 처신이다라고 하고 최민희 의원은 5.18은 성역이다. 이렇게 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1: 네.
0: 이러한 논쟁 어떻게 보세요?
1: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은 그 이병태 교수님의 그 표현은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0: 네.
1: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헌법의 자유권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특히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유권입니다. 그리고 네. 그걸 이병태 교수님은 천부인권으로 쓰고 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성역을 만들어서 이 천부인권이 침투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탈 전도 따지지도 않고 헌법 질서가 없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거 성역 맞다 그래버리면 말하지 말자는 얘기죠.
0: 네.
1: 말하지 말자는 얘기죠.
0: 알겠습니다. 호남 반도체 투자 문제와 관련해서 짧게 좀 여쭤볼게요.
1: 예.
0: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경제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1: 예.
0: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네. 생각 어떠세요?
1: 경제적 사정이면 우리가 일찍부터 이게 뭐 700조 되지 않습니까? 그죠?
0: 네. 4,700조 뭐 이런 식으로.
1: 아, 그렇죠.
0: 800조.
1: 제가 오히려 계산을 정말 수치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0: 아니 호남에 투자하는 거는 800조고요. 전체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4,700조.
1: 네. 그만한 규모면은 이미 한 올 초부터 나라가 떠들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미 많은 그 기업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로드맵을 짜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0: 네.
1: 이 일을 알게 된 게 우리가 언제쯤입니까?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몇 주 전일 겁니다.
0: 네.
1: 2, 3주 전일까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걸 두고 정책 해석을 하지 말고 오로지 경제적 이유라고요.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걸 바라보시면서 그걸 그렇게 쉽게 아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겠구나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0: 네. 그래도 각 지역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되면 지역 일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민생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거는
1: 무조건 반대라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요.
0: 네.
1: 지금 뭐 일단 이 지역 조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런저런 논의들이 있죠. 그리고 솔직히 네. 호남 반도체란 말이 이제는 아예 그냥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네이밍이 된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죠.
0: 네.
1: 만약에 그게 민영 발전이고 모든 지역들을 감안하고 입적 접근까지 다 고려하고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그렇게 네이밍이 되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네이밍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으로 시작을 했고 정치적 고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어떤 결정이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렇게 아침에 네. 열차 안에서 불편하셨을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이상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이셨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4: 닥터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네, 문자로 8754님. 대표님, 활기찬 목소리가 아침 졸음 깨는데 효과적이에요. 출근길에 들은 지 3개월 됐는데 이제 제 생활 근육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힘찬 목소리 들려주세요.

0: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으로 보답 드릴게요.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3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3: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4: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3: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남과 호남, 경남과 제주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도 길게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25.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장차가 발생한 곳이 있는데요. 일단 내부순환도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은 홍지문 터널 한 3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홍제램프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는 기름램프 부근, 또 홍지문 터널에서 성산램프까지 시속 2, 30km 미만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상계교 부근 2차로에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정체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오늘 봄 미쳤다.
8: 미쳤다.
9: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0: 미쳤다. 우와. 우와.
11: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월드컵 32강 탈락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한국 축구는 이번 위기를 쇄신과 개혁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위원님 나오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맨날 저 TV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1: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0: 네, 그 위원님.
1: 네.
0: 노르웨이랑 브라질 축구 보셨어요?
1: 예, 지금 그거 그렇지 않듯 보고 좀 놀래가지고.
0: 네.
1: 야, 혼란 정말 잘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노르웨이가 잘해가지고 브라질이 탈락을 했습니다.
0: 네. 그 원인이 네. 뭐예요? 혼란이 잘해서요? 아니면 브라질이 못한 거예요?
1: 브라질이 이번 대회 앞두고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게 그동안 이제 원래 이제 월드컵 브라질의 파티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브라질이 앞섰던 월드컵에 비해서는 전력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뭐 우승까지는 아닐 거야. 뭐 많이 가면 한 4강, 그래도 한 8강은 가겠지 뭐라는 건데 지금 16강에서 탈락을
0: 그러니까요.
1: 했죠.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노르웨이가 잘했고 그중에서도 혼란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0: 네.
1: 이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뛰고 있는데 하루에 돈을 얼마 받냐면 연봉을 그러니까 하루 1급으로 계산했을 때
0: 네.
1: 1억이 넘게 받는 선수예요.
0: 하루에요? 잘해야
1: 왜
0: 되겠네요.
1: 그렇게
0: 그럼.
1: 돈을 많이 주는지 알겠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이제 브라질 걱정은 이제 브라질 국민들이 하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대표팀 걱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월드컵 탈락이 확정된 지 6일 만에 축구협회가 공식 사과문을 냈는데 깊은 반성과 성찰로 한국 축구 미래를 다시 준비해 나가겠다. 이번에 믿어도 됩니까?
1: 아, 저는 뭐 그 사과문을 믿어도 되냐 마냐를 떠나서
0: 네.
1: 사과문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0: 안 돼요.
1: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많이 보잖아요. 뭐 사실 어떤 기업이나
0: 네.
1: 뭐 정치나 아니면 뭐 많은 분들이 잘못했을 경우 이제 사과문을 발표하거나 이제 쓰게 되는데
0: 네.
1: 사과문은 이제 들어간 내용이 이제 크게 두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
0: 네.
1: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겠다.
0: 네.
1: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건데. 이번 사과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0: 없어요?
1: 그냥 예, 그냥 뭐 결과 잘못해서 잘못했다 정도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게 없고 더 황당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정말 축구협회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고 느끼는 게
0: 네.
1: 사과문의 이렇게 워딩을 보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밖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데 우린 절대 말 안 들을 거고 우리끼리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쓴 겁니다.
0: 네.
1: 그 중간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축구라고 하는 숭고한 가치와 순수함을 우리가 지켜나가겠다.
0: 네.
1: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밖에서 자꾸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0: 그냥 이대로 우리는 쭉 가겠다.
1: 네. 우리가 그냥
0: 말아라.
1: 알아서 다 할 테니.
0: 네.
1: 그날이 또 어떤 날이었냐면 그 발표한 날이
0: 예.
1: 지금 이 난리난 한국 축구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좀 잘해보자.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박지성 그 전 선수가 예. 위원장이
0: 네.
1: 된
0: 혁신
1: K혁신위원회가
0: 예.
1: 출범을 한 날이에요.
0: 네.
1: 그날 딱 그동안 월드컵 끝나고 아무 말도 없었던 축구협회가 그날 딱 사과문을 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이 뭐 했는데 우리는 뭐 혁신이건 뭐건 아무 말 들을 거 듣지 않을 거다. 우리 길을 가겠다 이런 거고요.
0: 네.
1: 그리고 거기에 또 내용을 뒤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사실 사과문에 그 축구협회의 어떤 사업 계획이나 플랜을 쓰는 데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네, 거기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우리 뭐 회장 선거 이렇게 할 거고. 네, 축구 저 감독 이렇게 뽑을 거고. 네, 근데 이제 회장 선거 내용 보면 이런 게 또 나오는데 우리 60일 이내 그냥 할 거야. 그걸 굳이 씁니다.
0: 네.
1: 사과문에. 그리고 국제축구연맹의 뜻에 따르겠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60일 이내 현재 규정이 60일 이내 그 회장이 물러난 시점부터 해서 60일 이내 회장 선거를 해야 돼요.
0: 네.
1: 그런데 이제 현재의 선거 회장 선거의 제도가 이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체육관 선거라고 해서. 한 2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0: 맞아요.
1: 네.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도가 문제다. 전체의 뜻을 우리가 이제 뭐 대표하지 못한다, 대의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포함을 해서 외부에서 이거 바꿔야 된다. 였고 그날 뜬 혁신위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0: 네.
1: 그랬더니 바로 그렇게

0: 얘기한 겁니다. 아, 됐고, 우리 60일 이내 그냥 할 거야.
1: 그러면 위원님, 혁신위가 어떠한 안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축구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0: 기본적으로 회장 선거 같은 경우는 상위의 단체, 즉 대한체육회가 정관을 바꾸면
1: 네.
0: 그 모든 있는 산하에 있는 체육단체들은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1: 네.
0: 물론 이제 이사회나 총회 같은 거를 거치긴 해야 될 겁니다.
1: 네.
0: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마찰이 일어나고 아마 그 산하단체가 그냥 이렇게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뭐 저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뭐 힘과 힘이나 강대 강이 붙는 것보다는 서로 논의하려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어낸 거고,
1: 그렇죠.
0: 혁신위원회에 뭐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엔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해법이 좀 차이가 날수 있어도 거기서 이제 좀 의견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한번 해보자는 건데, 그 혁신위가 뜬 날, 우리는 어떤 얘기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저런 일방적으로 글을
1: 네.
0: 쓰는 거. 그리고 거기 이제 국제축구연맹을 또 이제 부지 표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연장선상인데, 자꾸 이렇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면 밖에서, 국제축구연맹 우리 큰형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거는
1: 그렇게까지
0: 그동안,
1: 보세요?
0: 네네네, 그거는, 그동안 사실 이러한 문제점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짧게는 정몽규 회장이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을 냈지만 월권과 그다음에 그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홍명 감독을 선임했던 혹은 그 전부터 승부조작범들을 A매치 있는 날 뒤에서 몰래 꼼수사면 했던 이때부터 한 2, 3년을 노정되어 온 그런 문제점인데
1: 네.
0: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니? 법원에서도 막 판결도 하고 문체부도 뭐도 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 축구협회 했던 게 뭐냐면 피파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도 우리는 피파 뒤에 있어. 자꾸 이렇게 우리 보고 뭐 잘못했다 그러면 피파가 우리 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자꾸 숨었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1: 근데 위원님, 피파가 우리가 축구협회를 어떻게 개혁하겠다, 정관 바꾸겠다, 뭐 규정 바꾸겠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개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축구협회 현재 지도부를 뭐 응원해 주거나 아니면 지켜줄 수 있어요?
0: 네, 일단, 요거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밖에서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축구협회가 약간 호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피파가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인사권이나 재정권을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컨트롤하는 경우들입니다. 그거는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회장 내가 한 사람 너. 돈 이렇게 써.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FIFA가 어떻게 하냐면 뭐 국제대회 출전 금지 같은 걸 시킵니다. 그 나라에.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월드컵 못 나간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협회가 뭐 약간 겁박 비슷하게 했던 건데 그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FIFA나 아니면 축구협회는 청권 청 하늘에서 내린 뭐 권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거기 있는 구성한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사회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다그 나라의 검찰과 그 나라의 뭐 행정조직이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네,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고
1: 그럼요.
0: 지금 독일도 그러고 있어요. 독일 축구협회도 티켓 문제를 뭐 이렇게 뭐 불법으로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검찰이 지금 다 압수수색하고 있고 프랑스도 월드컵에서 성적 때문에 우리 얘기하면 이제 국회 같은 곳에 불러서 청문회도 다 하고
1: 네.
0: 그것도 합니다. 하는데 그냥 이런 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이쪽에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일반 분들은 많이 그래 우리 자칫하면 월드컵 못 나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걸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를 사과문에 쓰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1: 네.
0: 그건
1: 위원님,
0: 어딘가.
1: 그러면은 축구협회가 개혁이 되려면 무조건 이거 하나만은 해야 된다. 혁신위가 이거 하나만은 무조건 이번에 이뤄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 뭐예요?
0: 저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
0: 정몽규 회장 한명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그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무능력한 혹은 고였던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고.
1: 그러면은 그분들을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혁신위에서 물러나라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게 맞아요?
0: 선거법을 바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종훈교장은 물러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좀 손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실 어쩌면 되게 뻔뻔한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사가 공분하고 있는데 책임을 져도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내가 또 한번 그 권좌에 앉아보겠다라고 좀 손을 들고 있는 이 황당하기까지 한이 상황이 왜 가능하냐면 지금 선거법에서는 제도에서는 나오면 되니까.
1: 간선제 이
0: 네.
1: 체제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또 축구협회 회장이 될수 있으니까 그걸
0: 누구든지
1: 바꿔야
0: 나오면
1: 된다.
0: 됩니다.
1: 규정을 바꿔야 된다.
0: 네, 그래서 그 규정을 지금은 운동장이 되게 좁잖아요. 한 200명도 안 되는 선거인단인데 그 운동장을 넓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1: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0: 가능하죠. 지금 대한체육회가 논의가 이번 달 안에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갖고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이미 그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전체가 모여서 얘기했고 모든 체육단체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게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조금 너무나 작은 인원들이 그 인원 수도 문제지만 그 정도 인원들은 또 관리가 가능해요. 그
1: 그렇죠.
0: 선거인단이 관리가
1: 그렇죠.
0: 가능하다는 건 되게 충격적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넓히는 거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됐는데 어느 폭까지 누구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남아
1: 그
0: 있어요.
1: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넓히는 폭은 어느 정도예요?
0: 제가 뭐 그거 구체적으로 지금 그거까지 고민하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축구협회 우리 요 얘기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직선제로 뭐 바꾸자 이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국민투표 하자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모든 종목
1: 그럼요.
0: 회장 선거할 때마다 할순 없으니 그 해당 종목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구로 하면은 뭐 등록 선수, 등록 감독, 등록된 심판 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축구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전체가. 근데 거기서 2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너무 적죠. 그러니까 가능한 선에서 최대치로 좀 늘려볼 수 있는 만큼 늘려보면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이 좋겠네, 이 사람이 좋겠네 할수 있고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더 잘하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지도부가 좋은 비전과 좋은 내용과 좋은 정책과 좋은 실행 능력을 갖고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잘하기 위한 경쟁이 사라져버린 그냥 누가 나와도 우리 사람이 계속 나오면 사실 지금 현대가가 하는 게 40년이고
1: 그렇죠.
0: 지금만 놓고 보더라도 종목교회장 체제가 4선입니다. 원래 저 체육회는 두 번까지밖에 안 돼요, 규정이. 세 번, 네번 하려면 특별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특별위원회도 그 이번에 그 감사 결과도 나왔지만 또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충분히 저 검토하지 않고 내줬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 그러니까 여하튼 이렇게 그 선거를 할수 있는 제도, 그 운동장을 넓게 저는 열어주는 것까지가 혁신이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0: 그렇죠. 그러면 그 넓어진 운동장에서 더 좋은 사람들이 와서 잘할 경쟁을 하겠죠.
1: 그럼 혁신위가 그렇게 이제 안을 만들었어요.
0: 네.
1: 축구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대한체육회가 정관을 바꿔요. 그러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0: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정관을 바꾸게 되면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문체부 그리고 대한체육회 그리고 산하 각 스포츠 그 종목들이 있는데 그 혼자서 아예 그냥 뭐 마이웨이 하겠다 아니면 우리만이 우리만 사겠다 이럴 수 있는 생태계 조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래서 좀다또뭐 협회나 프로연맹이나 우리 선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련된 분들이 다 모여서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했으니까 저는 그 안에서 뭐 조정도 하고 의견도 좀 나누고 이래서 거기서 좀잘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위기잖아요.
1: 그럼요.
0: 한국 축구가 회장과 감독이 동시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뭐 우리가 더 하겠다, 우리 밖으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진짜 큰 죄를 짓는 거다.
1: 알겠습니다.
0: 그분들은 정말 나중에 큰 책임을 면치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국회 문체위 민주당 위원들이
0: 네.
1: 청문회까지도 열어야 한다, 막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0: 네네.
1: 위원님 보시기에 국회 청문회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어느 입장이세요?
0: 그러는 보니까 뭐 국민의힘 분들도

0: 사회적 관심들이나 이게
1: 네.
0: 저는 협회가 약간 자초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번 월드컵만 놓고 보더라도 월드컵 우리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이거에 대한 결산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 손흥민을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뭐
1: 그러니까요.
0: 준비하는 과정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어떻게 한 번에 기자회견도 없나요?
1: 네.
0: 한 번에 어떤 국민들과의 Q&A도 없고
1: 그러니까
0: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서는 거겠죠.
1: 청문회에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0: 네네.
1: 하시는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차기 사령탑 누가 올까? 차기 축구협회 회장은 누가 올까? 막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특정한 뭐
0: 네.
1: 사람 이름 얘기하시긴 곤란하시겠지만 어떠한 유형의 어떠한 직군의 분이 오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0: 회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1: 뭡니까?
0: 정몽규 회장 사람들은 전부 불출마해야 됩니다.
1: 네. 그 리스트가 딱 있어요? 딱 누구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정몽구
0: 그럼요.
1: 사람이네라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0: 그
1: 축구인들은.
0: 체제에서 어떤 중요한 임무를 했던 사람들, 그 직함이 남아 있잖아요, 다들.
1: 네.
0: 실제 그분들이 지금 손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 이렇게 손들고
1: 네.
0: 있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은 안 된다. 그게 원칙이고. 그리고 뭐 출신이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뭐,
1: 네.
0: 뭐 기업인 출신이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선수 출신이어야 된다. 꼭 그런 게 아니라,
1: 일단은
0: 축구에 대한 이해와 그런 데다가 어떤 이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1: 네.
0: 뭐 다양한 분들 와서 저는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1: 차기
0: 이렇게 운동,
1: 사령탑은 어떠세요? 차기 사령탑은
0: 사령탑은 지금 정식 감독을 뽑기 어려울 겁니다.
1: 어려워요.
0: 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이 사태를 뭔가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다가,
1: 네.
0: 회장도 없고,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담감이 너무 커서, 저는 약간은 임시로 9월과 10월 A매치 평가전 또 가면서 서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논의가
1: 네.
0: 자꾸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진행하시는 분도 이렇게 아니면 선거나 이럴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겠지만 사람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죠. 선거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1: 맞아요.
0: 이해는 되는데
1: 맞아요.
0: 근데 이런 거죠. 지금 축구협회가 그러다가 망친 거거든요.
1: 네.
0: 홍명보 감독 선임할 때도 우리가 계속 그랬어요. 아니, 한국 대표팀과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갈지 논의를 하고, 우리 이렇게 가기로 했으니, 이거에 가장 적합한 감독은 누굽니다라는 순서로 가야 되는데,
1: 네.
0: 홍명 감독 뽑을 때 어떻게 했냐면, 홍명 감독을 그냥 딱 내려서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갈지를 꽤 맞췄습니다.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근데 또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 안 되죠. 특히나 지금은 한국 축구가 길을 잃었어요. 한국 축구가 방향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갈지, 대표팀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논의하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아, 우리가 이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요. 뭐, 우리는 브라질 축구를 한번 해보자. 스페인 축구를 해보자. 뭐, 잉글랜드 축구를 해보자. 노르웨이 축구를 해보자. 뭔가 정해졌으면, 아, 그러면 이거에 부합하는 감독은 이 감독이지. 라고 하면 저는 오케이인데,
1: 네.
0: 지금 저희도 그런 논의가 없는데, 누가 적합할까요? 그러면 인기투표 같은 거거든요. 선호투표 이런 거.
1: 알겠습니다. 네.
0: 그런 의미로는, 예, 좀 저희가 좀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박문성 위원님께서 직접 축구협회장 출마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0: 전혀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럼 얘기가 전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 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네, 문자로 8738님. 셀프 세차장 알바생입니다. 방송 크게 틀어놓고 일하고 있어요. 얼른 학비 모아서 복학하고 싶어요. 명당 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열심히 일하시고요. 저도 학생 때 막 주유소에서 알바고 막 그렇게 생활했던 기억이 있는데, 시원하게 일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4부부터 더 새로워진 명당 혁신이와 돌아옵니다. 잠시만요.
8: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월요일 4부는 혁신적인 시선으로 여의도를 바라보는 명당 혁신이로 함께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0: 몇 번 출연하신 이석현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항상 출연한 걸 까먹으셔가지고
0: 죄송해요.
2: 대본에게 써주셨나 봅니다.
0: 죄송합니다. 그리고 처음 함께해 주시는 김윤영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김윤영입니다.
0: 이번에 저 한동훈 후보 당선시키려고 부산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3: 네, 저 부산에 내려가서
0: 계속
3: 네, 두 달 넘게 부산에 있었습니다.
0: 아이고, 그 네. 될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3: 처음부터라고는 뭐 장담은 못했지만 네. 근데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 오! 네,
3: 보수를 재건하는 옳은 길이라 생각해서 아, 네. 내려갔었습니다.
2: 징계 대상의 말씀입니다.
0: 그러니까 거기 이름 올라가면은 영광 아닌가? 근데?
2: 그렇죠.
0: 윤희석 대변인이 자기 이름 안 올라갔다고 상당히 좀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배재구 사태, 광주 1구 폭파 위협, 이거 한번 좀 얘기 나눠볼게요. 배재구의 방문 사과를 하루 앞둔 어제 광주 1구의 폭발물 협박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파장이 계속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신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1: 우선 저는 이 배재구 상황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정치쟁점화가 좀 과잉으로 되어가고 있는 부분은
0: 네.
1: 상당 부분 좀 우려가 됩니다.
0: 네.
1: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 스포츠 경기장에서 상대 측에 대한 어떤 조롱의 방식의 응원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징계를 할 것이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배재구에 대한 팀 출전 정지 6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통으로 징계를 하냐. 뭐 이런 식의 문제제기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당연히 이건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고 정치인들이 참전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

0: 현장까지 또 참전을 하면서 일이 훨씬 더 커진 거거든요.
1: 표현의 자유까지.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지금 여기다가 주장할 곳은 아닌 것
1: 아니에요?
0: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에 대한 조롱, 이것이 지금 이 협회나 관련 규정에 배치된다, 어긋난다, 이래서 지금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김일성 만세를 비유해서 전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과잉쟁점화되면 뭐가 문제냐?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모두가 상처받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전 대한민국의 좀 위기 신호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저는 줄을 더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닐까
1: 신민사님,
0: 싶습니다.
1: 그럼 외국에서 동양인들 보면 막 이렇게 눈 찍고 원숭이 막 와와 막 이런 흉내 내고 이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0: 아,
1: 거죠?
0: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냥 무제한적인 자유라는 건 없고요. 우리 헌법에서는 뭐 기본권의 보호 범위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비례성에 따라서 저울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전 넓게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0: 물론 이제 학문의 자유에서는 훨씬 더 넓게 보장이 되겠지만, 이 상황은 스포츠 경기에서 서로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신성한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보고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그 역사 문제를 가지고서 조롱을 하는 이런 식의 행태는 전 징계가
1: 표현의 자유가
0: 마땅하다.
1: 아니다.
0: 이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로 보더라도 자유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영역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1: 김윤영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도 뭐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정치 과잉으로 인해서 사회면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정치면으로 넘어왔고, 정치면에 넘으면서 이게 복잡해진 거죠. 각 진영에 있는 이념적이 투영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점점 학생들은 훈육을 해야 되는 건데 징계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정치는 이제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배재고 학생들이 강조에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을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바라봐야 되고 그 사건을 수습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정치가 빠진다면 오히려 더 성숙한 시민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어떻게 강주일 학생들이 어떻게 사과를 받아줄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되는 걸 생각을 하지만, 오늘 적어도 배재고 학생들이 용기 있게 찾아갔고 그 사과를 강주일 학생들이 아직 받아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과를 받겠다고 지금 오라고 한 거 아니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모습이 우리 정치권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1: 같은 당 의원이 이진숙 의원이 배재고 화이팅! 막 이런 응원의 화환을 보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2: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 과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과잉됐고 배재고 야구단을 해체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강경한 발언이 먼저 나왔고, 물론 제가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왔으면서 징계를 그러면 이렇게 너무 과하다, 여기까지는 정치인이 할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상 나가는 거는 정치 과잉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석현 평론가님. 우리 중도 이석현 평론가님. 딱 정확한 잣대로 그냥 한번 일관해 주세요.
3: 어렵습니다.
1: 어려워요?
3: 어려운 문제고 왜 어렵냐면요. 이게 엉켜있는 실타래가 그러니까 역사가 좀 있어요. 이를테면 그 학생들 행태는 잘못됐죠. 저 행동은. 그런데 동시에 이 저런 학생들이 저런 처참한 놀이문화를 갖게 된또 연유가 있는 거죠.
1: 연유.
3: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걸 이제 찾아가다 보면 이제 양쪽 모두에게 뭐 과실도 생기곤 하는데, 어쨌든 드러난 증상, 이 행동 자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전선이 이거를 징계하는 것이 맞냐, 사법적 처벌이 과잉되는 것이 맞냐, 이 전선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징계를 하더라도 과잉된 그 징계보다는 사회문화적 비판으로 우리가 이 사회가 해결하는 게 낫다라는 쪽이 이제 이병태 교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병태 교수가 평소에 그 5.18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비하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메타 비평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사실 공적인 인물이 돼 계신 거거든요.
1: 그렇죠.
3: 그래서 그 미스매칭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사회적 스피커로서 이게 메타 비평을 하기에는 좀 높은 고위직에 계셨다는.
1: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3: 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마저도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뭐 어떤 말이 될까봐 조심스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좀 되고 있다.
1: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이병태 위원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엄중 경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처사는 맞아요?
3: 그거는
1: 판단은?
3: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 그러니까
3: 민주당
1: 맞아요?
3: 전당대회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평론가에게 옳고 그름을 여쭤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
1: 아,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요? 맞는지 안 맞는지.
3: 있는 그대로 보자면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이 호남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무적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1: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병태 부위원장은 본인이 맡고 있는 그 공직 총리급의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부위원장 자리거든요. 거기가 제가 아는 바에서는요. 그 규제합리화라는 게 무슨 표현의 자유나 사회문화적인 정책을 건드리라고 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분은 정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산업 영역에 있어서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은 걷어내고 또 필요한 규제는 더 할 것이냐 또 규제의 총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논의하는 보수의 목소리를 듣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요성과 책임은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지금 다 해버리면서 아까 우리 김윤영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 과잉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네. 저 이런 처신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1: 공직이라는 자리에 있는 거를 망가겠다.
0: 아니,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 임명권자인 대통령께도 누가 되는 점을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이런 처신으로 앞으로도 공직에 계속 계실 거라면은 전 이 비판의 여론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1: 왜 나는 공직에 있지만 난 그래도 표현의 자유가 있어.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현의 자유라는 게 학교의 공간 다르고요. 네. 스포츠 경기장 다르고요. 네. 또 거리에서 한복판에서 다를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의 영역에서의 어떤 표현의 자유, 서로의 말을 입틀막하고 무슨 표현이 뭐 멸칭이다 쓰지 말자. 전 이런 거는 과잉 규제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은 스포츠 경기장에서 일어난 이 역사 문제 5.18이라고 하는 지금도 유족분들이 계시는 상황에서 그걸 자신들이 이 응원이라는 도구로 자유라는 미명하에 상대방을 조롱하는 쪽으로 썼다는 것이 그러니까 네. 상대방에서도 아 하지 말라는 항의가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정해놓은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책임을 또다시 아 우리의 표현의 자유니까 모든 게 허용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바꿔버리면 우리 사회가 암홍이 상황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3: 그러니까, 근데 이병태 교수는 그걸 이제 표현의 자유니까 다 오케이다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고 사회 문화적 비판으로 해소하자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죠. 명백하게. 네. 그런 거는 아마 이게 상근직이 아닐 겁니다.
1: 비상근.
3: 그래서 네, 비상근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공적인 어떤 그 무게감이 좀 덜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 김윤영 부대변님 네. 이 사태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2: 근데 저는 민주당 정치인분들한테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1: 하세요.
2: 게 보수 진영의 인사를 데리고 왔었으며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많이 듣겠다는 의미로 데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인재 영입을 해놓고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이 목소리를 내니까 거기서 사퇴해야 된다 얘기하는 건 전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물론 표현의 자유도 맞고 전 공직자로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보수 진영에서 데리고 온 분이 보수 진영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보수 진영에서 이런 생각도 있고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더 강한 표현이지만 지금 5.18을 두고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어떤 말도 못하게끔 하는 그런 행태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일침을 날렸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사태를 논의하는 것은 진보 진영 정치인분들이 해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저는 이거 마지막 한 말씀만 보태면 네. 저는 5.18이나 우리 역사의 그 아픈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끝난 건 전 거기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석현 평론가도 약간 이걸 녹여내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기득권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기득권화된 부분 안에 부분 중에는 또 5.18을 가지고서 본인의 어떤 뭐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무슨 뭐 탱크데이니 무슨 스타벅스 가야지 이런 조롱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그 기득권의 행위자 그리고 기득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저는 비판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이번에 배재고 사태에서 저는 통징계에 대해서는 반대했어요. 징계는 필요하지만 6개월로 묶어서 다 같이 팀이 징계를 받으면은 거기서 오는 오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을 비판할 때도 우리가 조금 더 그런 5.18을 조금 더 공격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조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그런 행위를 보이는 기득권화된 정치인들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이석균 평론가님 네. 최민희 의원이 5.18 성역 맞아요라고 얘기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러니까 성역화라는 것 자체가 정교 분리 국가에서 성역화를 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더 이 5.18이 더 주변화될까 봐 걱정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역사적 그 결과인데 이거를 자꾸 이제 성역화할수록 지금 이 청년들이 더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더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테면 네. 뭐 진보 진영에서 뭐 천안함 좌초설, 뭐 천안함 뭐 북한 개입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전 표현의 자유 안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면 동의 하나도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자꾸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국가 권력이 개입되는 순간 이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1: 최민희 의원 무서워요?
3: 비판한 건데.
1: 알겠습니다. 아이템 우리 넘어가 볼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가족상에 한동훈 의원이 이제 조문을 갔는데 뭐 인간적인 도리를 다한 거다. 방문

0: 상이 없는 기습 조문이다.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김윤영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우선 가족상을 당하신 장도혁 대표가 야품을 잘 이겨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뭐 좋은 소식은 초대받아야 가는 거지만 안 좋은 소식 같은 경우, 특히 상 같은 경우는 알게 되면 가는 게 저희 사회의 통념이고 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의원께서 장도혁 대표 측에 사전에 미리 조율도 했었고, 이 지금 의원실에서 마치 언론 보도를 했는 것처럼 지금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김종혁 최고위원 보니까 페이스북 보니까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현장에 기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보도가 된 거다. 제가 묻고 싶어요. 누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누가 이 장도혁 대표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지 스스로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도혁 대표의 대변인처럼 구시는 분들 반성하십시오. 이건 진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0: 이석현 평론가님은 어떻게 이 논란 보고 계세요?
2: 참 이게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자꾸 중도 저한테 이게 뭔가 답을 뭐 여쭤보셔가지고 부담을 좀 느끼면서 엄청난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과잉 정치 쟁점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사전 상의 없이 방문한 것이 그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적으로 항의하고 정중히 비판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0: 항의할 문제예요, 그럼?
2: 사적으로는
0: 전문가고.
2: 만약에 불쾌했다면 사적으로 항의하고 그에 대한 뭐 공방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공방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고, 사실 이게 되게 조문이라는 과정 자체가 조심스러운 과정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0: 그럼요.
2: 미리 만약 언질이 너무 됐으면 뭐 의전을 바란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이게 양측 간에 되게 조율할 만한 인사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런 조사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앙금이 너무 깊어져 있어서 그 과정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신인규 변호사님, 주철영 국민의힘 외신 대변인이 SNS로 언론 플레이를 하러 온 불청객이다. 정치에도 최소한의 금도가 있는데 그 선을 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조문을 온 거를 그렇게 문제 삼은 것보다는 그거를 통해서 한동훈 의원 측에서 막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내가 평상시에 관계가 안 좋은데도 난 이렇게 조문까지 가는 그런 대인배야라는 식의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 것에 대한 공격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논란.
3: 근데 이제 저는 평소에 뭐 양비론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사안은 그냥 국민의힘 안에 있는 지금 처참한 현실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그 선의를 제가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누가 들어도 가슴이 아픈 상을 당해서 당연히 위로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또 공적으로 주목을 받는 인물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움직임에 대해서 미칠 영향들을 조금 더 고심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장동현 대표 옆에 이렇게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막그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상황까지도 미리 세심히 더 연구를 하고 고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장도혁 대표 쪽에서도 정말 그 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의를 표하고 조문을 오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서 이런 식까지 정치 과잉화 될 필요는 없는 건데, 여기서도 사실 장도혁 대표의 생각과 또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또 얼마나 일치가 돼 있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양비론을 하면 또그 안에서 억울한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 제가 어떤 당내 문제를 해결하라? 이건 뭐 너무 요원한 문제고, 어떤 가슴이 아픈 상을 당해도 이 조문조차도 지금 제대로 서로 교류하면서 치러낼 수 없는 그 현실, 그걸 그대로 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봅니다.
0: 참
3: 씁쓸하죠,
0: 비극적인
3: 이거는.
0: 문제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3: 맞아요.
0: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이 불러일으켜지는 것도 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용 부대변님.
1: 네.
0: 두달 동안 아까 저 한동훈 의원 당선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하잖아요.
1: 네.
0: 윤리위에서는 김인영 의원님, 우리 부대변인 징계 안한것 같은데
1: 네.
0: 억울해요?
1: 반성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0: 더 열심히 할 걸?
1: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고, 아니면 제가 이제
0: 안 올라가 있어요?
1: 예,
0: 40명 안에?
1: 저는 뭐 아직 연락 받은 것도 없고 뭐
0: 뭐야, 그럼 열심히 안 했네.
3: 현재 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 아,
3: 예,
1: 제가 뭐
0: 등에
1: 인지도가 많이 부족했거나 열심히 안 했거나 둘중 하나 같은데, 그래서
0: 예.
1: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이
1: 개인적으로.
0: 징계를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당사자급이시잖아요.
1: 징계는 선할것 같습니다.
0: 할것 같아요?
1: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지지하는 세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0: 예.
1: 하나는 원내고
0: 예.
1: 하나는 강성 지지층, 일부 강성 지지층인데 네. 원내는 사실상 전 더 이상의 장동혁 대표를 지탱해주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점정식 원내대표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나 더 나아가서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언행 말씀들을 보면 장동혁 대표랑 확실히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게 보여요. 그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믿고 갈 수 있는 건 결국 강성 지지층인데 이번 징계도 발달된 게 강성 지지층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본인의 지지층이 강성 지지층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대표직을 유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저는 징계를 할 것 같습니다.
0: 이석은 평론가님 네. 징계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2: 다 양자택일로 저한테 자꾸 오시는데 저는 징계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과잉 징계나 부당한 징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징계에 대해서 별로 같이 분노해 줄 국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0: 그래요?
2: 이게 국민의힘 내 개혁파 그 분들의 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이 여의도와 상암의 그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그래서 이게 남원정, 유승민 이런 분들이 다 거쳐온 길인데 네. 사실 그 대중적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싸우면 지금 당원 재심 투표 같은 거 하면 장동혁 대표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2: 그러니까 그런 현실 앞에서 자꾸 당위적으로 나가라 나가라 하는 게 얼마나 정치적 에너지를 가질까. 그런 이제 한계를 늘 갖고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신규 변호사님 저는요. 부산에 뭐 집어도 놓고라든지 아니면 우리 김인영 부대변인처럼 거기 가서 그냥 막 열심히 한 분들 저는 징계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당대표 사퇴해라 이런 사람을 징계하겠다라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3: 그러니까 이제 징계는 굉장히 포괄적 범위거든요. 네. 어떤 행위도 보지만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도 다 보면서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어지는 징계 정치는 가장 그 절정기는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였어요.
0: 그렇죠.
3: 제가 그때는 당에 있었고 네. 그때는 뭐 징계 국면에서 하루에도 뭐 기사가 수십 개씩 쏟아질 정도로 네. 국민들이 관심도 가졌고 그런 부당한 징계에 대한 분노도 같이 해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징계를 하는 쪽이나 또 받는 쪽이나 그냥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징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냥 훈장되니까 오히려 징계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역으로 좀 무시를 당하는 네.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의 사법화도 반대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건 장동혁 대표가 전혀 실익이 없고 본인 스스로 더 그 막다른 골목에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뭐 이런 식의 징계 정치를 조언하거나 또 장동혁 대표가 본인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법의 때를 아직 벗지 못했을 가능성은 열려 있어서 뭐 하면 하는 건데 저는 뭐 징계를 하든 안 하든 지금의 이 정치 국면을 바꾸는 데에는 큰 의미는 없고 없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또 궁지에 몰리는 하나의 좀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요거는 계속 징계하는 거 지켜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좀 얘기 나눠보죠.
3: 별로 감흥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0: 뭐 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2: 지겨워요. 맨날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이고.
0: 글쎄 말이에요.
3: 이름만 바꿔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0: 뭐 징계하면은 또 그분들은 또 가처분 신청 내고 또 이런 게 과연 정치냐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볼까요. 민주당 당권주자들 주말 사이에 김민석 정청래 연일 호남 구애를 하고 있고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 호남 광주에서 출마 기자회견 한다고 하네요. 이석현 평론가님.
2: 네.
0: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의 행보.
2: 사실 이제 뭐 다들 이제 호남으로부터 시작하는.
0: 그렇죠.
2: 그러니까 권리 당원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0: 맞아요. 거의. 30% 예. 넘고.
2: 광주 전남이 30만, 전북이 20만. 네. 총 50만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 네. 이제 그 호남으로 시작하되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지금 적통 논란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네. 이제 미래를 얘기해야 될 텐데 김민석 총리는 이제 청년을 키워드로 잡은 것 같고 뭐 송영길 의원도 외연 확장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약간 애매합니다.
0: 왜요? 왜요?
2: 지금 아이템이 조기에 고갈된 좀
0: 느낌이 왜?
2: 하던 거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보안사건, 1인 1표제, 네. 조국 혁신당 합당 이 세 가지를 좀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처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약간 이제 아이템이 고갈돼 있고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가 잘 안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 거 봤던 얘기 또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양상이다. 후보들이.
0: 김인영 부대변님은 어떻게 호남에 집중 공략하는 이분들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그러니까 뭐 정석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0: 정석이다.
1: 왜냐하면 어쨌든 유권자 가장 많은 지역에 정치인은 거기에 맞아요.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 정청래 대표가 원래 정치인들은 본인이 이겼던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사실상 대의원들한테는 힘들었지만 당원에서 크게 이겨서 그렇죠. 크게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당원한테 올인하는 것 같아요. 일반 정당인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은 약간 어떤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좀 속도라든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은 좀 받아들이는 게 조금 늦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소통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SNS 채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당원들 같은 경우 좀 다르더라고요. 조직화도 돼 있고 전파성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떤 이슈를 하나 빨리 던지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요거를 정청래 대표 되게 이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네. 1인 1표제라든지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는 당원들을 보고 전당대회 맞춤형 저 공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정청래 대표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도 봤었을 때 정청래 대표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더 호남에서 더 갈라치기라든지 더 백변전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진흙탕 싸움을 계속 끌어들일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0: PD님 그 오마이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한번 적어주시고요. 신인규 변호사님 방송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뭐 일부 평론가분들은 정청래 대표에서 고립되는 거 아니냐. 김어준 씨도 프랑스로 가버리고 유시민 씨는 좀 조용히 있고 편이 없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던데 전반적인 이 새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호남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제 1인 1표제의 효과도 아마 기대를 할 것이고 또 네. 호남에 계신 분들이 정치적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기대하는 그 새 주자의 움직임이 있는 거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 주말에 그 측근들과 지지자들 4만 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아 정청래 대표 연임 출마를 촉구한다 막 이런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너무 의아하잖아요. 아니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인 걸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누가 그 수고를 들여서 4만 명을 모아왔을까 이런 네. 고민이 드는 건데 결국에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발을 빼고 있고요. 유시민 전 장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럼 남은 게 이제 김어준 씨나 뭐 매불쇼 이제 이런 대형 유튜버들을 기대해야 되는데 김어준 씨도 프랑스에서 오늘 이제 아침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주일을 또 비우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하고 좀 불안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만 명의 당원들이 본인의 연임을 지금 촉구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0: 그만큼 좀 코너로 몰리고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세과시를 좀 했다라고
3: 그러니까 보여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전 이번 전당대회는 이제 3강 구도인데 3강. 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렇게 세 분 아닙니까? 네. 저는 이번에 구도가 명백해요. 증축을 주장하는 정청래 네. 후보 네. 그리고 재건축을 주장하는 아마 김민석 네. 저는 후보로 봅니다. 네. 전 송영길 의원이 훨씬 더 강도 높은 재개발까지 얘기할 공간이 열려있다고 보거든요. 워낙 또 표현도 잘 하시는 분이고 좀 거침이 없다 보니까 증축이냐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를 놓고 아마 전 이분들이 많은 뭐 메시지를 낼 걸로 보고 아마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는 그 홍익표 정무수석의 말씀 따라 국민이 결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안을 끌어내놓고 아마 선택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정청래 대표는 이미 저는 그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의 발언과 그 전북 소회론 발언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반노무현 행보를 했던 과거에 FTA 반대 활동했던 사진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아마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 경선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 아닌가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이석겸 평론가님 네. 전북 소외론 이 어쨌든 대통령이 AI 메가 프로젝트 발표했는데 그래도 직전까지 집권여당 당대표였던 분이 그러니까. 전북에 가서 소외론을 얘기를 해요. 이 과연 본인 생각에 득표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2: 뭐 일종의 뭐 갈라치기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죠. 계속 이게 정치적 대표를 자꾸 위로를 한 거다.
0: 위로.
2: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 정부가 실용적인 판단을 한 일에 그 이제 집권 여당의 전직 대표가 가서 위로를 해버리면 사과할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사과할 일이라고 자임할 필요가 있나 싶고 그게 누가 보면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뭐 시베리아 벌판쯤 되는 줄 알겠어요. 이게 안 멀어요 전남북이.
0: 안 이게 멀어요. 맞아.
2: 둘이 뭐 만리장성이 지어져 있지도 않고요. 맞아요. 전남이 잘 되면 전북도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니까 자꾸 이제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게 이거야말로 저는 지역 토호 중심 마인드. 우리 지역에 뭐 건물이 몇 개 들어오고 이런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꾸 지역 그 유권자들을 그냥 표따발로 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2: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온 사방에서 두드려 맞고 있어요.
3: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정치에는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하나는 뭐야? 국민이고 네. 하나는 국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과 국익을 놓고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노선이라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 네. 정청래 대표는 뭐 보안수사권 문제도 자꾸 전면 폐지만을 구호적으로 정치적 슬로건으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럼 그 안에서 피해를 볼 국민들은 누가 누가 챙기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북 소회론 같은 경우도 일부 전북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불만과 어떤 불안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익의 관점에서 전북이 더 발전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인데 정청래 대표는 국민과 국익이 지금 빠져 있다.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이라고 봅니다.
0: 김인영 부대변인님, 그 송영길 전 대표요.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그냥 페이스메이커 하고 그냥 손 들어 김민석 전 총리 손 들어주고 외교부 장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전망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시나리오든 다 본인한테 이득 되는 거 아닙니까? 페이스메이커 굳이 페이스메이커 해도 되는 거고 나중에 외교부 장관 가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단순하게 페이스메이커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력적으로 봤었을 때 김민석 총리보다 훨씬 더 당원들에게 소구력 있는 모습이 많죠. 운동권도 하셨고 또 저 직전에 당대표도 하셨었고 거기다가 또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가지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김민석 총리는 당을 떠난 적도 있으시고 소위 얘기해서 정청래 대표가 적통 농장을 벌일 수 있었던 거는 김민석 총리가 과거에 보였던 모습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에 반해 송영길 대표는 그런 모습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 나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자리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전 그런 걸 생각해서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아까 김인영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는요. 호남 당대표 선호도 아니 저 궁금했어요. 얘기 잘해 주셨어요. 선호도에서는 김민석 44.2, 정청래 20.4, 송영길 15.4. 양자 대결에서는 김민석 58.8, 정청래 23.4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STI에 의뢰 지난 4일과 5일 전북 특별자치도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거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3: 네. 아쉽네요.
0: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시간을 더 늘려주세요. 피디님.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한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네, 문자로 5780님. 항상 켜있던 TV를 끄고 YTN 라디오를 듣게 되네요. 요즘 장성철의 뉴스 명당 듣는 재미가 아주 좋아요.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이라면서 덕담 보내주셨고요. 우리 5780님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내일부터 공이로 오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장성철의 뉴스 명당 외쳐주시고요. 저는 내일 7시 1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뉴바 내일 만나요.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110만 용인특례 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 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6: YTN FM.
7: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마철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리지는 않겠고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오늘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비가 내릴 때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정체가 되고요. 동호대교로 목간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반포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도 정체가 이어집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기름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요. 그 전으로 동부간선도로에서 이 내부순환로로 진입하는 지점 2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가 용비교 부근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8: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와 구윤철 부총리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정부에서 민영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기업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들이 함께 자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당정청이 힘을 모아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